닿는 공기며 바람의 감촉까지 온전히 전하지 못하겠죠.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가을이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새삼 느끼게 되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입주 142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CBS 기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김범수의 나타나 띄워드렸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 톤의 그런 한 톤 다운된 분위기 있는 풍경도 멋지지만 이상하게

0: 코끝이 시큰하고 명치가 아려오는 가을 타는 그런 울적한 마음 역시 이 계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겠죠. 요 며칠 가을가을한 날씨 덕분인지 뭐 혹은 뭐 명절이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날들의 연속일 텐데, 이렇게 좋은 계절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환절기를 겪는 것마저도 행복이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오프닝 때 가을 하면은 어떤 선물이 좋을까? 네, 가을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무슨 선물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모아볼까요? 일단 갈비 빼겠습니다. 예, 갈비 뺄게요. 네, 이거는 우선적으로 좀 해놔야 돼. 갈비는 좀 뺄게요. 자, 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이모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6: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6: 잘 부탁드립니다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발.
1: 백조 싱크발. 백조 싱크발.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발. 백조 싱크발.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트래비스의 Flowers in the Window 그리고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오셨습니다. 말라한 콩떡님 이게 이 바이브를 대놓고 방송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DJ 중에? 이 아재 바이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게시판을 보자 말라한 콩떡님 낙엽모아 태우는 냄새 보내고 싶은데 어디 보자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일단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재 냄새가 나 일단 그 자체를 어디 보자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어디 보자 요거를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응? 그죠? 낙엽모아 태우는 냄새 그게 약간 이게 바람 부는 공기에 아주 옅게 희석이 돼서 저기 여의도에서 태우는 공기가 그 낙엽이 희석이 돼가지고 목동 쪽으로 살짝 바람이 불어줄 때 약간 그게 좋은 거지. 낙엽 태우는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예. 이거는 나는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테러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부활 패닉님, 동글동글 반짝이는 알밤을 받으면 가을이 느껴집니다. 구워먹고 쪄먹고 전과도 만들고 물론 살은 좀 토실토실 찌겠지만 가을은 원래 겨울을 위해 살찌는 계절이잖아요. 그거는 동물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렇게 살이 찌는구나. 추석 때 이렇게 어머님들, 할머님들, 이제 부모님들 뵈러 가면은 이제 강아지 데리고 가면 어이구 우리 막내 새끼 왔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밤을 까주세요. 고구마 먹이고. 예. 네, 여러분 강아지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게으른 발리맘님, 고소한 가을 전어요. 며느리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가을 전어. 안 그래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갔더니 가을 전어 이미 나와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 뭐야 저기 저 여의 수산시장, 예, 네, 수산시장 가서 회를 먹으러 갔었는데, 네, 별처럼님. 도토리 묵을 써서 보내볼까요? 마침 100% 국산 도토리 가루가 있는데 이건 푸딩도 아니고 젤리도 아니요. 오, 좋죠. 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 외로, 그러니까 약간 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먹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안 먹어본 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 중에 외국 사람들이 안 먹어본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할걸요? 약간 그 도토리 묵을 집에서 쓰면 잘못 쓰게 되면 약간 써요, 여러분. 예, 그 쓴맛만 잘 잡으셔가지고 위에다가 그 양념간장 있잖아. 그거 딱 해가지고 별도로 포장해갖고 요거 푸딩처럼 요렇게 칼로, 네,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이거 소이소스거든? 특제 소이소스니까 요거 위에다 착 뿌려갖고 먹으면 맛있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건 외국 사람들 한정입니다. 예, 아니구나.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도토리묵 받으면. 스칼렛님, 단풍잎이나 은행잎을 책갈피에 넣어서 곱게 편 다음 코팅해서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죠. 낭만지수 한도 초과, 치사량 임박. 흐흐. 이거 한참 유행할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유행했었어요. 연예인들 사진 책받침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한때는 네 야구 선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여자 배우들 배우님들,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선생님들 선배님들인데, 네, 그런 것도 유행했었고 은행잎 네잎 클로버, 그죠? 네잎 클로버 아직 찾는 애들 있나? 그 모를 거야. 네잎클로바. 요새 MZ 애들은. 그죠? 3007님. 가을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고 그대창을 한번 들어봐봐. 청취 권유가 최고의 선물인 방송.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방송이죠. 네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겠습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S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칼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듣고 오셨습니다. 칼펜터스 노래는 그죠? 옛날에는 칼펜터스의 존재를 알고 그 곡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난 칼펜터스의 이 곡이 더 좋아라고. 근데 지금 이제 세대 친구들은 칼펜터스를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네 어떤 곡을 들려도 좋은 그런 아티스트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랄랄라 게시판을 볼까요. 핑크공주님 요즘 저희 집 거실창에서 보이는 하늘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예술. 어제는 살짝 핑크빛으로 거실뷰를 선물하고 싶네요. 번호표를 들어야 하나 하셨습니다. 오 거실뷰 좋죠. 저희 집도 그러니까 금호동 이 자체가 지대가 기운이 엄청 세요. 거기가 돌산들 모여있는 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돌산들 중턱 뭐 위에 꼭대기 막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위쪽과 아래쪽이 고지차가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해질 때 딱 보면은 롯데타워 쪽으로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고 있으면 오, 되게 멋있어요. 와 진짜 이 가을 하늘에 이 맑은 공기에 예쁜 구름에 거기에 해까지 이렇게 싹 내 뒤통수 쪽으로 저어가는 네 그 약간 붉은기 올라오는 대신 하루가 좀 짧아졌죠? 예, 약간 그건 조금 그렇더라. 가을볕 너무 뜨겁고. 자, 이쁜 딸 마미님. 황금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 모형을 선물하면 좀 무서울까요? 가을 하늘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멋진데. 정답입니다. 외국분들이 이거 허수아비 무서워요. 네. 약간 이런 거를 공포영화에서 많이 보거든. 네. 램틀님 밤 얘기하니까 문득 생각이 난 게 저희 남편은 군대에서도 여친에게 밤을 따서 보냈다는데 그때가 가을이었겠군요. 저도 뒤끝 장렬이네요. 쿨한 척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거 보면 이거는 뒤끝 장렬이 아니라 저는 남편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날 쏘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왜 혹시 듣고 계시나요? 그 얘기 왜 하셨는 거죠? 예, 네.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지 않음과 거짓말을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로아맘님 모닥불에 콩 구워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저희 엄마도 뻥튀기 아저씨한테 검정콩 튀긴 거 항상 사다줘요. 아 빨리 가서 먹고 싶다. 검정콩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검정콩이

이제 머리 숱에도 좋다 그러죠. 네. 그러고 보니까 외국 친구들은 또 뻥튀기를 또 모르겠네요. 뻥튀기. 뻥이요! 빵! 쏘는 거, 시장에서. 외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한참 시장 얘기하고 뻥이요 얘기하고 그러다가 다이애나 로스의 Upside Down 듣겠습니다.

자, 시크의 르프릭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249님, 한우 넣은 고소한 미역국이요.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음식이겠죠. 마침 오늘은 우리 집 중학생 아들 생일입니다. 생일은 엄마가 나를 낳아준 날인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라고 얘기해주는 아들이랍니다. 아들아,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 게임 현질이 너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1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하셨습니다. 오, 뭔가 되게 거짓말 같은 집안이네요.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내 생일은 엄마가 나를 낳아준 날인데 나보다는 엄마를 더 챙겨야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아들아 말만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준비했단다 너의 게임머니를. 세상에, 이런 교과서 같은. 13살이면 한참 예민할 텐데, 그죠? 중학교 1학년인가? 아니, 그나저나 그 외국인들에게 그 고소한 미역국, 어우, 낯선 음식이죠. 그럼요. 얘네들은 씨위드 자체를 먹지를 않아요. 씨위드라고 하면, 여기서 그 씨위드라 하면 미역과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그 해초들을 포함한 건데, 얘네들이 먹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질 않아가지고 잘 먹지를 않아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미역 구에다가 이렇게 달달달달달 이제 볶다가 이제

우리가 그 미역국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면 약간 뭐랄까 그 국물의 무게감이 약간 한우 넣어서 고아낸 듯한 그런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미역국이 그렇거든요. 너무 좋죠. 참기름 이렇게 착 넣어가지고 파가 끓이다 보면은 그 맑은 국물 곁에 약간의 녹진 그 녹색이 싹 떠오르는데 거기에 약간 금색 그 참기름 예 그 윤기가 위에 싹 흐르는데 거기에 뽀얀 흰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 탁 들어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소고기가 한 점이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한 김치 예 이파리 쪽 탁 감아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한 탁 해가지고서 이번에 탁 넣으면 아 자 찰리님 콩은 번갯불에 구워야 제맛이다. 알겠고요. 니코 크더마님 검정콩 머리숱 효과 1도 없어요. 진짜임 많이 드셔보셨군요. 하쿠나 마타타님 검정콩도 좋지만 요즘 대세는 병아리콩 그릭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검정콩에 또 이렇게 오늘 그 여러분들 갑자기 꽂히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자, 마지막 곡이네요.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여러분. 벌써. 10cc의 I'm Not In Love 요 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미일은 이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450km, 600km 이상 비행했으며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현지 시간 21일 국제유가가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3.4% 내린 배럴당 100.34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1일 낙폭으로는 지난달 25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전거래일 대비 4.5% 내린 배럴당 95.78달러로 역시 종가 기준으로 이달 8일

0: 1%에 가장 낮았습니다.
1: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2심 결론도 오늘 나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입니다. 김윤주입니다.
2: CBS
3: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느새 내일이면 추분, 모레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가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춘천,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또 수도권은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상과 남해 먼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주변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가게 월세,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낼 수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 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with you.
1: 자,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라우의 I Like Me Better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시작했으니까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콩 얘기를 591593님께서 콩 중에 제일 맛있는 콩은 알콩달콩입니다. 네. 그 검은콩 한번 얘기했다가 예 지금 저희 게시판이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예 고품격 방송이고요.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타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How do you do님 검정콩 하면 탈모가 바로 생각나는 우리 남편은 흰머리가 아직 없는데 저의 흰머리카락까지 부러워해요. 흰머리카락도 소중하다며. 아 남편분이 흰머리는 없는데 머리카락 자체가 많이 없으신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플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자, 파란의 첫사랑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는 너무 막 이렇게 막 아기자기 막 이렇게 몽글몽글 우리 어린 시절 막 지금 너무 막 그런데 게시판은 온통 탈모 얘기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가 쏘아올린 작은 검은 콩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추석은 온통 탈모로 물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매일 빛나는 추석님, 우리 남편 탈모 시작됐을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고춧가루에 꿀을 섞어서 그 부분에 팩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안쓰럽던지. 고춧가루에 꿀을 섞어서 그 부분에 팩을 한다. 이게 맞나요? 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민간요법인데? 오. 자, 제가 살아생전 처음 이렇게 살면서 접했던, 제가 말을 섞을 수 있었던, 네, 어른 중에 첫 이제 그 분은 탈모인은 저희 뭐 저기 좀 먼 작은 아버지 뻘 뭐 되시는 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무슨 아재라고 부르시는 네 그분이셨는데 옆머리를 길렀고 이렇게 옆으로 덮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맨날 눈치 없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소행님, 우리 애들은 돈 모아서 엄마 머리카락 심어준다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탈모까지. 그래서 지하철 타면 좀 신경 쓰여요. 지금 정형외과에서 온찜질하며 눕방 중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이게 그냥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물론 내가 뭐 치료 과정에서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아까 고춧가루에 꿀 섞어서 팩하신다는 그분 얘기 들어보면 네 그분들의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안쓰러운 거고요. 남주님, 저는 남편 머리에 바나나를 발라줘 봤습니다. 탈모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옛날에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케이스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실제로 너무너무 비싸고 귀한 린스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린스를 자기가 이렇게 그 샤워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몸에 지니고 들어갔다 지니고 나오고 약간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통을 그렇게 닦으셨대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샤워기로 이렇게 거쳐 비누칠 해갖고 그 통을 닦고 이제 수건으로 말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그래갖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왜 머리를 안 헹구시냐 린스 하시고 후에 헹궈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머리를 헹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린스에 깨끗하게 헹구고 관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린스 통을 그렇게 관리하라는 얘기로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있는 얘기예요. 이거 뉴스에도 나섰어. 내가 본 기억이 있어. 그래갖고 그 통을 실제로 이렇게 품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닦고 말리시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는 린스를 바르고 귀한 거라고 안 헹구신 거야. 아휴 참 이게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좀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미안합니다. 0340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 하쿠나 마타타에게 전도되어 새싹이가 되었으나 그대 창가 오픈 시간에는 오전 드레싱이 겹치는 시간이라 출첵이 조금 어렵네요. 옆 사람이 1년 넘게 병원 신세 중입니다. 병원에서 간병하며 두 번째 추석을 맞게 됐네요.

별일 없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 활기찬 그대 창에 자주 와서 기 많이 받아갈게요. 전도해준 하쿠나 고맙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10 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병원 입원에 계신다고 하시는 네, 우리 옆 사람님께서도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냥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냥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막 팔팔하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 와 좋은 아침이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갖고 물 한 잔 벌컥벌컥 먹고 아침 챙겨 드시고 오늘은 인왕산을 올라볼까? 그러면서 막 인왕산 뛰어 올라가시고 내려오셔서 양푼에다가 밥 막 비벼 드시고 그러고 친구들이랑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셔서 네 TV 보시면서 네 팩하고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George Benson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듣고 올게요.

딱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따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따깔센 선곡 저방전. 89 사용님의 사연입니다. 알디, 딴데 가서 그러지 말고 여기 오라고 하셔서 남편 흉 좀 보려고 왔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가 좀 됐는데요, 오직 운동만 하고 집안일은 일절 안 하려고 그러네요. 직장 다닐 때야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남는 게 시간인데 청소 한 번은 안 해주는 거 있죠. 근데 잔소리라도 하려면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그냥 이런 남편이고 어쩌면 좋을까요? 알잘 닦갈센 오늘은 894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비지를 살려놓으셔도 돼요. 네. 다시 넣어주세요. 이 약간 좀 킹받는 비지가 있어야 되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평생 집안일은 전혀 안 하셨던 분이 은퇴했다고 갑자기 180도 변해서 집안일 하려고 들면 그것도 솔직히 조금 이 사람이 왜 이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실걸요?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같이 하시면서 살림에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여보, 오늘은 아침에 날도 좋은데 같이 오늘 마늘 좀 까볼까? 여보,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거 여보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여보, 나 베란다 정리할게. 당신은 욕실 청소 좀 부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지령을 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것도 제가 또 좀 이따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경험담도 많으실 것 같고. 자, 저는 일단 8946님께 이 곡 처방전을 띄워드립니다. 이문세, 꽃들이 피고 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

자, 알잘딱깔센, 네, 이문세의 꽃들이 피고 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 라는 처방곡을 내려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많이 소재에 대해서 많이 좀 격하게 움직이는 여러분들 모습인데 다들 무슨 일이 있나요? 봉화님 때려요. 아니 때리면 안 돼요. 네, 다 큰 성인들끼리 그러면 못 써요. 지숙님, 아우 그래도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운동까지 안 해서 먹기만 하고 살만 올라서 아프기까지 하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운동도 안 하는 분들 많을 듯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저 양반이 박간일 하느라고 내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제 박간일을 안 한단 말이지. 그 집안에서 청소도 안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박간일 수고 많았다. 집에서 계속 그렇게 쉬는 것보다는 나가서 운동하고 건강만 해다오 라는 마음이면 오히려 어떨까? 약간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자는요 여러분 약간의 AI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AI 코드 적는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굴 불러. 뭐 헤이 뭐 그러고 불러. 나 엑셀로 뭐뭐뭐뭐 정리해줘. 그러면 처음은 엉망으로 나와요. 여기서 무슨 기록을 몇 번째로 넣어주고 무슨 기록을 빼주고 이거는 합산으로 보여줘. 그렇게 되면 조금 보완된 게 나오죠. 거기서 조금 조금씩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남자는 딱 그래요. 집안에만 그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이게 아니라 여보 내가 이거 세탁기 드라이기 다 돌린 건데 이거 양말이 이거 이렇게 짝이 안 맞아서 요거 옆에다 두고 갈 테니까 여보 TV 보면서 요거 짝 좀 맞춰줘요 라고 하면 짝을 맞춰준다니까. 좀 그렇게 좀 누워갖고 그죠 배나 박벅 긁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보통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잖아.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뭘 해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운동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운동하고 와서 그 운동도 되게 웃긴다. 아무거나 잘 안 입어요. 남자들이 운동할 때 입는 옷들이랑 운동할 때 입었던 그 옷들만 입으려고 해요. 남자들은 보통. 근데 그게 안 빨아져 있으면은 또 운동하는데 되게 신경 쓰여.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할 때 입었던 옷은 본인이 빨기로 해요. 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 세탁기 돌리는 방법부터 가르쳐주세요. 네. 어렵지 않거든. 넣고 전원 누르고 표준에다 놓고 그냥 여보 여기 보면은 세제 넣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냥 뭐 이거 가루 형태라든지 뭐 젤 형태라든지 뭐 이게 다 다르니까 뭐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요것만 누르고 그냥 놔두면 돼요. 요것만 해줘도 돼. 요것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일단 운동 갔다 와서 여보 내 운동복 빨아놨어? 이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 여보 운동 갔다 와서는 일반 음식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 먹는 게 좋대요. 여보 들어오는 길에 장 좀 그 뭐지?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 채소들 베이비 채소들이 이렇게 사오는 거 봉지 있으니까 들어오는 길에 그거 좀 사다 줘요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장 보고 오라는 거야? 아니지 여보가 먹을 샐러드 사 갖고 오라는 거죠.

나물나물님께서 그냥 운동복을 세탁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세탁기라도 스스로 돌리죠. 그렇습니다. 요걸 제가 좀 듣기 좋게 기분 좋게 길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 자꾸 봉화님 문자가 자꾸 눈에 걸려. 때려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보라님. 군대처럼 딱 정해서 지령 내려줍니다. 지금 당장 빨래 개고 다림질한다. 실시. 근데 또 우리 남자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DNA에 적혀 있어요. 그냥 뼈에 새겨져 있어. 반항기질이라는 게 적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장 빨래 안 하고 다림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난 일인지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 알아서 한다니까요. 빨래를 개고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다림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셔츠 같은 거 입고 나갈 때 내가 다림질 해줬잖아요. 근데 여보 이렇게 바깥에 입고 나가는 그냥 스웨셔츠하고 반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림질해서 입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0884님 저는 퇴직 때까지 일만 한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띵까띵까 노는 모습이 좋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의 목표인 거지. 난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좀 이래줬으면 좋겠어. 네. 좀 띵까띵까 노는 모습이 뭐가 어때서. 좀 내버려둬라.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혹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게 밖에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지금 차징하는 중이다. 핸드폰도 코드 꽂아놓고 가만 놔둬야지 충전이 되지. 꽂아놓고 계속 만지고 뭐 하면 충전 느려지지 않느냐. 배터리도 이제 수명도 짧아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가더가든의 명동콜링 듣고 올게요.

버터플라이님께서요, TV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남편에게 시간을 정해주세요. 오후 5시부터 거실 청소하고 빨래 개달라고 하고 부인이 외출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아 뭐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라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안한 듯 미션을 완료합니다. 오래 조직 생활에서 오는 습관이죠. 참 귀여운 존재들이에요. 그죠? 김민정님께서요, 어제 신랑이랑 안과 검진을 다녀왔는데요, 눈이 좀 건조하고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안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우리 신랑이 저 의사선생님 이거 안약 밥 먹고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식전에 빈속에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약사님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내일모레 환갑인데 점잖은 구석이 하나 없이 엉뚱발랄한 신랑 덕분에 웃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귀여워하면서 예뻐하면서 지내세요. 자, 11시 5분부터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앞에 CBS 라디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 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관련해 한미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문제는 한미양국이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어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국 행정부가 다져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불변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세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0: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이 서울 기준 오후 5시 34분에 뜨고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밤 11시 31분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달이 태양의 정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간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 49분입니다. 따라서 추석날 밤에 보이는 보름달은 완전히 둥근 달은 아니고 왼쪽이 조금 덜 찬 달로 보이게 되는데 구름 양이 변수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5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호수에 나타난 상어를 조심하라. 부산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바다와 연결된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난 건데요. 상어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뜻밖의 명소가 됐다고 해요. 재밌는 건요, 상어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어여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을 건네더라는 겁니다. 길을 잃은 존재를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는 건 우리도 한 번쯤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일까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시 내 길을 찾아가면 되니까요.

0: 박선주, 김범수, 남과 여 함께 했습니다. 도심 속에 나타난 상어 영상 보셨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꽤 크더라고요. 3, 4미터 크기의 세모난 등 지느러미 드러내면서 수로를 따라 헤엄을 치면 상어다 하고 아이들은 환호하고요. 상어가 보이든 말든 상어야 이제 집에 가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상어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온 상어에게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겠죠.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할 때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6947번님께서요. 명절은 명절인가 보네요. 오전에 차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갔다 왔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과 세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멀리 이동할 차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꽃단장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에 갈 준비들 하고 계신데 상어도 집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소라 트랙 9 함께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2월 15일에 시작해서 오늘 딱 100일 되는 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어요. 산청바라기님, 앙빵님, 천생연분님 등등. 와, 벌써 100일, 100디, 100살까지 건강히 오래오래 랄랄라 해주세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랄랄라 하려면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약속 지키시려면 아시죠? 쭉 같이 가려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늘바다님도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한 지 벌써 100일 됐네요. 랄랄라 애청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랄랄라가 있어서 오늘도 출근 준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랄랄라요, 영원하라! 이렇게 날짜를 기억해 준다는 거, 이게 애정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더 포근한 오늘 아침이네요. 5362번님, 11시에 랄랄라 들으면 위험해요. 한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랄랄라가 매일매일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쭉 같이 가요. 악뮤, 햇빛 bless you.

아이유의 새 노래예요. Dear My Crazy Soulmate였습니다. 2887번님은 지금 옆에 있는 엄마가 소울메이트 아니실까 싶은데요. 오늘 엄마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엄마랑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김정숙 우리 엄마 듣고 있나? 나랑 평생 함께해 엄마. 아, 이래서 엄마한텐 딸이 필요하다고 하나 봐요. 부럽다. 엄마도 딸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4953번님, 원경님 추석 명절 최애 음식 궁금하네요. 전 추석에만 먹는 건 아니지만 동그랑땡 전을 참말로 좋아한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어릴 적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그 전 맛이

이 너무 그립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명절에 먹으면 더 맛있는. 전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지? 하나 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잡채도 좋고 추사랑님도 추석 때 엄마가 해주시던 잡채가 먹고 싶은데 이번에 못 가게 됐어요. 유유 하셨어요.

CBS라 9390에 보냈는데 이젠 제대로 문자 보낼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왔습니다. 1212로 보내셔야 돼요. 커피 한 잔 드리고요.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7682번님, 오늘도 괜히 다정한 음성. 원경님, 전 오늘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흰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부탁해요 하셨어요. 커피와 함께 신청곡 전해드리죠.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이 신나는 노래는 246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방암 6년 검사하러 병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백원경의 랄랄라 왜 이리 반가운지 눈물 날 뻔했어요. 이 기운 듬뿍 받아서 6년차 검사도 잘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그럼요. 5년 넘기신 거잖아요. 6년도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 듣자마자 반가운 거. 그만큼 우리가 정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100일 만에 이렇게. 사랑의 수희님이 와 벌써 100일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엔젤캐츠님, 원경님의 편안한 목소리 좋은 노래로 1시간 힐링 타임입니다. 100일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잖아요. 그 사이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반갑고 편안하고 왠지 통하는 느낌 들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이가 된 건 우리 사이에 노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원경의 랄랄라 추석 특집 나의 노래방 애창곡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랄랄라 가족들의 노래방 추억 이야기 나누고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 부쩍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습니다. 랄랄라 추석 특집도 함께해 주세요. 6070번님 100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둘째 어린이집 졸업반인데요. 오늘 추석 민속놀이 체험한다고 한복 입고 갔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엄마 사진 찍어줘. 브이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은 거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 한복 입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보이던데 민속놀이 하려고 그랬군요. 동네 노인정에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귀염둥이들. 21학번 스티커 사진 청하셨네요.

보이 넥스도어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헤라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랑 어깨가 어찌나 뻐근한지 잠을 잘못 잤나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추석이 코앞이네요. 추석 증후군은 역시 몸이 먼저 안아봅니다. 아무리 명절 풍경이 달라졌다고 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음식 준비에 손님 치르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많으시겠죠.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1497번님, 추석이 다가와서 즐겁기도 하고 아이들과 지지고 복고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지치네요. 어쩌죠? 그래도 행복하게 생각해야겠죠. 시댁에 가까워서 멀리 안 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는요, 시부모님이 13년 동안 설거지 한번 안 시키세요. 그런데 벌써 지치시는 거죠? 설거지 아닌 다른 거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3652번님, 저희는 추석 때 반대로 서울 딸내미 보러 갑니다. 4일만 일하면 딸내미랑 만나요. 랄랄라 음악 들으면서 명절에 들뜬 마음 진정시킵니다. 서울살이 고단할 딸에게 엄마 아빠의 방문이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싶네요. 오지은 서울살이는.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 프로젝트 한 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두 건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인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5에서 10% 확보를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법을 개정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언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인데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지방중수청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 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신권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며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도 일부 분담하기로 한 취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0: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8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신 곁에 CBS 라디오. From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8: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고향이 그리워서 우수에 젖는 것. 이를 두고 노스텔지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17세기 스위스의 한 의사였는데요. 그리스어로 돌아간다는 뜻의 단어와 아픔을 뜻하는 말을 합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그리워하는 아련한 감정, 이런 뜻의 합성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노스텔지어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죠. 노스텔지어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입에 능하며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에도 적극적이라고요. 추억을 떠올리고 향수에 젖는 일은 나와 타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끔은 지나간 시간을 마음껏 그리워해도 좋겠죠.

호균님, 아 좋은 노래가 나오네요 하셨는데 연휴 앞두고 좀 바쁘시진 않으세요? 아, 다들 좀 바쁘신 것 같고 요즘 뭐 차량도 길에 많고 물류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안녕하신지. 9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빗송 첫 곡은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었습니다. 노스텔지어 효과라고 해서 요즘은 힐링 마케팅의 도구로 쓰인대요. 노스텔지어의 자극을 받으면 공감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선단체에서는 추억을 환기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 모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데 이를 두고 노스텔지어 효과라고 부른다죠. 우리가 흔히 추억은 현재를 바꾸지 못한다고들 얘기하지만 또 추억만큼 힘이 센 것도 드물죠. 추억이 때로는 나와 주위를 변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가을이 되면 유난히 옛 추억이 그립고 지난 시절이 떠오른다는 분들 많으신데 가끔은 마음껏 추억에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글번님, 오늘 오프닝처럼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해피송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앙빵님은 노동요로 듣기 합니다. 즐감할게요 하셨는데 그게 차분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두 곡이었어요. 비틀즈의 Let It Be, 또 Then He

하일의 Sometimes When He Touch였습니다. 백곱동일님, 우와, 오디세우스의 귀향 여정을 노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노스텔지어와 단어 뿌리가 비스무리합니다. 라고. 우와,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해요? 저 내일 이 시간 되면 다시 까먹을 것 같긴 한데. 아, 우리도 우리만의 오디세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연휴 첫날, 24일 목요일이 가장 차가 많을 거라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저희는 그날 생방송으로 만납니다. 3079님, 저는 자동으로 추억이 소환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최고의 행복. 오늘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기대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추억을 소환하는 방법은 음악 감상인데 그것도 랜덤으로 나온다. 그거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또 같은 노래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오늘 같은 날씨에 이 곡을 듣는다면 어떤 또 생각이 날지 여러분들의 감상도 오늘 기다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프렌드예요. 어, 프렌드. FRIEND. 와,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처음 학교 들어가서 단어 외우는데 헷갈려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정말 추억 소환 단어입니다. 자, FRIEND, 우리 friend, friend가 들어가는 우리 팝송 많이 있죠. 추억의 곡들도 있고요.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friend가 있다. 그 노래들 오늘 해피송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마리안 페이스풀이에요. As Tears Go By.

잠실 갈매기님. 마리아는 페이스풀 이 버전의 곡은 정말 듣기 힘든데 대단한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신 거 티내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몇 번 들었는데 마리아 페이스풀의 As Tears Go By 이어서 짐 크루치였죠. Photographs and Memories까지 전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Friend입니다. 4483님은 동해 쪽에 가셨나봐요. 바다 보러 경포대 왔는데 지수님도 구경하세요 하시면서 사진 진짜 푸르다 그러시면서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신청합니다. 이거 저한테 보내는 음악으로 받아도 되겠죠? 여행가고파님은 토이스토리 OST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의 곡. 이 토이스토리는 진짜 또 어른을 위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BT님은 좀 오래된 노래로 제시합니다.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 뭐 제일 많이 떠오르신 것 같고요. 오늘 별빛지은님은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를 마이클 W. 스미스 우리 해피송뿐만 아니라 CBS가 사랑하는 뮤지션이죠. 8494님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휴식 시간입니다. 해피송에 좋은 음악에 젖어 있는데요. 앤마리 마시멜로 프렌즈 듣고 싶다고 메이플피카님도 같은 노래를 보람님 플라시보의 Too Many Friends 신청하셨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먼저 저희가 들어볼 곡은 이 곡이에요. 호세 까레라스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합니다. 아미고스 바라 시엠프레 영원한 친구들

6189님, 프렌즈가 들어간 곡 중에는 이 곡이 최고죠 하고 신청하셨고요. 수풀님도 프렌즈 친근한 단어입니다 하시면서 같은 곡 청하셨어요. 또 머라이어박님, 유쾌하게님, 윤진님 등 디온워, 스티비 먼더, 엘튼 존, 글래디스 나이트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였고요. 우리 해피송의 좋은 친구, 오랜 친구 영소피아님은 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죠. 간만에 들으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와, 92년 이거 언제 30여 년 전이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을 했고 저는 너무 뭐 예능을 많이 봤는지 이 노래 들으면 꽃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영원한 친구라 그러죠. 아미고스가 친구라죠. 아미고스 바라 샘플에. 파라 샘플에는 모릅니다. 호세 카레라스, 사라 브라이트만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프렌드입니다. 프렌드. 화곡동 김밥님, 데미슬로소스의 My Friend the Wind, 그리고 노을 신사님 테일러 스위프트의 Ruin the Friendship, 스타맨님은 롤링스톤스의 If You Really Wanna Be My Friend, 또 아가다님 Wishbone Ash의 Everybody Needs a Friend, 그리고 경희님은 저스틴 비버 보이프렌드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의 걸프렌드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 밖에 정말 다양한 프렌드가 들어간 팝송을 신청하셨는데 해피송에 팝송 GPT로 임명합니다. 팝송 지킴이 아니고 팝송 GPT예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프렌드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4483-5582, 또 배로님, 해피그님, 샘 스미스 사랑의 별빛 지은님, 퀸입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0: much money, buddy. Let's sing from your heart. So let's go.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 우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옛날 노래였는데 여기서 듣다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 다 모이세요. 천바만바였습니다. She's got all the friends까지 전했어요. 아, 낚시꾼님은 best friend라고요. 해피송이 베프입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friend라고 쓰고 해피송에서는 햇님이라고 읽죠.

사랑이 마미님, 팝송을 잘 모르는데요. 해피송에서 많이 듣고 배웁니다 하셨어요. 뭐 팝송도 그렇고 뭐 사람, 뭐 관계 등등 저도 그 다양성을 우리 햇님이들을 통해 배웁니다. 아, 잘 들으셨는데 마크 아몬드의 Just a Friend였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는데요. 화곡동 김밥님, 데미스 루소스의 My Friend The Wind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부모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고 추석날인 25일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보름달을 보기 쉽지 않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절기 추번이자 수요일인 23일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24일 이후 점차 흐려져 25일 늦은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후 비구름대가 남하함에 따라 26일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제주의 경우 27일 오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연휴 초반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연휴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의 개량형 발사 시험으로 북한은 기술 획득을 선언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딸 주혜도 김 위원장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올해 연간 총량 목표치를 또다시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 원을 웃돌면서 지난해 말보다 7조 3천억 원 정도 증가해서 연간 증가 목표치를 2천억 원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총량 규제 완화 이후로 새롭게 부여된 대출 여력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두 소진된 셈이어서 가계대출 문턱도 연말까지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소음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습니다.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출범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체계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원이 유아 대상 모집 분반 목적으로 실시해온 레벨 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 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맞겠지만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7: CBS

0: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1: 1시 5분입니다.

꽃피님 해피송으로 음악 충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2부에서도 좋은 곡 나누고요. 2부 첫 곡은 Why Don't We의 Just Friends였습니다. 자,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9308님이 저는 얼마 전에 친구 관계의 회의를 느껴 완전 우울했었어요. 다 부질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생은 원래 혼자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베프 남편이 있어서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아 오늘 남편분께 당신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은근 좋아하실 것 같고 답은 뭐라고 할까요? 나도? 아니면 뭐 필요해? 아니면 잘못한 거 있어? 등등 사고 쳤어? 네, 뭐라도 좋다, 그죠? 자,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눌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친구. 뭐 친구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잊을

0: 수 없는 친구, 그 시절 나의 베프도 좋고요. 너무 고마웠던 친구. 와, 이 정도면 친구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고 부모님이다. 그런 친구도 있을 테고. 부러운 친구? 어머머. 걔는 못하는 것도 없고 안타까운 친구 아 도와주고 싶었는데 막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미안한 친구 아 내가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등등 잊을 수 없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친구 그 이야기 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오늘 2부 주제는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기다릴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9078님. 할머니가 전 가게를 하셔서 도와드리면서 해피송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녹두전과 동태전 부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와, 벌써 명절 분위기 막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해님이들은 무슨 전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은 뭐 파전, 김치전, 감자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명절에 먹는 전이 아니잖아. 명절에 그래도 전의 1등은 동그랑땡 아닙니까? 전이라 불리지 않아 슬픈 동그랑땡. 우리 9078님 고생하시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왕서방님 신청하셨고요. 저스틴 비버 블랏팝의 Friends 줬습니다. 또 8494 지리사님, 졸리나님, 앤마리 마시멜로의 Friends, 메이플 피칸님, TLC의 What About Your Friends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잊을 수 없는 친구. 가수팬님이 도움이 되는 친구만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왼손 하셨는데 그 도움을 좀 주실 생각을 먼저 하신 모드가요. 아, 근데 친구와 왼수는 한 끗 차이기도 합니다. 왜 학창시절에, 선생님, 저 얘가 선생님 좋아한다는데요. 선생님, 얘 이거 뭐 안 했다는데, 이거 갖고 왔다는데요. 막 이러면서 고자질 아닌 고자질 했던 친구도 막 기억이 나네요. 아이리스님, 대학 복학생이었던 남편은 과 선배였다가 진로를 상담하는 남사친이었다가 졸업 후에는 연인으로, 그리고 지금은 남편입니다. 긴 세월 함께한 인생 길동무 남편이 요즘 제 병간호 하면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거의 트랜스포머 수준인데요. 과 선

사내에서 남사친의 연인의 남편까지. 이거 뭐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분 모두 서로에게 충실하고 신뢰와 애정을 잃지 않아 가능하신 거겠죠. 아, 멋집니다. 별빛지은님은 나이 먹으니까 친구가 참 좋아요. 부담 없고 편해요.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가족은 좀 일방적일 수 있잖아요. 뭔가 조금 강요를 할 수가 있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좀 때로는 좀 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상대여야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요. 해피그님. 저는 여고 때 친한 베프 5명이 있었는데요. 저 포함 3명은 장남에게 시집을 갔고 한 명은 외아들과 결혼했고 다른 한 명은 종손 며느리가 되어요. 와,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들이시다. 우리 왜 이러니? 하면서 살았는데 반전은 그 종손 며느리 시아버님이요.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며느리 힘들다고 다 모든 거 길 같은 거 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명절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 이번 명절에도 어떻게 명절 끝나고 만나서 그 명절 한풀이 같은 거 하시나요? 비리님은 저는 대학 때 만난 아주 막역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빌려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마디 합니다. 얼른 계좌번호 적어줘. 대신에 그 빌린 돈은 길어도 한 달 이내 무조건 갚습니다. 이런 서로의 불문율의 약속을 지켜가며 저희는 올해 환갑이 되었습니다. 아셨어요? 아, 그러니까 소금융거래로 신뢰를 쌓아가며 사실 소금융이라는 거는 뭔가 비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이건 약간 좀 뭔가 검은 돈 냄새가 살짝 나는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신뢰관계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찰리 랜스버러예요. My Forever Friend.

곡입니다. 캐롤킹의 You've Got a Friend, 9308님도 해니다리, 고향 행복이, 분경 도련님, 비티님 등 신청하셨고요. 또 헨리님, 스톰가이님, 글렌 메데로, 세사의 Friend, You Give Me a Reason 였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잊을 수 없는 친구 얘긴데요. 음유시인님, 팝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빌린 음반을 못 돌려주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또 못 돌려받았습니다. 역시 귀한 앨범은 빌려주며 못 돌려받는다는 공식. 근데 희한하게 앨범을 빌려준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빌려간 친구는 승훈이, 이름이 똑똑하게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아시죠? 우리 김형수님, 처음에 중학교 때 그 앨범 빌려준 친구도 지금 우리 김형수님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뱃살이 뚠뚠님은, 아, 86학번이시래요. 86학번 대학 친구들. 아직도 분기별로 6쌍 부부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만나시면 이거 꽤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그죠? 올 연말에는 부부 동반으로 환갑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제 무덤까지 조문해줄 친구들입니다. 아셨어요. 아유, 든든하실 것 같아요. 73방탄소님. 73년생이세요? 궁금해. 73년생 맞나요? 토요일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 15명이 모였는데 밤새 놀았습니다. 저는 3시까지, 몇몇 친구들은 4시까지. 아, 엄마가 예전에 노는 친구들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방탄소님 노는 친구네. 그죠? 노는 친구들. 6651님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2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20살에 출산을 한 제 친구 김수정. 아, 그 시절에는 뜯어 말리고 울고불고 그랬는데요. 지금 나이가 40살이 되어 돌아보니 그 친구가 위너입니다. 위너. 선구안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남자는 다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나이 들수록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힘들고 거울 보니 제 얼굴은 우주 최고의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릴 때는 제가 수정이를 놀렸는데요. 이제는 수정이가 저를 노처녀라고 놀리고 있어요. 크크크크. 아, 우리 수정님. 아,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수정님도 지나간 시간 얼마나 또 나름의 고충과 또 애로사항을 안고 살아가셨겠어요. 근데 두 분 되게 귀엽지 않으세요? 귀엽죠? 진짜 친구, 찐친구라 생각이 드는 게 그 살아가는 일상은 달라도 조금 이렇게 친구가 먼저 결혼하고 이러면 멀어질 법한데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우정을 이어가는 부분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 막 지켜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입니다. 6651님 커피 쿠폰 보냅니다. 아니 근데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그 남자가 그 남자라고는 우두게 장담을 하시고 그쵸?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5초의 법칙님, 로보에요. Don't expect me to be your friend.

노래 너무 좋다. 우리 스칼렛 주유님, 또 헤들령 나그네님, 메리 매닐로의 Some Kind of Friend였고요. 여행 가고파니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가다니 위시보넷입니다. Everybody needs a friend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0: 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에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한인타운을 방문해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식당을 찾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뉴욕 현지에 도착한 뒤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코리아타운 거리를 둘러보고 이곳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X에 이곳 방문 사진을 올리며 미국 요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으로부터 학교에 한식 관련 과정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강남 부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 분양, 임대 등 공적 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 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며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다는 분석을 한국은행이 오늘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로 보유 유인이 축소되며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등의 투자 수요가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급 대책 이후 주택 공급 속도가 가속화되면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며 가격 상승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달 24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내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란 전쟁에 쏠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미중 협력이 조선 문제 해결을 추동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전문가인 저우 연구원은 트럼프가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현재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 주동적으로 한국에 진정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작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송인찬.

9월 22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H.O.T의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꽃빛님 그리고 또 물류창고에서 작업하고 계시다는 뚜맘님도 반갑고요. 뚜맘님께서는 또 응원을 부탁하셔가지고 우리 시담 직원분들께 응원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시담 직원분들 모두 파이팅! 자, 오늘 또 퀴즈도 많은 날이니까요. 두 분 꼭 참여해 주세요. 어제는 제가 이제 하프마라톤 완주 인증도 했고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제기도 찾고요. 또 송디가 만든 송편 찾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제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 송편님들이 그런 송편님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검색하시면요. 어제 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고요. 또 어제 있었던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고 싶다 하는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가요? 인별그램으로 놀러와 주시면 됩니다. 인별그램에서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셔도 되고요. SSONGDGAYO 이 송디가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너튜브와 인별그램 오신 김에 구독,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놀러와 주신 우리 송편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골드핑거도 꽝손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8: 여행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백지영 선택, 홍경민 그녀의 매력 라틴 버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내일만 보내면은 이제 또 나흘간의 연휴가 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시간부터 조금 빨리 삭제해야겠죠?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자, 이 코너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해도 진짜 재밌는 시간입니다. 뭐 가족이라고 해도 이 취향이라는 게 또 제각각이고 은근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안 모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다가오는 명절에 이런 다수의 선택과 같은 코너를 게임처럼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송편님들도 어떤 가요로 뭉친 가족이나 다름없죠.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취향이 겹칠지 아니면 갈릴지 노래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가운데 원하는 한 곡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고요.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 주신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 주제는요, 작곡가 주영훈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먼저 1라운드 후보곡 만나보시죠.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입니다. 아, 터보에게 말 그대로 터보 엔진을 달아준 곡이고 이게 무려 데뷔곡인데 1위를 한 노래입니다. 근데 게다가 95년 12월 3일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제치고 또 1위에 오른 곡이거든요. 그 당시 임팩트가 엄청났었는데 자 이런 놀라운 곡을 만든 사람이 바로 주영훈이죠. 여기 이제 깨알 상식 하나 좀 붙이자면 원래 이 곡의 제목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국 측에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나 어릴 적 꿈으로 급히 수정되었다는 사실이요. 자 이어서 다음 후보곡 만나보시죠. 엄정화의 페스티벌입니다. 엄정화가 가수로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게 다름 아닌 주영훈과 만나게 된 순간부터라고 하고요. 그 시작이 3집 배반의 장미였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고 이 곡을 시작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주영훈과 함께 작업한 이 노래 페스티벌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 곡도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이 곡은 컨츄리 꼬꼬를 위해 준비했던 노래였는데 컨츄리 꼬꼬에게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엄정화에게 갔는데 엄정화는 이 노래 진짜 부르기 너무 싫어가지고 펑펑 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여름만 되면 아주 대박이 나는 노래. 이런 거 보면은 인생 알 수가 없죠. 자, 주영훈 특집으로 준비한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아, 1라운드부터 참 쟁쟁한데요. 자, 우리 송편님들 마음 정하셨나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볼 겁니다. 터보 또는 엄정화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엄정화의 페스티벌이고요. 터보, 엄정화 가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문자 받을게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NRG 사랑 만들기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문자 의견 많이 받아봤는데요. 자, 1라운드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그리고 엄정화의 페스티벌 두 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라운드부터 박빙이었다고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9202번님 엄정화 페스티벌 선택 완료해 주셨고요. 1978번님은 20대 때 엄정화 머리 가발 쓰고 춤 따라 췄던 기억이 있어요. 엄정화 페스티벌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남궁민수님은

98년 12월 31일 그의 마지막 날에 발표된 곡입니다. 주영훈이 프로듀싱한 루머스의 1집 데뷔곡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이것도 데뷔곡인데 발표와 동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루머스는 몰라도 야, 이 노래 스톰은 알겠다 라고 할 정도로 작곡가 주영훈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보컬 정유경 씨는 어떤 가요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또 파워풀한 이런 가창력을 뽐내면서 라이브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리로 모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루머스 스톰에 맞설 다음 후보곡은요?

네, 코요테의 비몽입니다. 주영훈 표 노래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이너한 멜로디에 강렬한 댄스 비트 더하기인데요. 이 곡 또한 그 특유의 공식이 제대로 들어간 노래고요. 당시 또 성대결절 등으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보컬 신지를 위해서 그 음역대와 음색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든 주영훈의 배려가 들어간 노래라고도 합니다. 코요테 전성기를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하나고 역시 어떤 가요의 최대 주주 여전히 코요테기도 하죠. 자, 2라운드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집계를 위해서 그룹 이름으로 받아볼 건데요. 루머스의 스톰이 좋다, 루머스. 또는 코요테의 비몽이 듣고 싶다, 코요테. 이렇게 한글로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도 터보 나오를 조금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 많이 받아봤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두 번째 후보곡은 루머스의 스톰이냐 코요테의 비몽이냐 였는데요. 자, 머터리 오빵님은 2라운드 픽은 코요테 갑니다. 이번은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과연 쉬울까요? 6944번님 루머스! 에라이, 오늘은 그냥 브라운 핑거 도전! 근데 브라운 핑거라고 하니까 뭔가 괜히 좀 더 그렇네요. 그냥 똥손이라고 합시다. 우리 당당하게. 자, 우짜님도 루머스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스톰의 루머스냐 비몽의 코요테냐, 그 결과는요, 7대 3의 비율로 코요테 비몽이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 역시 그래도 아직 어떤 가요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코요테다,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작곡가 주영훈 특집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후보곡은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입니다. 아, 이 대중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작곡가 주영훈. 댄스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발라드, 락발라드 작곡에도 매우 뛰어난 장인이라는 걸 보여준 노래가 바로 이 비의 랩소디인데요. 당대 가요계에서도 초고음 보컬로 손꼽히던 이 최재훈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낸 곡이기도 하고요. 제 또래들도 이 하이라이트만 들으면 바로 아, 그 노래 알아차리는 비의 랩소디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거 뭐 다음 후보곡 들어도 되냐, 상대가 되냐 싶을 텐데요. 듣고 나면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곡 어떤 곡이죠?

막강한 곡이 나왔습니다. 장혜진의 꿈의 대화. 이 클래식한 감성에 세련된 팝 발라드고요. 주영훈이 작사, 작곡, 편곡 모두 맡아서 탄생시킨 곡인데요. 특히 이 노래는 바이올린 반주와 지금 들어도 참 감각적인 그런 어쿠스틱 리듬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래서 주영훈은 이런 노래도 가능하구나 했던 곡이죠. 이국적인 감성 팝 스타일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주영훈의 작곡 능력이 보였고요. 다시 한번 그의 능력에 모두가 감탄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3라운드 역시나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 곡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도 가수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최재훈, 장혜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코요테 비몽이었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 최재훈의 BL 랩소디와 장혜진의 꿈의 대화 두 곡의 대결이었습니다. 소소님은 BL 랩소디 사귀는 오빠야 18번 곡인데 생각나네요. 잘 지내고 있죠? 뭔가 그 약간 감성 짙은 그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곡이죠. 우리 고소우리님도 미치도록 슬픔에 잠겨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었죠. 이 약간 살짝 알딸딸한 상태에서 노래방 가서 부르기 너무 좋은 곡입니다. 반면에 3650번님은 장혜진 제가 여자니까 여자 가수로 이렇게 동성 뽑아주셨고요. 라임주스님도 앞에 두 번 다 틀렸으니까 마지막은 반대로 찍어봅니다. 장혜진 찍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결과도 7대 3의 비율로 조금은 기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수의 선택을 받은 이번 곡은요.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에디션. 노래에서 노래방 냄새 나는 최재훈의 BL 랩소디와 야다 이미 슬픈 사랑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줄을 잘 선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 발표합니다. 남궁민수님, 최재훈으로 갑니다. 아, 박빙인데 어려워요. 이번만 맞추면 금손 되는 건데 과연? 남궁민수님, 금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5179번님과 3676번님도 세 분 모두 금손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입니다. 괜찮아요님, 레모네이드님, 8376번님입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성락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하수도 공사 중 지름 1000mm 대형 상수도관의 누수가 발생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마산로와 도림로가 교차하는 성락주유소 앞 교차로 일부 차로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누수는 영등포구에서 시행 중인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1997년 부설된 상수도 시설물이 파열되며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0: 27일까지 특별 교통 대체 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의정부 경전철과 하남선 별내선은 26일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 구간은 오전 2시까지 심야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주요 도로의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정비와 침수 파손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400곳을 단속해 모두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업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단지 사고에 따른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저류 시설이 인천 지역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설치 대상 8곳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수나 유해 물질 등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 시설입니다. 인천시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인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오늘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허종식 민주당 인천시 당 위원장 등과 함께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 국비 사업 12건과 법령 제 개정 과제 7건, 현안 사업 12건을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국비 분야에서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 원을 반영시킨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과 인천 M버스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천 이음 발행 지원, 전국적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의 1,559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프레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태연 꿈.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 슬로우슬로우 퀵퀵 코너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송편님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어깨, 무릎,

0: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블랙핑크 러브식 걸스 그 전곡은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자,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보시죠.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확실히 저는 슬로우보다는 퀵 문제가 조금 더 쉽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준비한 문제는 슬로우, 느리게 변주된 노래입니다. 자, 그래도 역시나 단계별로 준비된 힌트가 있고요. 다 들었음에도 헤매는 송편님들이 많다면 오늘 추가 힌트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우리는 어떤 노래의 한 구절을 들어볼 건데요. 느리게 변주된 버전으로 들어볼 겁니다. 잘 듣고 가수,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가장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그냥 약간 절규하다 끝난 느낌이죠. 1단계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약간 제가 듣기에는 막 하다가 갑자기 약간 그 단어가 들리는 글자가 들리는 게 딱 나왔습니다. 아, 1633번님 오디세이의 거인. 자, 아, 2단계 가야 될 것 같아요. 2단계. 네, 2단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주 이제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들어봤잖아요. 이게 확실히 어떤 음이나 패턴, 리듬이 잘 들리는 곡이 있고 약간 가사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은 곡이 있는데 이 곡은 가사가 뭔가 조금 잘 들리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게 얘가 이 지금 노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면은 좀 더 맞히기 쉬운

쉬운 노래일 것 같은데요. 자, 2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보죠. 마지막에 뭔가 좋아하던 긴 머리를 아웃다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미 또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보내주셔야 인정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스페이스의 주원 글씨 권소영 COC였고요. 자, 슬로우 퀵퀵 정답 발표하기 전에 2단계 버전 한 번만 딱 듣고 이제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만 들으면 무조건 남자 목소리거든요. 아, 근데 2단계부터 이제 정답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정답은 김현정의 단칼이었습니다.

딱 이 부분이었죠.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 초코라떼님은 슬로우 문제 들을 때마다 문세윤 씨 생각이 나요.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또 슬로우 문제였잖아요. 그때도 이제 노이즈의 착각이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다 왔는데요. 자, 오늘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112번님. 오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첫 근무일입니다. 정신없이 있다가 외근 나와서 처음 보내보네요. 파이팅입니다. 정답! 김현정의 단칼! 야, 이렇게 육아휴직 딱 복귀해서 첫날에 정답을 또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신사님은 우리 손녀가 듣더니 보내라고 하네요. 김현정의 단칼. 손녀 덕에 감사요. 와, 근데 손녀분께서 제가 그 나이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네, 장신사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3112번님, 장신사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박보람 해화동입니다.

오혁 소녀 박보람 해화동 두 곡 1988 OST죠.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3072번님 거래처에 왔는데 화성시 전곡항입니다. 가까운 곳인데도 바닷가가 있네요. 이제 서울 사무실 가면 5시쯤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깐 검색해보니까 화성시 전곡항은 이국적인 요트와 보트 마리나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지리 쪽에 좀 약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화성에도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쪽도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놀러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맘

님께서 송디, 저 어제 운전하고 딸과 병원 가다가 송디 보라 전용 옷과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봤어요. 더 신기한 건 그걸 수지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엄마, 송디 옷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그 옷이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네요. 어제면은 저 아니죠? 그 약간 여기 목동이나 저기 신도림 뭐 여기 어디 근방에서 봤으면은 아, 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니겠죠? 아, 근데 저 송디 옷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뭔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대중적이 돼서 그냥 약간 이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은 송디 옷. 네, 이어지는 곡은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0: 어, 딸?
1: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아, 송디 옷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그 월요일마다 보이는 라디오에 입고 나오는 옷이고요. 어떤가요 포스터나 그 레인보우 대문 사진에 입고 있는 그 옷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입고 다니다가 어느새 유니폼이 됐고 지금 약간 이제 어떤가요? 팀 티셔츠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아,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2시간 함께 즐겨주신 우리 송편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뉴스 듣고 또 이어지는 하효진의 라이키팝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이현우 헤어진 다음날.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각종 인사,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5의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0: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0만 9,3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90곳의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주 전 조사 때보다 소폭 내렸지만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과일 가격이 10% 넘게 오르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참조기로 19.6%가 상승했고 사과는 11.8%, 배는 11.1% 각각 올랐는데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사과와 배 가격이 20% 넘게 상승해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우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쇠고기 산정용 가격이 22.7% 내렸고 정부의 공급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도 달걀과 명태살 등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제기할 사안은 이란 국민의 피해와 미국 이스라엘의 범죄들 그리고 쌓여온 불신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 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빛이 있는 곳엔 늘 그림자가 남죠. 뿌듯했던 일 뒤에는 아쉬움이 남고 잘했다 싶은 순간에도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해서 굳이 햇살을 피할 필요는 없겠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빛이 있는 쪽을 향해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조금의 아쉬움쯤은 뒤에 달고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가 보자. 마이크 올드필드입니다. Moonlight Shadow.

0: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메타버스 커피님이 달 그림자 역시 선빵이라고 해주셨는데 그죠. 이 오늘 첫 곡 제목이 Moonlight Shadow, 달 그림자, 달빛의 그림자였고 이제 곧 보름달이 뜨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라이키팝에서 선빵 선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6646님께서 효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한 시간 기대할게요. 효은이랑 듣고 있어요 라고. 효은이요? 효은이가 누구죠? 혹시 6646님의 따님? 아드님? 누굴까요? 효은이? 참고로 이거 좀 TMI인데요. 제 이름이 하효진, 효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효은이가 될 뻔했어요. 이거 그 저희 엄마 피셜입니다. 효은이가 될 뻔했는데 효은이 좋다 했는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는 금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은은 안 된다, 차라리 금을 해라 해가지고 애 이름을 효금이라고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이름이 효금이가 뭐냐, 요즘 이 효은이란 이름이 얼마나 예쁜데 효금이가 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효진, 참 진짜를 써가지고 효진이가 됐다는 썰이 있답니다. 아무튼 우리 예쁜 효은이랑 함께 듣고 있네요. 효진이와 효은이와 함께하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do something. Make a bet. 다들 둠칫둠칫 하셨나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Touch My Body였고요. 임동준님께서 청해 주신 곡 방탄소년단 BTS와 Coldplay가 함께한 My Universe까지 들으셨습니다. 축복복 동행님이 하효금님과 둠칫둠칫 아싸 얼쑤라고. 아니 왜 제가 노래 듣고 나니까 효금이가 되어 있는 걸까요? 빙그레님이 하순금은 어떨까요? 하순금이요? 뭐 나쁘지 않네요. 도리도리님은 하디 좀 비싸게 효 다이아몬드는 어떠유라고. 다 별로입니다. 저 그냥 하효진으로 불러주세요. 아 근데 효금이보다 순금이가 차라리 낫지 않나요? 이왕 부르실 거면 더 좋은 걸로 순금이로 해주시죠. 아 정말 짓궂으신 우리 라이커님들. 006 하나님 하디 추석 연휴에 집 가나요? 저는 내일 퇴근하고 엄마 보러 속초로 떠납니다. 맛있는 속초 음식 하디 드리고 싶어요. 속초 오셔요 라고.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속초. 속초 또 미식의 도시거든요 여러분. 속초 하면 그 유명한 닭강정도 있고 아 오징어 순대도 있고 저 속초 꽤나 많이 놀러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미식의 도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으시겠다. 어머니가 얼마나 또 손꼽아 기다리실까요? 006 하나님 내일 부디 이른 퇴근하시고 안전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1182님 저는 여행 갈 때 책을 한 권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해도 한쪽씩 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추석 장보기 전에 서점에서 책 두 권 겟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와, 이것도 낭만이죠. 여행 떠나기 전에 책 한 권 챙기기.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여행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잖아요. 저는 꼭 어디 놀러 갈 때 특정 음악을 한 곡 정해서 그것만 정말 내내 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음악이 탁 들렸을 때 어 맞아 나 이때 여기 놀러 갔었는데 하고 떠오르거든요.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니면 좀 이제 지갑이 약간 사정이 괜찮을 때는 전 향수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 여행지가 떠오르게.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못하고 아무튼 아 너무 좋네요. 저도 추석 연휴 때 책을 좀 읽을까 봐요. 그래서 2026년의 추석을 그 책으로 기억하는 거죠. 저도 서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보헤미아님 추석 앞두고 좀 한가해야 되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글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추석 앞두고 지금 바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글은 안 올려주셔도 여러분 다 조용히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얼른 노래 들어볼까요? 시아의 샹들리에 그리고 케이스 블룸입니다. Come here.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 신나는 둠칫둠칫한 노래 카메오의 World Up이었고요. 크랜다갱의 Stone Love까지 띄워드렸어요. 286님께서 옛날 생각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네요. 참 고마워요. 라고 하셨어요. 옛날 생각, 아, 그쵸. 또 어떤 특정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옛날에 그때 그랬지 이런 옛날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이것 또한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 하기도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좋으시겠다. 9356님, 가족 추석 명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분 좋아집니다. 라고. 그죠? 명절은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얼마나 기다리고 또 보고 싶고 했을까요? 우리 라이커님들 모두 이 연휴에 좋은 시간, 가족들과 또 친구들, 지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가족들을 못 보러 간다, 아 저는 이번 연휴 혼자예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일단 라이키팝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되게 부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누구와 함께하든 어디서 함께하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8494님, 저희 부부는 취미로 가끔 버스킹 해요. 아, 정말요? 버스킹이 취미세요? 근데 이번에 노래방 기계를 사셨대요. 연휴 때 섬 바닷가 가지고 가서 둘만의 버스킹

거예요. 팝도 몇 개 부를 거예요. 라고. 와! 대단하시다. 버스킹이 취미인 분들은 몇 분 계신데 저도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방 기계를 작동하고 사신 분은 처음인데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연결이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머, 너무 재밌겠다. 어디 섬 바닷가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우와, 대단하시다. 팝도 몇 개 부르신다고. 뭘 부르실까요? 8494님 알려주세요. 저도 직접 그 공연을 듣진 못하지만 노래 들으면서 함께 할게요. 와, 대단하시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공연하신다는 얘기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 부럽다 이런 생각 들어요. 웨스트라이프의 맨디 띄워드리고요. 아, 김도윤님 청해주신 곡, 그리고 CBS 뮤직 차트 41위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함께 들어보자.

Bette Midler의 From a Distance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음악극 서움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정동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네요. 윤세훈님 청해 주셨는데요.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0: 가자.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낮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30.4도의 최고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내일 역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 속에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25도에서 29도가 예상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방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영남 해안 등 일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추석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8: CBS 경제 연구실.
19: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 G2의 정상외교 빅매치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청구서와 선물을 주고받을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2: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0: 신고?
1: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5월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나온 거는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을 맞으러 나갑니다. 누가 더 아쉬운 사람일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네.
6: 5월에는요, 한정 국가 부주석이 트럼프를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나오나 했는데 트럼프 본인이 직접 시진핑을 만나러 가더라고요.
7: 맞습니다.
6: 예. 이 급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7: 그 미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6: 트럼프 이기 들어서 처음 있는 예, 일이라더고.
7: 그 전에도 보통 이제 정상 국빈 방문할 경우에도 네. 대개 부통령이라든가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나가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거든요. 이게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 그 교황이 방문했을 때 한번 직접 나간 적이 있어요.
6: 교황 정도 돼야 예,
7: 상징적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보셔서 아시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도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잖아요. 뭐 자금성을 비우기도 하고.
6: 그렇죠.
7: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한정 국가 부주석이 나갔는데 그 상대적으로 하면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간단
6: 맞아요.
7: 말이죠. 그만큼 이 상황을 중시하고 있고 특히 시진핑 체제 네. 중국 체제라는 것은 체면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6: 그렇죠.
7: 그럼 이게 또 국내적으로 얼마나 큰 선전거리가 되겠어요.
6: 시진핑의 시진핑. 면을 내가 살려준다. 네.
7: 이런 것도 되고 또 시진핑도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 돈이 특별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 아, 예. 그렇네요.
7: 예. 그러니까
6: 트럼프적 사고를 하다면. 네.
7: 그래서 충분하게 분위기를 좀 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이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이런 거를 거래주의적 어떤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의전이라는 게 비용은 적고 양보는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받아낼 것이 많은 테이블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7: 예,
6: 거예요?
7: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양측이 다 서로 맞물려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11월 10일에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목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세 협상을 작년 경주 에이펙 계기 부산에 와서 이제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 만기가 11월 10일이에요.
6: 아, 무역 휴전 조치.
7: 휴전 조치.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실 자기가 갑이잖아요. 왜냐하면 희토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6: 네.
7: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 때문에 희토류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6: 그러니까 첨단 기기에 다 들어가는 네. 거니까요.
7: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중국도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반도체 관련이 전부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안 되잖아요.
6: 네.
7: 심지어는 그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도 미국에 의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6: 왜냐하면
7: 네. 그 노광 장비라는 걸 잘 보시면 아시지만 50% 정도 이상이 그 이상인 정도가 전부 미국의 특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니네가 거기서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가 특허 관련 문제 제기하면
6: 니네도 장사 못해.
7: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반도체 AI 규제를 받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정도에서는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있는 거고 특히 1차적으로는 무역 관세 협의가 일단 유예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뭐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 그다음에 거기

0: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 이런 거는 미국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이 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내가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중국과 협상해서 매우 좋은 칩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 그렇죠. 내가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승인을 좀 미룰 네. 거야. 심지어 임기 말까지도 그것을 구상할
0: 뭐
1: 수 있어.
0: 식으로
1: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 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그 구조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타결이나 이런 게 어렵지만 적어도 무역 통상에서는 큰 틀은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을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유가, 물가 불안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잉기도 팔고 콩도 팔고
1: 농산물
0: 예를 들면
1: 농산물
0: 네. 팔고 소위 얘기하는 판벨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은 차제에 네. 뭐 희토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더욱더 소위 자기네 레버리지 그 무기화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일부 칩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게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최상급의 아마 교환이 되지 않을까. 상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1: 상징적인 면이 더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고사양 반도체를 수출하는 건 아마 절대 트럼프가 그렇죠. 용납하지 네. 않을 것 같거든요. AI 패권 경쟁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저사양 칩의 경우에는 중국에 좀 갖다 팔게 해줄게.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네. 중국에는 이제 세 개 주요 그 업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메모리 하는 창신 메모리, 그 다음에 양자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심국제라고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1: 중심국제는 많이 드러나지 네,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또 파운드리는 워낙,
0: 안 했죠.
1: 워낙 좀 어려우니까.
0: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이 꿈꾸고 있는 거는 메모리에서부터 파운드리까지 그렇죠. 일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 생태계를 우리가 다 네. 가질 거야 이거니까.
0: 그래서 사실은 상장을 한 겁니다. 상장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가 자본에 의해서 키워왔던 회사가 상장을 하면 민간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간 기업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미국 진출하는데도 규제를 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창신 메모리가 저도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DDR5나 DDR6 그러니까 HBM 전 단계 네. 여기까지는 지금 시장을 많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28나노 이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그 소위
1: 풀어줄게.
0: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합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HBM 뭐 4, 7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사양들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1: 한정된 자원과 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고사양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DDR5나 6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할 수 없이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는 거죠.
0: 그런 게 뺏기는 거고 또 그거를 강력하게 방어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에도 중국산 희토류를 또 써야 된단 말이죠.
1: 그렇죠. 적지면 안 되는 네. 거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선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상징적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이 안보라든가 뭐 이런 쪽까지 연결이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 네. 의회도 있고 미국의 이 국방 분야 싱크탱크들도 있고 그런 데는 개인주의적으로 이런 안보 문제를 자꾸 판단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시간에 막 쫓긴다는 이유로 중국한테 뭔가

0: 딜을 큰 딜을 시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음흠. 때문에 트럼프도 그 부분은 조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게 건드리면서 양자가 뭐 대타협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좀 분리를 해서 무역이나 통상 부분에 유예됐던 거 재유예라든가 뭐 한시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5월 14일 15일 회담에서 중국이 제시한 게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거든요.
1: 네.
0: 안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된 경쟁을 해야겠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1: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 게 AI 네네. 이슈예요. 왜냐하면 AI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G2의 의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0: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9일에 뉴욕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간에 사전 의제조율이 있었는데.
1: 그 둘이 사이 굉장히 안 좋은 사이 아니에요?
0: 뭐 사이는 안 좋아도, 예. 네. 안 좋아도 실무 라인으로서는 어쨌든 움직이니까.
1: 할 건한다.
0: 그런데 사실 이 AI 이니셔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이제 그걸 나온 거를 지금 이제 의제화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제화됐다라는 거는 뭔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미중의 각축전에 있어서 AI 분야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조업 역량은 없지만 AI를 설계하고 이런 프론티어는 세계 최강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만약에 미국이 설계를 안 하면 AI 칩, 특히 TSMC가 구동하는 칩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누구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AI 칩을 구동하고 반도체가 거기에 뭐 HBM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AI를 구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중국산 희토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칼로 무 베고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1: 화끈한 결론은 없다.
0: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AI 협의체를 만들고 정상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미중 양국이 잘 관리하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게 실무 회담으로 이어져서 소위 얘기하는 액션 플랜 같은 것들까지 나오는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AI가 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 다 모입니다.
1: 네.
0: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군을 이끌고 갔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이 이제 AI 경쟁을 본격화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눌렀는데 눌러온 거를 중국이 다 뭐 100% 뚫은 건 아니지만 계속 뚫고 나왔단 말이죠.
1: 대표적인 얘기를 최근 걸 해볼까요? 직류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미국이 만든 AI의 답변을 대량으로 중국 아이가 싸게 긁어서 그걸로 우리가 열심히 학습시켜서 굉장히 이제 오픈형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게 또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걸 안보 이슈로 또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테이블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0: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증류 얘기하셨는데 이게 반도체도 똑같아요. EUV가 없으니까 DUV 장비를 증류를 시켜가지고 수율은 떨어지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1: 확인한다.
0: 7나노, 5나노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쟁이라는 게 2나노 이하 뭐 1.7나노까지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1: 방향은 맞았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안보 관련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산업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추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초월은 못해도 비슷해지면 성능이 견줄 수 있는 거거든요.
1: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가격 경쟁력 이슈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가성비로서는 뭐 따라올 데가 없으니까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 125% 135%는 안 됐지만 실제로 그게 유예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추가 관세로 된 게 한 14~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예요.

0: 그리고 과잉 생산에 대한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7.5%인가를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그 발표를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하겠다라고 네, 유예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1: 조심하고
0: 거예요.
1: 조심하고 카드는 손에 들고 있지만 최대한 많이 얻어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국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고 그러나 그 규제를 안 한다고 그래서 걔네 그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통제는 하는데 그 따라오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래서 그런가 메시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트럼프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게 뭐 한두 해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이번에도 AI 뭐 거의 우주군 따라한 네. AI 군을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동시에 뭐 나쁜 행위를 찾아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이건 규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이거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끌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결국 또 중국에 대한 또 입장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0: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희토류라는 거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미국에도 납니다.
0: 다 있고 뭐 베트남, 호주에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 정제 기술 이게 이제 오래 걸려서 그게 환경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안 한 거를 중국이 중국은 스스로 그러죠. 우리는 목숨 걸고 해서 세계적 공급망을 형성해 준 거다. 그 노력을
1: 인정해라.
0: 하지 않고 뭐 그거 가지고 마치 그걸 일종의 그 카드로 계속해서 세계 공급망을 지배할 베센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급망을 새로 그러면 중국 빼고 나머지 뭐 호주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적어도 7, 8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문제가 그렇죠.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실제로 그 유해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카드거든요. 희토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나 이것도 희토류를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실험을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스 실리카예요. 팩스 실리카가 호주라는 데를 희토류 공급지로 놓고 최상위의 한국과 이스라엘을 최종제 제조업으로 놓은 거예요. 대만은 옵서버로 들어가 있어요. 그 기술이 있으니까. 네. 국가가 아니라서 또 중국이 길길이 뛰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이게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의 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1: 지금 구성 중이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직접 시진핑을 영접하는 등 이러곤 있지만 그 사슬이 그 공급망 사슬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순간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0: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망 그러니까 지금은 미중이 경쟁을 한다고 해서 과거 미소처럼 군비 경쟁 막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트럼프가 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이거의 싸움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급망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가 미래 거기에 핵심이 바로 AI란 말이죠.
1: 맞습니다.
0: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게 이런 AI 의제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각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 우리는 새로운 이쪽을 장의 시작이구나.
0: 이렇게 네. 나갈 거다. 다행인 거는 우리 뭐 스스로는 AI 3강이라고 얘기하니까.
1: 1, 2등에 많이 뒤쳐진 3강이긴 하지만 여하튼.
0: 그래도, 네.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파이가 그렇죠. 생길 수 있도록
1: 제조업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일단 넘사벽인 측면이 있지만 제조업 관련해서는 또 한국이 엄청난 강점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아까 방금 대만 얘기가 싹 지나갔는데 옵저버. 네. 옵저버 대만. 근데 대만을 안 여쭐 수 없,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자세히 또 다룰 얘기이기도 한데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대만을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났을 때 꼭 얘기하고 싶은 주제일 것 같거든요.
0: 네.
1: 내가 대만 하나의 중국으로서 좀 추진하는데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과거보다 한 발이라도 한 치라도 좀 뒤로 물러서게 하면 시진핑의 엄청난 치적이 될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중국이 트럼프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대만

0: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1: 아, 그건 좀 너무 심한 욕심이다.
0: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미국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미 양안 정책에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러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라는 데 다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그런데 독립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무기를 계속 파느냐.
1: 미국이 중국에다가. 네. 아, 대만에다가.
0: 대만에다가. 네. 그 무기 수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1: 그거는 그럼 이번에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고.
0: 아니죠.
1: 보세요.
0: 저는 그런 답은 안 나올 거고요. 각자 얘기할 겁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이 대만 문제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
1: 시진핑은 네. 그렇게 얘기하고.
0: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고 우리가 미중 간의 세계 성명에 의해서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다 존중한다.
1: 그 정도로.
0: 예, 그 정도로 각자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무역이나 통상에서 부분 합의.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얘기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1: 알겠습니다.
0: 거죠.
1: 네. 그럼 또 새로운 국면 이슈가 또 하나 있다면 북한 얘기예요. 네네. 우리 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죠.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아, 안 그래도 요즘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랑 친해져서 내가 지금 굉장히 열받는데 미국이랑도 친해지면 나 상당히 열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방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러시아와의 밀착을 이 밀착도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 전승절에 이제 소위 천안문 망루에 좌청룡 500호 이렇게 그러니까. 세웠잖아요. 네. 세우고 나서 이제 삼각연대를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1: 북중로,
0: 네, 북중로 네. 삼각연대를 해놓고 그게 이제 뭐 한미일이나 이것처럼 안보적으로 완벽하게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미국을 앞에 두고서는 삼자연대를 당연히 하는 건데 중국의 또 고민은 뭐냐 하면 만약에 북미 간의 양자 협의가 이루어져서 흘러가게 되면 베이징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냐라는 그럼요. 우려가 당연히 있죠.
1: 그래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좀 완화가 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굳이, 아쉬울 게 없어지잖아요.
0: 굳이 뭐 중국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대외 교역의 거의 97-8%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 러시아의 한 4만 명 정도 이제 연인원으로 파병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관한 소득이 있어요. 뭐 인두세를 받았잖아요. 1인당
1: 경제
0: 얼마.
1: 성장률이 요즘 상당하던데요.
0: 예,
1: 북한.
0: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끔 TV에 평양의 그 소위 야경을 보여주고
1: 불이 켜져 있어 이렇게 많이
0: 예, 막 이제 이런 거를 좀 선전 도구로 또 쓰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지나치게 북러의 밀착이라든가 북미의 밀착을 경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 이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도 봤지만 결국 미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미국에 안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되는데
1: 아, ICBM에 실을 수 있거든요.
0: 거기에 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이번에 또 머리를 썼냐면 며칠 전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는데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450km 우리 미국 쏠 생각 없어.
1: 완전히 도발은 아닌데 신경쓰일 그렇죠. 정도로. 예.
0: 그래서 그런 비핵화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라는 그 문구에 북미 간에 네. 뭔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중국의 뭐 중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북핵 불용입니다.
1: 그렇죠. 한반도에 예, 예. 핵이 있으면 예. 견딜 수 없죠.
0: 그거는 핵이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핵자산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비밀을 주는
1: 있으니까요.
0: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 일본의 재무장이 바로 들어오게 그렇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화 때문에 난리치고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회담 전에 저희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중 간에 제일 급한 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아, 네, 우선

0: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네. 상당하다.
1: 너무나 급한 미중 간의 경제 이슈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우리가 이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한 얘기들은 구조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네. 이슈라서 서로가 듣기 좋은 말로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에서 좀 정리가 될 가능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결국 약간 국지적 휴전을 하는 방식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전쟁과 같은 정상회담이 네.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적 본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9: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의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의 세부 조건을 두고는 한미 간 막판 협의와 국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10대의 자살률만 7.5% 상승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케이핀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로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헤나.

0: 겹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0: 오보하기로 했어요.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에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들어보시죠.
0: 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차담을 나눈 지 하루 만이자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청을 거부하며 다른 대법관 후보를 재재청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이 재재청을 요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문서에는 재재청 요청만 있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을 내세워 대법관 재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이처럼 조 원장의 강경 입장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0: 네, 송영훈 기자의 보도였고요.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1: 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후 벌써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이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사법부 수장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즉각 회견을 열었는데요. 간사인 김의겸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3: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1: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당연한 결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도 않아 동의권 행사 자체를 막아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사법권 침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4: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재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그 순방 동안 다뤄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겠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별도로 접촉하는지 여부인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전쟁 불관여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또 막바지 협상 중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등 대미 투자 현안과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정록 기자였고요. 들으신 것처럼 대미 투자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의 숙제로 올라있는데요.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가운데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두고는 여야 정치권의 막판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기자입니다.
5: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첫 밑그림을 오늘 국회에 내놨습니다. 산업부와 재정부는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를 1호 사업으로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1호로 낙점된 건 무엇보다 돈이 되기 때문인데 223억 달러를 투자해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벌 수 있어 투자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수익이 이처럼 확실한 만큼 정부는 국회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다음 과제로 미뤘습니다. 특히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5에서 10% 사이에서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 중입니다. 문제는 1호 사업마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인데 전기를 장기로 사주겠다는 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정황이 정보 보고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계약서도 없이 발표 하루 전

0: 부터 다 된 일처럼 보고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순 없다며 초기 단계인 만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계약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대화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모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무역 휴전 연장 등을 두고 담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 모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담 직후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왔는데 비핵화라는 대북 접근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 제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는데 대만 문제와 더불어 결국 내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인데 한국 시간으로 모레 밤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역 휴전 연장 등 중요 담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인사 이권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명품 손목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졌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감형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은 알선의 대가라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사업가 서성빈 씨의 명품 손목시계와 이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또 이 탓에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1: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입니다. 송선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홍명보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에 부당하게

0: 개입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회 심의안 건에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축협은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이 정해진 절차와 달리 추천 과정에 개입했고 이를 숨긴 채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 등에게 연봉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의혹과 홍 전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홍 전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4년 7월 첫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2년 동안 끌어오던 경찰은 최근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건을 모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법을 개정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는 자살로 숨진 이들의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독 10대 자살률만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2: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 사망자는 1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 2년 연속 증가하다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10대는 달랐습니다. 10대 자살률은 8.6명으로 7.5%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입니다.
3: 예, 10대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좀 늘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자살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습니다. 40대는 2024년 처음으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같은 순위가 이어졌습니다.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한 OECD 기준 자살률은 24.9명,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돌며 여전히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사망자는 36만 2,968명으로 1.2% 늘어 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46%가 속마음을 나눌 상대가 적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뜸한 비친밀형에 해당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또 은퇴 시기에 접어든 60대에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서 공적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보다 주택, 예금 등 사적 자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4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마련 중인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묻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단순히 묻는 데서 벗어나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입니다.
5: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공론화를 주도할 위원회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찬반 양측의 원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꾸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전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까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약 석 달 동안 시민 참여단 수기 토론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12월쯤 권고안을 정부에

0: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장관은 이미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인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는 이번 공론화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0월쯤 12차 정기본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석 달간의 공론화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교사의 지시로 장애 학생을 옮겼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청과 병무청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법률 지원에 손을 놓으면서 해당 요원은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 지난 7월 체육 수업 도중 바닥에 드러누운 남학생을 교사 지시에 따라 붙잡고 옮겼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아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조력을 요청한 겁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경우 교권보호법에 따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법률 지원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병무청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병무청은 교육청과 협조할 사안이라고만 답하면서 사실상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개인 휴가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측도 정당한 지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주는 것 외에는 도울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전국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840명입니다. 법률 지원 근거가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현장 보조인력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꽁꽁 막혀있던 중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 진출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는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 등 관련 기술과 부품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최근 포드 등 일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자 미국 교통부가 나서 관계를 끊으라고도 포드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기회 삼아 그동안 한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은 미 현지에서 생산 능력과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기조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보름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놓으면서 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고 차를 만든다면 괜찮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즉각 중국 업체에 현지 생산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미 수출이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차 그룹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6: 가을철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밤 이야기입니다. 그 자칫 잘못 주워 먹었다가는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진짜 밤 이야기는 아니고요.
1: 네.
6: 바로 마로니의 열매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이 밤과 마로니의 열매를 비교한 사진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로수나 조경수로 쓰이는 이 마로니에는 다른 이름으로 칠엽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로니의 열매가 겉껍질을 벗겨놓으면 둥근 형체는 이제 갈색의 빛깔, 심지어 속까지 이 식용 밤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 아, 그래요.
6: 하지만 이 열매는 그 에스쿨린, 사포닌, 탄닌 같은 이 독성 물질이 함유가 돼 있고요. 삶거나 구워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먹게 되면 한두 시간 안에 구토나 설사, 복통, 발열이 찾아오고요. 심하면 호흡곤란, 어지럼증 같은 중독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미 영상을 통해서 그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요. 구별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1: 네.
6: 식용 밤은 겉껍질이 이제 가시가 빽빽하잖아요. 그리고 열매 끝부분에 그 뾰족한 꼭지처럼 달려있는 거 아시죠? 반면에 이 마로니 열매는 껍질 가시가 듬성듬성하고 꼭지가 없이 둥구스름합니다. 비식용 열매인 만큼 길가에 떨어진 열매 절대 드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섭취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 그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게 가을철에 산책하다가 무심코 주워 드신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6: 맞습니다.
1: 자, 다음 소식은요?
6: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돕다가 막차까지 놓친 중학생들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여중생 두 명이 그 산더미처럼 폐지가 실린 손수레를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함께 끌거나 밀어주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처음에는 그 이미지 밑에 학생들의 학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봤더니 목격자가 하도 이 학생들이 대견해서 어디 학교 다니는지 물어봐서 거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식사도 거른 채 이 고물상까지 한 시간 넘게 그 손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이를 보고 걱정이 돼서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드리겠다 뭐 하면서 함께 밀어드리면서 결국 버스 막차까지 끊겨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참 예쁜 마음씨다 이러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1: 네, 정말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6: 채용 면접장에 등장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논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그 16년 경력의 한 해외 채용 담당자가 틱톡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요즘 세대 구직자들이 면접장에 올 때 이 아아를 한 손에 들고 오는 모습을 좀 비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뭐 이렇게 면접이 그저 뭐 잠깐 들른 것처럼 느껴져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영상에 5천 개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뭐 면접은 프로다운 전문성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인데 기본 에티켓이 부족하다 뭐 이런 태도를 꼬집는 반응도 있고요. 반면에 면접은 삶의 일부일 뿐인데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것까지 뭐 눈치를 봐야 하냐 그런 회사라면 입사하고 싶지 않다. 꼰대 문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라는 반응과 그래도 면접에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좀 엇갈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죠.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7: 네, 9월 하순이지만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30도 가까운 낮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예상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볕이 강해지면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영남 해안 등 일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연휴 첫날인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은 비가 금요일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대부분 지방이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22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반박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수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전환기 씨가 맞는 태극기 성조기 우산을 펼쳤다고 하죠. 한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전 보좌관의 탄원서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겠습니다.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부산이 때 아닌 상어 얘기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등장한 상어 며칠째 큰 관심인데 잠시 후 전재수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부산 현지 반응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KPN카.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N카.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3, 2, 1 파이어.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0: 최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Renault.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라졌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예, 자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기 시사 이슈의 맥은 명쾌하게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아, 이 코너 이름인데 굉장히 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예, 자 새롭게 시작한 코너 어영부영 첫 두 주는 이제 다른 앵커들과 함께했고 오늘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 이름은 어영부영이지만 정치 얘기는 어영부영 진행하지 않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영을 맡고 있죠. 한겨레 하영 기자. 하영 기자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5: 네 뷰티핑.
6: 뷰티핑입니다.
5: 저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벌이 아니에요. 여러 벌입니다.
6: 여러 벌입니다.
5: 아, 여러 벌을 입고 계시는
6: 분들. 원래 열 벌이었는데 네. 일곱 명이 원해서 일곱 분 나눠주고
5: 아, 세 개를 돌려요.
6: 굿즈처럼.
5: 아 그렇구나. 네. 좋네요. 뷰티핑. 네. 요즘 잘 되고 있죠?
6: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좀 이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5: 지금 하세요 그냥.
6: 네,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번 했어요.
5: 뷰리핑. 아 뭐라고 또 뭐라고 했어요?
6: 들을 만한 프로그램은
5: 뷰티핑밖에 없다? 아. 야 나가주세요.
6: 앞을 달리나요?
5: 아니 안 달려. 자 하영 기자 반갑고요.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
7: 안녕하십니까 서정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짝퉁입니다. 하영이 인간입니까? 인간이고요. 서정웅이었습니다.
5: 네. 괜찮았어요.
8: 야, 대단한데요.
5: 그러니까 이게 성대모사 반열에 오른 건 이분이 네. 진짜 큰 거물이 됐다는 건데.
9: 그렇죠. 네.
5: 자 시사의 거두 우리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10: 예 네, 안녕하세요.
5: 예 영원의 네. 파트너인 장윤미 변호사님
8: 네,
5: 어서 오시고요.
8: 짝꿍 장윤미 나왔습니다.
5: 아, 두 분이 원래 원조 짝꿍인데.
8: 원조 짝꿍이죠. 네.
5: 요즘 이렇게 네. 방송가에서 안 볼려요.
8: 그래서
5: 같이.
8: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이거 우리 서 변호사님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네. 네, 바라보고 네. 원래 그레이 시정 자리인데 네. 오늘 저스티스 서가 나왔습니다. 예, 법률가 서 저스티스 서
10: 저스티스는 예. 부끄럽죠.
5: 아 그렇습니까?
10: 아,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잖아요.
5: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 저는 뭐
5: 정의로 정의와 관계 없어요?
10: 뭐 저는 김성호이나 제나 비슷합니다.
5: 김성호이나 저나

0: 비슷하다. 아 그냥 비슷하게 그냥 예. 아, 더 붙질 않겠어요. 예. 아 이거 하나 들어가면 구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이 서문은 사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정체기보다 상어 샤크.
1: 아우 좋습니다.
0: 조스. 예, 조스. 예, 상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순이 북항이라고 하나?
2: 네.
0: 자 우리 브리핑에서 다뤘어요 오늘?
2: 아 브리, 브리핑에서 다뤘죠.
0: 아 그랬구나.
2: 동접자 그냥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 예. 모두 다 상어는 좋아하시더라고요.
0: 상어를 좋아하는구나.
2: 예. 아, 자. 기상어 뚜루루뚜 뭐 이런 게 나와야죠.
3: 예. 저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냐고요? 갑자기 왜 노래 부르는데?
0: 야 이 텐션, 예. 야 너무 좋네요. 자 이분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8일 오전 부산 북항에 상어가 발견되면서 지금 전국에 수만 명이 이제 부산에 몰리고 있어요. 원래 부산에 관광객이 많은데 아, 북한은 순식간에 핫풀로 만든 상어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부산시장을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나와 계시죠?
4: 네,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이, 시장이 당선되신 지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상어 덕분에 저희가 또 연결하게 됐는데, 아유, 세상에. 오늘 근데 하루 종일 상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장님?
4: 엄청나게 덥고 있고요.
0: 예.
4: 그 상어 모양을 한 개폐식 동구장부터 시작해서
0: 아.
4: 저한테도 뭐 사진도 많이 저한테 이제 뭐 문자를 보내주시고 막.
0: 아하.
4: 아주 그냥 부산이
0: 예.
4: 정말 이게 정말 이 상어가 나타나면서 정말 북한이 핫플이 됐습니다.
0: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어. 이게 원래 예. 부산시에 돈을 들여갖고 막 홍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4: 아유, 이거 예, 이거는 뭐 수조원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고.
0: 야,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가 수조원 값을 예. 했다. 홍보에 부산.
4: 그래서 제가 원래 북항이가 지금 가오리 잘 먹거든요.
0: 아 가오리?
4: 가오리 예 가오리 오징어 이런 거 잘 먹거든요.
0: 가오리.
4: 요걸 예 가오리 오징어를 좀 잔뜩 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0: 거기 살아있는 걸 뿌려야 돼 근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4: 그렇습니다. 예
0: 그 예, 죽은 거 안 먹어 이 북항이는 야생 상어니까. 이게
4: 맞습니다.
0: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 인터뷰를 오늘
4: 맞습니다.
0: 박성태 예. 뉴스에서 해주시더라고.
4: 예,
0: 생닭 맞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살아있는
4: 생닭은
0: 거.
4: 절대 안 됩니다.
0: 생닭 절대 안 됩니다.
4: 예.
0: 그래서 부산시에 잘 관리해 주시고.
4: 그렇습니다.
0: 오늘 오후에 상어 졸려 분에게 대책 회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신 거예요?
4: 예, 오늘 거기 4시에.
0: 4시에.
4: 4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고요.
0: 아, 대책회의.
4: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경찰, 소방, 해양경찰까지 아. 총 출동해가지고.
0: 출동했어요. 아.
4: 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0: 예, 예.
4: 특히 이제 연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추석.
4: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0: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심지어. 어떡하면 좋아.
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0: 예, 예, 예. 예,
4: 또 상어를 자극하는 행위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0: 그죠?
4: 예,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잘 했고요.
0: 예, 예.
4: 예, 보시는 시민분들 뭐 편안하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0: 예, 예,
4: 그 과정에
0: 예.
4: 시민의 안전 또 상어를 자극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막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부산 북항을
0: 예.
4: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정말 그 저 이거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0: 예,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기쁘셔갖고 가을이나 오징어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다. 예, 살아 있는 걸로 해주시고. 자, 아무튼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북항이가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이제 시장님 뒤편에 띄워드렸는데 사진으로
4: 예. 예.
0: 멋있어요. 아까 이게 3.5m라고 하는데 이 상어가
4: 빼어난 그 몸매도 가지고 있고
0: 예, 빼어
4: 그냥 예 그냥
0: 잘 빠졌어요 뭐 그냥
4: 지금 예 5분에서 예. 10분 단위로
0: 예.
4: 한 번씩 올라와요.
0: 아, 이 친구가 와
4: 예
0: 그렇구나.
4: 5분에서 10분 단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주 그냥 뭐 이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0: 휴맨십 휴 샤크십이 예. 있네요. 휴 샤크십 예, 예 대단하네.
4: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한 번씩 올라와주고
0: 예, 예. 그렇구나.
4: 아주 그냥 예,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0: 이뻐 죽겠다. 아, 우리 시장님이 당선 다음으로 이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4: 세상 현재 이렇게 이쁜 경우는 처음입니다.
0: 아, 이렇게 이쁜 경우 네. 처음이에요.
4: 네,
0: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 전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바람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4: 그렇습니다.
0: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렇구나. 또 이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신데 이게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 쳐주고 어?
4: 그렇습니다.
0: 해니까 얼마나 예뻐요 정말.
4: 그렇...

0: 그러니까 거기다가
1: 예, 예.
0: 북한이 사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게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예. 예,
0: 근데 이 북한의 저희들이 진수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예산을 무려 900억을 들여가지고.
1: 아, 저게 900억짜리예요? 예, 아,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0: 예, 부산 항만공사에서
1: 예.
0: 정말로 한 10년 정도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부산 항만공사에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1: 예, 예, 예.
0: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1: 예, 예.
0: 북한이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쁜 또 이 저 역할을 맡아주니까.
1: 예, 예.
0: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1: 아.
0: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KTX하고요. KTX하고.
1: 예.
0: 그 다음에 저 도시철도 지하철하고 이게 지금 막 급증을 하고 있고.
1: 예.
0: 그 북한 주변에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주차장이 만석이에요 지금.
1: 넓은데 네. 만석이 돼버렸다.
0: 네, 전부 만석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부산역 주변에 부산역에서 북한까지 대커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1: 아하.
0: 7분이면 걸어서 뭐 느긋하게 7분이면 북한까지 오거든요.
1: 아 예예예. 예,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역 주변에 식당 그다음에 북한 진수공원 주변에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것이
1: 예, 예.
0: 그냥 뭐 때 아닌 특수를 맞아가지고
1: 아하.
0: 북한이가 그냥 뭐 이 저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1: 어 이제 뭐 북한이 네. 빵도 나올 것 같고 북한이 뭐 초콜릿도 나올 것 같고 예
0: 관광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되게 그 명절 되면 이제 부산역에서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북한 친수공원에서 시민들께 전국적으로 명절 인사도 드리셔야겠는데요. 장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가야 될 거. 원래는 내일 이제 그 전통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뭐 119 안전센터도 가고
1: 맞아요.
0: 경찰서도 가고 또 우체국도 가게 돼 있는데
1: 그렇죠.
0: 북한도 제가 내일 못 가더라도 연휴 기간 중에는 한 번쯤
1: 가셔야 돼요. 예, 가셔야
0: 예,
1: 돼요.
0: 예, 가셔야 우리 시민들도 돼요. 만나고
1: 예,
0: 또 기왕에 또 이쁜 북한이도 좀 만나고
1: 5분만 한 번씩 올라오니까 예, 올라올 예, 때까지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0: 예.
1: 그래서 이제 상어가 나타났고 이제 북항이 또 친수공원도 아주 핫한 장소가 됐는데 이제 북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900억 그렇습니다.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0: 예. 예.
1: 향후에 그럼 이 북항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0: 지금 북항이 지금 북항 재개발이 지금 한 20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북항 1단계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금 임시청사에서 살고 있는데
1: 예.
0: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2030년 말경에 해수부 신청사가 이제 북항으로 들어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BBS 또 부산 MBC, 부산일보 언론사도 다 들어가고
1: 예.
0: 해수부 산하기관도 들어가고
1: 아하.
0: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조만간에 개관을 합니다.
1: 아하.
0: 아, 오페라 하우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항 마리나도 있고
1: 예.
0: 또 국제 여객 터미널도 있고 또 이게 진수공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1: 예예.
0: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북항을 해양 수도 부산의 심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말씀만 들어보면 네. 이제 부산 가면 북항에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면 부산역에서 걸어서 7분들이거든요.
1: 아, 부산역에서?
0: 와보시면은, 예, 예 와보시면은 예. 아주 반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아유, 그럼 저희가 예. 우리 시장이 인터뷰를, 현지 인터뷰를 계획할 때 북항에서 한번 해야겠는데요, 시장이?
0: 아, 예, 아주 그림이 잘 나올 겁니다.
1: 예, 저희가 카메라 다 있어요. 예. 시장님만 스케줄 잡아주시면 저희가 북항 내려가서.
0: 아이고, 좋습니다. 기왕에 뭐, 이 북항이 전국적으로 떴기 때문에.
1: 예, 예.
0: 예 CBS에서도 꼭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북항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명절인데요. 우리 시장님,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0: 네. 예, 중국의 청취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잘 보셨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직접 오셔가지고 북한의 매력을 이제 만끽하시고 주변에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1: 오.
0: 그래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가능하시면 예. 뭐 1박까지 하시고
1: 1박까지 하시고
0: 그렇게 가시면
1: 좋네. 예.
0: 북한의 매력 그다음에 북한의 이쁜 우리 저 북한이까지 상업
1: 예, 예.
0: 북한이까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1: 예.
0: 연휴 기간에 한번 들러주십사 하는 그런 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예, 다음에 또 인터뷰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북한이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자, 전재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야, 이 전재수 시장 님과 이렇게 인터뷰 유쾌하게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2: 전재수 시장이 이렇게 네. 유쾌한 인터뷰를 할 만큼 유머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3: 그렇지 않아요, 그죠?
2: 굉장히 진정성 있는
3: 완전
2: 분인데 진지,
3: 완전 진지하신
2: 네.
3: 분인데
2: 진지한 분인데 예, 예. 상호가 여러 일을 하네요.
3: 야,
2: 좋습니다.
3: 예. 이거 귀인이 아니라 귀어.
2: 아, 그렇죠.
3: 어. 야.
2: 저는 어영이고요.
3: 어영이요. 서 변호사님, 이제 북항이. 상어 얘기.
4: 아, 저걸 보니까 저는 이게 여수가 떠올라요.
3: 여수 왜?
4: 아, 또 초칠 수가 있는데.
3: 아,
4: 여수 박람회도 이게 뭐
3: 선박람회.
4: 예, 1800억 가까이 간접비까지. 그런데 그 목표가 300만인데 지금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3: 아유, 그럼
4: 저 그렇게... 여수에도 저런 게 하나 나타나서
3: 상어가 나타나라.
4: 참 이게 아쉬워요.
3: 야,
4: 여수가 자꾸 그게 좀
0: 역시 저스티스 서 아, 예, 약간 저... 나라를 생각하시네.
5: 그러시네요.
0: 야, 그렇구나. 저는... 고향은 대구예요.
3: 차 변호사님.
5: 아니 저는 부산 시장님이 전재수 시장님이 네. 홍보 요정이구나.
0: 요정.
5: 어, 완전 제가 그러니까 부산역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재판 때문에 부산을 한때 되게 자주 갔거든요.
0: 아.
5: 근데 그 앞에 유명한 뭐 음식점 요렇게는 안 돼. 북항이 걸어서 7분 걸은 줄은 몰랐고
0: 아.
5: 나도 꼭 상어가 만약에 예, 지금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북항은 예.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어. 생각이 들어서
3: 설득됐어요. 지금.
5: 완전 설득돼서 아,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부산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0: 예, 1박도 하시라는 겁니다.
5: 아, 그러니까 깨알같이 예. 말씀.
3: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6: 아, 네. 부산 가고 싶습니다. 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떠날 쯤에는 상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드네요. 네, 대책을 네. 또 세우시고 계시니까.
0: 예, 가오리 예. 오징어 좋아한다고. 예, 네. 마른 오징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던지시면 안 되고. 네, 네. 북항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그 박성태 뉴스 아침에 그 북항 얘기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웃기게 해야 되는데 막 근데 더 우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0: 아닙니다. 예, 네. 뉴스쇼가 최고예요. 네. 박성태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아, 일단은 이분이 그 어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서 재재청은 공식 거부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영 기자.
2: 이게 이제 TPO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0: TPO.
2: 예, 하필 오늘 순방을 대통령이 나간 이후.
0: 자리 없죠.
2: 그리고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0: 아하.
2: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0: 네.
2: 이걸 좀 어떻게 볼 것인가?
0: 어떻게
2: 이것을 노린 것이란가로 봤을 땐 이건 빈집털이.
0: 빈집털이다.
2: 예,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0: 아하.
2: 그리고 본인의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0: 아하.
2: 이렇게도 좀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0: 예.
2: 들면 본인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청권이 아니고
0: 아.
2: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0: 네.
2: 사법권,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래서 딱 지금을 골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 아. 예. 자, 우리 서 변호사 저스티스.
4: 예. 이게 62년에 들어갔거든요. 5차 개헌 때.
0: 예.
4: 그때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 임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어서 논란이 없었어요.
0: 예.
4: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대등하게 돼 있거든요.
0: 그 법상으로 보면 예. 병렬 구조로 돼 있죠.
4: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임명권이 무력한 아니고요.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법무부장에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4: 그럼 이게 네 명 정할 때
0: 예.
4: 대통령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게 네 명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또 대법원장의 재량도 있어야죠. 대법원장이 네 명 중에 하나 했잖아요.
0: 예.
4: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진짜 김성원처럼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0: 예.
4: 이런 특별한 결격이 있으면 대통령 임명권에서 통제할 수가 있는데
0: 예, 예.
4: 지금 손봉기 판사는 아무 결정 사유가 없어. 그냥 실은 김민기 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자꾸 재재청 재청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해버리면
0: 예.
4: 오히려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형해야 됩니다. 따라서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냥 국회로 보내서
0: 예.
4: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결시키면 되잖아요.
0: 예.
4: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0: 아하.
4: 이렇게 하든지
0: 예.
4: 아니면 이제 이거 국민의힘이 권한적인 심판을 했거든요.
0: 예.
4: 이 문제는 이게 재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저는 헌재에서 예. 좀 이게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0: 아하.
4: 이렇게 촉구합니다.
0: 아, 예. 우리 법률가 서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5: 하우영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골랐다면 말씀대로
0: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5: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면

0: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가 왜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이 부분이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왔어요.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의 자료 형태로
1: 대법원에서
0: 거잖아요.
1: 보냈죠.
0: 대법원에서. 네. 그것도 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어떻게 이 그걸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대언론을 향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청와대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법리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이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상 근거를 우리가 재지청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대통령실에선 부서해서 전자문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1: 예.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설명을 이 시점에 하는 건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200일 동안 지금 공석인데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지. 더더군다나 재청권과 임명권이 동일하다? 재청권은요. 법문상 그 문헌상 그러니까 예. 사전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종전의 헌법과 달라요.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1: 예.
0: 대한 헌법권자의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와도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그러니까 국회목과 대법원장의 몫은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해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서변호사님도 하신 말씀 있어 보이셔서.
2: 이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2: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윤석열이고
1: 예.
2: 저쪽이 김명수다. 이럴 때도 충돌할 수 있으니
1: 예.
2: 저는 선례가 되니까 헌재에서 책임 있게 좀 헌법의 해석이잖아요. 헌재가 뭐 결론 내려달라고 저도 촉구합니다.
1: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2: 예.
1: 어디가 어떤 임명권과 재청권과 또 추천권 이게 예. 이제 어떤 국회 권한까지 어디 뭐가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이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다.
2: 지금 이게 애매하게 돼 있으니 대등하게
1: 예.
2: 그러니까 헌법의 해석은 헌재가 최종 권위가 있으니
1: 예.
2: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했잖아요.
1: 예.
2: 좀 신속하게
1: 신속하게
2: 판단해 달라는 거죠.
1: 만약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헌법재판관이다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2: 저는요.
1: 예.
2: 저는 이게 그 사람이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1: 예.
2: 김성호처럼 뭐 음주나 위장전입이나
1: 김성호 후보님이 그 말에 이장이었다고
2: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재재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1: 있으나
2: 그게 아닌 경우
1: 있으면.
2: 이것처럼 이게 아무 사유가 없잖아요. 손봉기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1: 예.
2: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저는 절충적으로 내리고 싶어요.
1: 자, 요 서정욱 만약 헌법재판관의 네. 의견이었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이시면 장영민 변호사
0: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1: 예.
0: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했던 사람이 있고 본인의
1: 예.
0: 이제 색채가 뭐 진보 쪽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비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조절이 됐어요. 조율을 했고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 부분의 전례는 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겠어요. 임명권자는 대통령 때문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어요.
1: 예.
0: 왜냐하면 거기에 당사자다 우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권을 침해당했다. 여기서 국회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표결해가지고 대법관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절차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침해당했다 그 권한을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저도 한번 법리적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 판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실상
1: 약간 좀 눈치 볼 것 같죠. 빨리
3: 그렇기도 하고요.
1: 네.
3: 사실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는데
1: 네.
3: 지금 현재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 길어졌고
1: 네.
3: 이것이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3: 오히려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1: 예.
3: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절대 하면 안 되죠.
1: 예. 어영부영하지 말고.
3: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서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1: 네.
3: 어찌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1: 예.
3: 지금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태도가 지금 스스로 정치의 무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 네.
3: 전문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1: 예, 예.
3: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화로 푸는 게 좋겠다.
1: 저스티스.
3: 예.
1: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정치 행보입니까?
2: 저는 이제 법에 그러니까 법치행 물어봐요.
1: 법치행 뭐라고?
2: 예, 법에 충실해서.
1: 아, 정치행
4: 말이야. 법치가 문제입니다.
5: 아니, 법치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4: 동의합니다.
2: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면 이게 계속 이게 장기화될 거예요.
1: 법치행보다.
2: 뭐, 제대로 가면 이게 뭐 조회대 대본 정년이 내년이잖아.
1: 그렇죠.
2: 그때까지도 교착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대법관 한 명 없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0: 그냥 국회를 빨리 보내시면 그게 맞다 봐요. 앞으로 뭐 12, 13명 더 임명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12명 내리고 22명까지 임명할 겁니다.
1: 예.
0: 한 명 정도 양보하면 돼요. 김성순 또 했잖아요. 예. 뭐 100% 다 자기가 다 할 겁니까? 예. 하나 정도는 양보해 주는 게 맞아요.
1: 예. 아유, 뭐 서 변호사님 얘기들. 근데 장 변호사님 결코 승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2: 아니, 약간 원칙의 문제여서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을 없다?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여지도 있고 빨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거는 대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1: 이러면 안 된다. 듭니다. 이러면 안 된다.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네 분의 설명이고 자, 강훈식 실장, 이제 비서실장인데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의 낙마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 인사위원장이다. 아, 대통령은 근데 아직 사의 표명 이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지금 순방 떠났어요. 그럼 인사 논란 어떻게 일단 되는 거예요?
3: 일단은 본인이 순방하고 있는 와중에는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렇죠. 원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1: 그렇죠.
3: 사의를 밝힌 것을 받아들여져 버리면 네. 그 다음 순번이 해야 하거든요. 아하. 그거런 공석의 어떤 정치적 누수는 맞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간을 둔 것 같고요.
1: 아.
3: 그리고 다른 포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을 상징으로 한 청와대 개편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1: 그렇죠.
3: 이 범위를 여론을 봐가면서 이제 추석 밥상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골고루 올라갈 거거든요.
1: 누가 적절할 것이냐.
3: 그렇죠.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나라 할 거고 이것을 보면서 아마 그 수위나 폭을 조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지금 하마평 엄청 나오고 있는데 자, 저스티스 서 자,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현재까지 본인의 정보통에 의하면
0: 제가 볼 때 뭐 현역 의원들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한준호 천준호 네. 근데 저는 아닐 거로 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요 겸직이 안 돼요.
1: 아, 의원과 겸직이 안 되지.
0: 이거는 용해인처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게 현역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1: 위원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다.
0: 보궐선거 하면 또 한 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죠.
1: 민당이
0: 따라서 오히려 관료 출신으로 갈까? 처음에 정치인에서 두 번째는
1: 아하.
0: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역구 의원이 뺏지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강훈식 시장이 왜 떠났냐?
1: 예.
0: 김종필 JP의 명언을 인용하면 자의반 타의반 자의반 타의반
1: 예.
0: 김현지 부소실장하고 권력 다툼이 밀린 거야. 이게 타이로 쫓겨나.
1: 이게 타인 사실 유포하면 강력대응을 했다고 청와대 입장이 있어요.
0: 타이반. 예. 그다음에 자이반이라는 거는 예. 이미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침몰하는 이재명 호에서 빨리 탈출하자. 정성호처럼. 그러니까 자이반, 타이반. 이게 JP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63년에.
1: 예, 아, 자이반, 타이반만 JP가 한 얘기인데.
4: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4: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이거 네. 너무 그렇잖아요. 개인 생각이죠.
4: 개인 생각입니다.
1: 예, 그러니까.
4: 죄송하겠습니다.
1: 한판 선배 편집방은 아무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자, 하영 기자.
3: 뭐 자의반 타의반의 다른 내용이 담기겠죠.
1: 아,
3: 강훈식 실장이 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나오는데
1: 예.
3: 저는 이제 제가 언론인이지만
1: 예.
3: 이렇게 설이 직접적으로 활자화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역시 한결에.
3: 예, 그러니까 네. 김현지 실장이 했다. 라고 하는 팩트가 나오지 않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1: 이름이 많이 나온다더라. 네,
3: 그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1: 예.
3: 라고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 그러니까
3: 돌려돌려돌려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이
1: 예.
3: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실은.
1: 누구의 위험이에요? 언론
3: 모두에게,
1: 위험해요?
3: 언론에게도 위험하고 실제로 팩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1: 예.
3: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1: 아는 거죠.
3: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사실은 청와대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1: 그러네.
3: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범위와 폭은 이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1: 네.
3: 저는 좀 자제해야 한다 모두가
1: 아.
3: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1: 아.
3: 그런 설이 돈다라는 것이 활자화될 때는
1: 예.
3: 이거는 사실은 누워서 침뱉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보수 언론에서 김현지가 공격받자 강훈식이 떠난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3: 예.
1: 이런 것도 양해해야 된다.
3: 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아저 그냥 확인한 것만 얘기한
3: 예,
1: 거니까.
3: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1: 하여튼 동료 기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3: 예.
1: 자, 이사민 크리에이트 보이싱 어떠셨어요?
4: 저는 모든 목소리를 서정욱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법적인 예. 부분은 모릅니다.
1: 아, 예. 아유, 우리 또 이상희 크리에이터가 중립을 지켜주셨고
2: 지분이 많네요.
4: 저는 정신 모릅니다.
1: 정신 모릅니다. 네. 잘 알면서.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또 한마디 거두셨는데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4: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0: 여인들이 아주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방자하다, 내 그래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 내 그래 봅니다.
1: 홍 시장님, 한판 승부에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0: 왜 안 불러줍니까? 강적들 나가니까 전부 다

0: 실제로는 경기 성남 라인이 또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풍문도 같이 다뤘어요. 풍문이에요, 풍문.
1: 풍문이죠.
0: 근데 아까 우리 정문직필의 네. 하우영 기자는 이런 건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 기자 출신인 장윤미 기자, 네. 전 기자.
1: 장윤미 전 기자.
0: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 출동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와닿은 게 네. 설을 활자화하는 부분. 물론 풍문도 기사화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약간 나비효과 같기도 한데 예. 그냥 본인도 당사자도 농담이라고 했던 아 인사는 김현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국민의힘이 그리고 네. 이 부분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 싶어하는 네. 일부 뭐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걸 했다더라 뭐뭐 하더라 해서 네. 더 나아가는 게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아 이거 인사 현지 누나한테 뭐 얘기해 볼게라는 문자는 나왔었죠. 예, 경질이
0: 모
1: 됐었고
0: 모 의원
1: 경질, 네. 그때는 그 직책이 네. 그냥 이해단체들 그 기업의 그 네. 연합체의 네. 어떤 그런 자리였어요. 이거 무려 국무위원이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라인이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까지 해서 저는 야당이 이렇게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도 못 걸러내고 검증에 소홀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공격하실 수 있다고 봐요. 예.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고. 예예. 이건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자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공격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아무튼 아유, 또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 잘해주셨고요. 아 이렇게 놀라운 정보가 나오는 방송은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7: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에 새로운 코너 어영무영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계속 언급한 분이죠. 김승원 후보자. 이제 사태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성추행 의혹을 담은 전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이고 그런데 문제는 당에서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던 것이냐. 또 일각 여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기자회견 전에 탄원서가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김민석 당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하영 기자.
8: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 이 사안이 자 시간을 좀 되돌려서 만약에 지방선거 국면이라든가 총선 국면에 나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봐야 합니다.
0: 예.
8: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탄원서에서 언급된 그 의혹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국면에 나왔으면
0: 예.
8: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미 이것을 걸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0: 예.
8: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가 뭐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예. 아마도 사과는 디폴트가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김

0: 승원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에 얹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1: 예, 사과는 기본이다.
0: 엄정한.
1: 예. 사과는 기본이고.
0: 예.
1: 그 이제 어떤 탄원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0: 예.
1: 이제 과연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0: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제가 그 탄원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게 2030과 그리고 특히나 공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중도층에는 예.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1: 아.
0: 예, 이 성비 문제라든가
1: 예.
0: 그 도당 회계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1: 예.
0: 갑질 의혹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공인이 아님에도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공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런 주제 한번 걸리면 보통은
1: 자숙기간을 갖죠.
0: 자숙기간을 갖죠.
1: 하차하고
0: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1: 예.
0: 그냥 넘어갈 지금 지지율 국면에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막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1: 예, 본인을 김승우 후보자랑 같은 급으로 평가하신 서정우 변호사님.
2: 음흠.
1: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저는 이제 그 가장 나쁜 사람은 김성훈이에요.
1: 아,
3: 본인의
1: 그래요?
3: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1: 아, 본인이 알면서요?
3: 본인이 다 알잖아요. 음주운전 뭐 여러 번 하고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1: 어.
3: 그러면 이게 숨겨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지명을 거부했어야죠. 제한대 뭐 장관 제한도 없겠지만 저는 오면요
1: 네.
3: 거절합니다.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2: 고민조차 안 하실 거예요?
3: 그럼요. 오. 저는 이게 하루만에 낙마합니다.
1: 안 합니다.
3: 하루만에.
2: 그래도 저 반나절 이런 건 아니에요.
1: 아, 반나절도 아니고.
3: 그 저는 제일 나쁜 게 김성호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잘못했어요.
1: 네.
3: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거 음주나 네. 위장 전입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1: 사실 법무장관이잖아요.
3: 법무부 장관에게 위장전이 음주 가지고 어떻게 음주는...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0: 예.
3: 역대 정과 있는 장관이 없어요.
1: 아니 그
3: 임명할 때
1: 법무장관인데.
0: 예.
3: 그러니까요.
1: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아요?
3: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한 명 더.
1: 네.
3: 그게 김민석이에요.
1: 네.
3: 왜냐하면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그 200만 원씩 월급 주고 예. 올려가지고 다시 페이백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는 전당대회 할 때 이미 그 보좌관이 김민석 후보한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 예.
3: 뭐 성추행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1: 예, 예.
3: 최소한의 게 그 경기도당의 비자금은요.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 뭐랬어요? 아니 볼수록 잘된 인사네. 이게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의 저는 망언이라 봐요. 아니 뭐 미담이 논 게 하나 있어요? 볼수록 잘된 인사네. 국민 농락하는 겁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1: 예.
3: 그리고 이제 일단 나가 탈당해야 돼. 장경태도 나갔잖아요.
1: 예, 예.
3: 저는 성 문제가 있는 이상은
1: 예.
3: 빨리 탈당하고
1: 예.
3: 수사도 해야 된다 봐요.
1: 수사도 해야 된다. 예. 예. 장 변호사님이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
2: 네.
1: 주세요.
2: 그러니까 제가 말씀 쭉 듣고 저도 예. 생각을 정리해 보면
1: 예.
2: 원리 원칙.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돌아갈 게 아니라 그냥
1: 예.
2: 저희 직진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요. 이게 저희 구성원이고 그리고 아끼는 뭐 동료 의원이고 그 사실이 지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비위 사실 들여다봐야죠. 뭐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항변을 하니까
1: 예.
2: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종전에 그런 무게감의 비위의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들을 당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처리하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걸 뒷짐지고 있다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민주당을 좋게 보지 않으실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예.
1: 많은 방송이나 이제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은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법무장관 후보자 제안을 왜 이분이 수락을 했을까가 미스테리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럼 왜 했을까?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다 반대해도 장관은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하영 기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0: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1: 예.
0: 그 탄원서를 올린 보좌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0: 본인이 직접 김승원 후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한 대목이 나와요.
1: 예.
0: 형 나는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아 보좌관이 나이가
0: 나는
1: 많았어요.
0: 정치, 예, 예. 나는 정치를 오래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예, 예.
0: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
1: 예.
0: 자기가 해야 할 일과의 어떤 혼돈이 온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전에
1: 예.
0: 내가 상황만 된다면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1: 검찰 개혁을 정말 완성하는 그 사람이 되고
0: 그런
1: 싶다.
0: 그런 진정성은 있었던
1: 진정성이었다.
0: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 아,
0: 이거는
1: 예.
0: 그 탄원서를 낸 보좌관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1: 예.
0: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위치에 대한 잠깐 뭔가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청문회 예. 통과에 대한 그것도 약간 좀 덜 감수성 적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0: 그리고 또한
1: 민주당의

0: 판단도 있었겠죠.
1: 아.
0: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도 보면 예. 이미 당에서 일치된 어떤 의견들이
1: 법사위에,
0: 있다는 걸
1: 법사위에서도
0: 맞습니다. 본인도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예.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지금 예. 분위기를 알고 있고요.
1: 예.
0: 이 지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선거나 예. 임명이 된 사람들은 예.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아, 그래요?
0: 선거에 나간 사람은 당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임명이 된 후보들은 나는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 해요. 야.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1: 근데 앞으로도 취재를 해보면... 경험이 없길 바라요.
0: 아, 예?
1: 아,
0: 예?
1: 야심 있으시구나.
0: 아, 아니요, 아니요.
2: 사회
1: 의원.
0: 예?
1: 그 아니에요. 예, 예. 미안합니다. 이건 아, 사택이에요. 예.
3: 근데 이 부분에서요. 예. 김성원 의원이 또 거짓말 했어요.
1: 아, 뭐 했죠?
3: 19일 날 사퇴할 때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이제 사퇴한다 했잖아요. 예, 예, 예. 본인에게 청와대 탄원서도 모른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 전날 만나서 보좌관이 두 살 많은데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러기 골수 운동권 유명한 분이에요.
1: 예, 예.
3: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오죽하면 그 이렇게까지 폭로하겠습니까?
1: 하지 마라.
3: 근데 설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다음 했는데 마치 청와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1: 아.
3: 이것도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1: 예,
3: 지금
1: 예.
3: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1: 아하.
3: 양모 씨 관계뿐만 아니라
1: 아하.
3: 저는 이게 누가 또 줬는지 탄원서를 예. 누가 김성은 후보자한테 줬는지 이것도 한번 이게 규명해봐야 돼요.
1: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그 인터뷰 보면. 기자들은 어떤 중요한 인터뷰가 보면 행간을 계속 열심히 읽습니다.
1: 아,
0: 거기에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1: 예.
0: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면
1: 예.
0: 그 정무수석에게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1: 홍익표.
0: 예,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텔레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예.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 답.
1: 30분 만에 전화 왔대잖아요.
0: 예.
1: 텔레그램 준 다음에.
0: 그 답. 이런 것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그리고
1: 아.
0: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법사위 위원들에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그 과정.
1: 아하.
0: 이 과정까지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실 취재할 거리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1: 한겨레 들어갑니까?
0: 한겨레 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후배들이 믿습니다.
1: 아,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0: 예.
1: 하고 있다.
0: 예. 제가 물론... 오늘은 뭐 방송이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취재하고 있겠죠.
1: 아,
0: 예.
1: 저희 CBS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0: 예. 예. 한동훈 의원이 CBS 한겨레가 열심히 하고 있다. 늘 얘기하고 있다.
1: 아, 그래요? 왜 또 우리를 언급했지? 자, 말 나온 김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행보도 눈에 띄고 있죠. 지금 이제 김승원 사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SNS 신경전을 주고받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어요. 김병지 의원과 막 그죠 막 하고 있고. 자, 민주당은 또 공식 논평에 조선 제일 관종 왕자병이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 그건 막걸리잖아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왕자라고요? 참 신내 나는 워딩입니다. 룸사롱 여동생 브로커를 공주님으로 모신 민주당. 죄송한데 자기 공주님이나 좀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직원 건드렸다고 보복하는 조폭 깡패들도 아니고 참 마음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때로 덤벼도 안 무섭습니다. 제가 오시면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SNS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4: 아, 치아가 아프신가요?
1: 아,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4: 여기 치아 아프신 게 아니고 제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건치예요. 건치.
1: 예. 자, 치과에 가시길 바라고요. 치아에 문제 있으니까. 자, 한동훈 의원이 연일지 SNS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서정호 변호사님도 좀 잘 보고 계시죠? 한동훈 의원의 지금 행보.
3: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뭐 자료를 습득한 거는요, 문제 없다 봐요. 예를 들어, 누가 검사가 제한돼 기소계획서 주면요,
1: 예.
3: 저도 받아요.
1: 예.
3: 그 기자가 안 받을 기자가 어디 있어요? 원래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기자는 처벌 안 해요.
1: 통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 그렇죠. 예. 통신비용을 보호법은 이게 도청한 걸
1: 예.
3: 공포하면 안 된다고 노회찬 그 예. 법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3: 따라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자료 취득은 크게 문제 안 삼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을 때리면서
1: 예.
3: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이게 당권파의 정동영.
1: 정부적으로 지지하십니까?
3: 그런데 예. 자꾸 한동훈을 키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에서 복당 여론도 높아지고
1: 아.
3: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1: 아.
3: 저는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줄 때
1: 예, 예.
3: 추미애가 막 압박하고 이럴 때
1: 예, 예.
3: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보고요.
1: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복당 여론을 키워주고 있다.
3: 그렇죠. 체급도.
1: 체급도.
3: 예. 근데 문제는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도 쓴소리 한번 하면요.
1: 해주세요.
3: 아, 그래도 이게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1: 예.
3: 덧보자 김성은 뭐 덧보자 덮보잡 이런 방송에도 안 쓰는 에이. 이런 용어를요
1: 예.
3: 쓰더라고 그게.
1: 아.
3: 그거는 이게 본인한테 아주 많이 났습니다.
1: 아, 서정호 아니, 변호사...
3: 본인보다 재선 의원 보고 그래도 보면 덮보 그건 아니잖아요.
1: 에이.
3: 좀 이런 게 표현은 뭐 이게 좀 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1: SNS상의 표현이긴 하기도 했는데
3: 뭐 그게 말이다.

0: SNS는
1: 말이든 SNS든
0: 좀 이게 대권주자다운 품격
1: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예, 하 기자님 보시기에
2: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본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올려놓은 모든 메시지를 다 추려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은지를 추려보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네. 그 중에 4등이 한동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
1: 아,
2: 예, 1등은 당연히 김승원이겠죠.
1: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 분석해 보니까,
2: 네, 그러니까 모든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모든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1등은 당연히 이제 김승원이겠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라든가 본인 이제 저스티스에 대한 관념보다는 예. 자기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어떤 메시지 전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예, 예.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 이슈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 언론이 김승원 후보자가 지나고 다른 이슈로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냥 이런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희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복당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 부분은 또 따로 논의해야 될 거다. 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본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0: 제가 보기에 복당은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어.
0: 왜냐하면 이게 이 활약하고요.
1: 복당은 복당 별개다.
0: 지도부가 결정하고요. 그런데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일 반대하고, 그다음에 정동 대표도 반대하고,
1: 그렇죠?
0: 최고위원들도 그렇고요. 예. 또 이게 그 중진들 중에 안철수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기억난다.
0: 또 이게 나경원 의원도 내심. 한동훈 하면 이를 갑니다. 옛날에 눈물까지 찍을 흘려 전당대회 때.
1: 그때
0: 청탁했다고 해가지고. 예.
1: 맞아요.
0: 청탁.
1: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진들 지도부가 전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복당은 제가 봐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니 그 반대 강도가 굉장히 깊어요.
3: 네, 그 비토 감정이
1: 감정이 아주 좀 잘 들어보면
3: 네,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어쨌든 다지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그러면 신당 창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0: 대안이 없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친한계가 또 공천 주겠습니까? 장덕이 스타일상.
1: 예, 예,
0: 따라서
1: 예.
0: 뭐 저는 다음 총선에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도 연대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도 이게 그 당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벌써 이게 몇 명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있고요.
1: 신당 창당을
0: 다음 총선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당제로 최하 두당 다당제로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1: 4개 최하.
0: 예, 최하.
1: 예.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오늘은 이제 민주당 TV 민티로 좀 부르고 있는데 민티 07 이렇게 불러야 돼? 뭐예요? 민티 07?
2: 네, 민티 07.
1: 민티 07.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했다고 하죠. 김민석 대표님?
4: 적어도 여당의 의원급 정도 되는 분들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1: 코 좀 풀고 오세요.
4: 크리닉스가 없어서요.
1: 예, 예.
4: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예. 하는 것이 맞다.
1: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4: 뭘요?
1: 아니 그 소리 이제 그 비음 많이 사라지셨어요.
4: 아 요즘 또 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좀 환절기 네. 있을 때 성대모사를 예. 그렇게 둘러먹지 마십시오.
1: 아, 예, 알겠습니다. 예.
4: 그렇게 뭐 바로 말해버리면은 국민의힘과 네. 다를 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춥네요.
1: 예. 예, 김민석 대표님 한판 승부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3: 그러네요.
1: 자 유시민 작가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이어지고 있고 탁현민의 더 뷰티풀이 나왔고. 또 오늘 미디어 오늘 라이브 방송 나왔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을 속였다. 왕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세네요 이것도.
2: 그러니까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고 에스컬레이팅의 끝이 어딘가.
1: 예. 끝이 어딘가. 그 끝은 뭘까요?
2: 저는 에스컬레이팅의 끝은 어물전이라 봤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 냄새를 얘기할 때는
1: 네.
2: 영화도 이미 예예 예, 그렇죠. 영화도 이미 나왔지만 이 냄새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젠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1: 예.
2: 끝도 끝이지만 왜 끝나지 않냐라고 보냐면 어떤 사안을 두고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등장을 하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근거보단 주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설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1: 예.
2: 그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아주 강하게 공격만
1: 속였다.
2: 속였다라고 속였다라고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뭘 속였냐 이렇게 물어봐야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1: 오만하다. 그러면 뭐가 오만하냐?
2: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기 뭐지? 때문에 사실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
3: 인정의 영역이구나.
1: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도연 국민의힘 대표가

0: 여전히 올림픽 공원에서 북을 치고 계신다는데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볼까요? 예, 장동혁 당대표의 올림픽 공원 영상 북치는 장면 준비가 됐으면 보고 예, 준비됐답니다. 예, 아, 예, 영상을 준비해서 잠깐 저희가 1초 보여드리고 예. 북치는 장면 딱 보여드렸는데 북소리 들으셨죠?
1: 아니 쳤으면 된 거죠.
0: 예, 딱 들었어요 예. 우리는.
2: 아니 이게 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둥둥둥 한 3천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5.20에서 북치는 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 어쩌라고? 내려오라고! 제 목만 아플 뿐입니다. 장동혁입니다.
0: 야, 아유 이상한 캐릭터 열심히 준비하셨네. 예, 영상.
2: PD도 내려오라고.
0: 가방이 미쳤어, 맞아. 영상 준비됐대. 잠 들어볼게요.
2: 고맙습니다.
0: 예, 장동혁 당대표의 모습이에요. 예, 북을 치고 계시고 표정이 밝으십니다. 예. 표정이 밝은 상태에서 올림픽권에서 북을 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 논평해 주세요.
3: 저는 이제 이거. 10초. 부정선거 의심한 사람도 많아요. 예. 장동혁의 북이나 한동훈의 녹취록 다 이게 보수에 도움돼요. 아. 둘이 합쳐서 그렇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예.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아. 북하면 칠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1: 정말요?
0: 자 일단 어영명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CBS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 역시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내일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를 보이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볕이 강해지면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영남 해안 등 일부 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중부 지방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0: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김승원 법무장 후보자의 낙마 등 정부 여당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또 야당의 투쟁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신도우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오랜만입니다. 예.
0: 예. 우리 의원님이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전화와 문자를 동시에 주신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예. 그래서 모신 거 아닌데 정말, 어떻게 섭외가 되셨습니다.
1: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0: 예, 예, 아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예, 예. 제가 빨리 복귀할 수 있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어, 가을입니다만 햇빛이 참 강해요. 근데 오늘 이제 국회 본관 앞에서의 대국민 보고대 국민의힘이 열었는데 현장에 계셨죠, 의원님?
1: 예, 뭐. 예. 그래도 뭐 오늘은 비교적 바람도 좀 불고 해서 예, 햇볕은 예. 따가웠는데
0: 예.
1: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주로 했는데 예, 이제 추석 앞두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계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0: 예.
1: 특히 부동산 문제, 뭐 세금 문제, 안보 문제.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최근 드러난 인사 참사 문제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주제별로 나눠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0: 예.
1: 아마 국민들께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지를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부동산 세금 ETF 인사 참사 문제 지금 뉴스에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이긴 한데 근데 민주당이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정적의 판을 벌이고 있다는 못된 심보다 민생의 발목을 잡는 행사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1: 민생을 잘 살피는 건 어쨌든 첫 번째 책임은 예. 정부 여당에 있는 거죠.
0: 그런데 예,
1: 예. 지금 정부 여당의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야당은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굳이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물론 뭐 유엔총회 참석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사고치고 또 해외 가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0: 예.
1: 이제 좀 그만하시고 민생 좀 돌보라라는 말씀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문제 어떤 문제로 인식하고 계세요?
1: 뭐 한두 가지가
0: 한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1: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제 인사 문제였는데 이게 저는 단순 인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1: 이게 경제 문제하고도 저는 걸려 있고 안보 문제하고도 걸려 있는데 좀 과장해서 의심의 표현을 한다면
0: 예.
1: 아마 몇 년 뒤에 예. 그 당시를 돌아보면 결국은 김현지의 나라였다라는 말을 하게 될 날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아직은 뭐 물론 제가 확정할 수 없는 예. 말이긴 합니다만
0: 예, 예.
1: 너무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번 인사 과정도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인가?
0: 예.
1: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1: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가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시를 했는데
0: 자진사퇴? 예.
1: 본인이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예. 지금 사의를 표시한 거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왔습니다. 뭐 물론

0: 꼭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예, 예. 뭐 여당 패널 입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금 인사 수석이 있어 뭐 그분이 다 아시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 예.
0: 김성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를 과연 어떻게 발탁을 해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전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민정과 강훈식 비서실장 라인에서 이걸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1: 예.
0: 저는 이런 인사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배후에 성남 라인이라기도 예. 하고 비선 실세를 포함한
1: 예.
0: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점으로 한 또 다른 의사결정 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온 이름이 이제 김현지 실장, 또 정진상 전 실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0: 예예.
1: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하는 근거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또 하나 있고 김현지 실장은 현재 부속실장이잖아요. 청와대 예.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겠냐.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 추측 외에 또 있어요?
0: 그런데 성남시장 당시 경기지사 당시에도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과는 좀 독특하게 소위 성남 라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했다.
1: 최측근 그룹의 영향이 강했다.
0: 최측근 그룹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게 이제 거의 예. 사실로 보이는 것이고
1: 예.
0: 제가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합니다만
1: 예.
0: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국정감사 다가옵니다만
1: 예.
0: 작년 국정감사 때 저희가 김현지 실장을 여러 상임위에서
1: 출석 요구했죠.
0: 출석 요구했죠. 예. 그때 예.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1: 예, 맞아요. 예.
0: 끝까지 나올 듯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결국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0: 네. 왜 이렇게 자리까지 바꿔서 보호하느냐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김현지 실장을 청와대에 굳이 저렇게 둬야 될 이유가 뭔가 부속실장이라도 저렇게 청와대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1: 예.
0: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 예.
0: 이해할 수 없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1: 예.
0: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아무리 말 조심하라고 급박을 해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0: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라면
1: 예.
0: 김현지 실장을 내보내면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김현지 실장이 부속시장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저는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 출국 4시간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1: 예.
0: 저는 항의의 사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대통령에 향한?
0: 대통령을 향한. 본인이 물론 책임진다는 모양새를 가졌지만 결국은 본인이 과거에도 강훈식 실장이 제가 실세 맞습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1: 실제 직책상으로는 대통령 다음이니까 청와대에서.
0: 어떻게 비서실장이 네. 총무 비서관을 상대로
1: 네, 네, 네.
0: 제가 실세 맞습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고
1: 예, 예.
0: 이번의 경우도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많으면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가지시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심은 저희가 해소하겠습니다. 그럼
1: 예.
0: 이번에 김현지 실장이 내보내겠습니다라는 예. 그런 메시지가 지난주에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1: 예.
0: 아무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대통령 출국 직전에 사의를 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사의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1: 근데 이제 이를테면
0: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에서 연임 안 한다 왜 말 못해?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제 말하지 않은 일을 보면 아 연임 안 한다 그러면 거봐 연임 하려고 했었잖아라고 이제 되물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0: 민주당의
1: 예.
0: 그 부분만 제가 반론 잠깐
1: 예, 예.
0: 민주당이 저희들 당을 향한 프레임이 바로 연임 문제에 관한
1: 예,
0: 그것인데
1: 예, 예, 예.
0: 못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1: 예,
0: 말씀을
1: 맞아요.
0: 드리는데
1: 예.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연임 시도는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연임을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져 연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7년 8년 뒤로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1: 예.
0: 사건들이 뭐 시효도 지나가고 이렇게
1: 예.
0: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공소취소 모임이라든지 또는
1: 예.
0: 공소취소를 언급한다든지
1: 예.
0: 또는 국가기관장들이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함부로 주장을 한다라든지 국회의장이 연임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든지
1: 예.
0: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동안
1: 그러니까
0: 지금 어떤 정부에서도 그런

0: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잖아요.
1: 김현희 실장 얘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이분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팩트로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거 봐라 이거 CCM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또 공격하지 않을까요?
0: 그래도 그거는 일단 그만두고 나면 예. 일시적으로 그런 공격이 있더라도 예. 길게 보면 대통령의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이번에 야당의 주장에 밀리면 계속 밀릴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켜야 된다. 뭐 예. 이번에도 예. 용해인을 뭐 일테면 날리고 예. 김성원을 지킨다 이런 게 나오듯이 예.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이 네. 비판적인 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러나 그걸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1: 그러니까
0: 맞는
1: 의원님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더 공격할 포인트는 이제 민주당 전 보좌관 김성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탄원서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당직자 당원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이 사실을 민주당이 알고 김민석 당대표가 알고도 이거를 계속 청문회 진행하고 어떤 인사 그 뭡니까 그 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그 민주당 오히려 더 비판할 게 많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0: 민주당을
1: 네 민주당을
0: 아니
1: 하고 김민석 당대표나
0: 뭐 김민석 당대표가 네. 제가 정치적으로는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 김성원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 이거는 참 이상한 방식이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1: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국정조사. 그러니까 김성원 사퇴 국정조사. 특검은 기본이고 내각 총사퇴다라는 건가요?
0: 예, 뭐 아니 특검 국정조사는 맞는데
1: 국정조사, 아니, 국정조사.
0: 내각 총사퇴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습니까? 근데 아, 저 그 별 예. 필요도 없는 게요. 예. 이미 내각이 누더기 내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 당의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전면 쇄신 인적 개편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김현지 부속실장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보세요 이번에 경제 라인 다 교체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1: 이제 정책실장 공석이
0: 정책실장이고 네. 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네. 다 바뀌었고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군을 통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지금 후임자 찾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1: 예.
0: 농림부 장관 지금 농지조사 문제로 저는 이미 농심을 다 잃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저희 당의 정치적 공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과연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지금의 이 장관으로, 이 청와대 이 스텝으로,
1: 예.
0: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혁신적인 인적쇄신하고,
1: 예.
0: 내가 성남 경기지사 시절부터 알았던 내 주변 측근 정치는 하지 않겠다.
1: 예.
0: 공소 취소 이런 거 민주당에게도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법대로 저는 하겠습니다라는
1: 예, 예.
0: 선언을 하시면 훨씬 더 낫겠죠.
1: 이제 강훈식 시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수리는 안 하고 순방을 떠난 상태죠.
0: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사의 표명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 예.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1: 브리핑했죠.
0: 브리핑을 예, 하지 예, 않았습니까?
1: 예, 예, 예.
0: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앞두고 비서실장이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라면 모르겠는데
1: 예.
0: 대통령 떠나는 차 안에 있는데 홍보수석이 사표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서 대통령이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예.
0: 이상한 거죠. 이런 식의 비서실장 교체라는 게 뭐 정치권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1: 예, 예.
0: 이거는 일종의 항의의 표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러면은 강훈식 실장이 순방 이후에도 유임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고 이제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이 후임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버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0: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예. 강훈 실장의 마음은 떠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예. 예. 이런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그 핵심은 역시 김현지 실장한테 있는 것이고 강훈식 실장이 이런 식의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리를 거기서 굳이 뭐 그렇게 눌러앉을

0: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예. 뭐 또 알 수 없는 이제 후임자를 네. 뭐 처절 때까지만 있어 달라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하나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시면 비서실장이 이제 그
1: 업무를 다 하시죠.
0: 업무를 다 예. 이제 대행을 수석들을 예. 통과를 하면서 하는 예.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갔는데 비서실장이 4시간 전에 사표를 낸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것도 그거를 버젓이 홍보수석이 나와서 사표 냈다라고 공표를 한다는 것은 그건 국가적으로도 청와대를 완전히 비운 거 아닙니까 지금?
1: 예, 예.
0: 어떻게 청와대를 이렇게 완전히 비우고 매유를 떠납니까?
1: 예, 그 부분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네. 지적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특별감찰관, 이게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 이제 비리를 이제 사전에 관리하자는 취지의 특별감찰관.
0: 예, 예.
1: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임명된다, 안 된다 계속 문제가 되다가.
0: 이제 오랜만에 된 거죠.
1: 이 예. 오랜만에 된 후보자 예.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제 최기수 특별감찰관 예. 후보자 청문회인데 여기서 이제 김현지 실장 이야기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최 후보자는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니까요. 예. 네. 성역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수석 이상이거나 뭐 친인척이거나 이제 네. 이런 분들을 감찰하는 네. 것이니까 네. 특별 감찰관이 청와대 내부 직원을 아무나 막 감찰할 수는 없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1: 예, 예, 예, 예.
0: 그러나 이제 특히 김현지 실장을 좁혀놓고 얘기를 하자면
1: 예.
0: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 예.
0: 우리의 상상이 맞다면
1: 예.
0: 비서실장의 인사권까지 지금 침해하는 상태고
1: 아.
0: 비서실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에 대한 총괄 일테면 대응 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왕수석 같은 분 아닙니까? 민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고
1: 예, 예.
0: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낙마할 때 보면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그만두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야, 언론 보도
0: 언론 보도는 그렇게 예, 나온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이 지금 직책은 뭐 물론 뭐 특별감찰관의
1: 예.
0: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 예.
0: 다른 그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의 업무와 관여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예, 예.
0: 취지로 보면 들여다보는 것이 맞겠죠.
1: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연휴 끝나면 장외 투쟁 불가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은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래?
0: 저는
1: 아 처음 들었?
0: 저는 실실실 아닌가?
1: 아 그렇구나.
0: 예예. 예, 예.
1: 아 의원님은 또 이제 합리적인 강경파는 아니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장외 투쟁.
0: 아니 왜냐하면 예, 예. 추석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를
1: 그렇죠.
0: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월
1: 하셔야죠.
0: 6일부터 국정감사인데
1: 예, 예, 예.
0: 장외 투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다만 뭐 그 장외 투쟁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정부의 실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나가서 알리자 이런 말씀들도 있고
1: 예.
0: 사실은 장외투쟁 얘기가 나온 가장 큰 계기는 인사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1: 아, 예, 예.
0: 토지조사 문제 때문에 지방 여론
1: 농지조사
0: 예. 문제 때문에
1: 예,
0: 전수조사
1: 예.
0: 문제 때문에 지방 여론들이 워낙 안 좋고 해서 우리가 좀 가서 나가서 알리자라는 의견은 있었는데
1: 예.
0: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국정감사에 저는 집중하고 또 뭐 제가 소속돼 있는 정무위 같은 데서는
1: 예.
0: 그 레버리지
1: ETF.
0: 단일 종목 ETF 문제
1: 예.
0: 이런 것들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1: 사실 의원님은 언론의 앵커로 오래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라는 야당의 시간이고
0: 예.
1: 초재선 의원들이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봐요.
0: 저는 일단 제일 좀 핵심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 문제는
1: 예.
0: ETF 문제 따져보고 있고
1: ETF
0: 예예 예.
1: 그 정책 실장이 이제 그만뒀는데 또 더
0: 그래서 더 따져보고 싶은 거죠.
1: 누구 불러야 돼요 그러면?
0: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현안질의에서
1: 예.
0: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1: 예.
0: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작년 올해 1월 달에
1: 예.
0: 관련 회의가 있었고
1: 63
0: 지방선거 나흘 앞인가 앞둔 5월 말에 시행이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세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용범 전 실장과 또는 뭐 이거 관련된 정권사 대표들
1: 예.
0: 이런 분들 또 금융위원회 안에서 이걸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 예예.
0: 아마 제가 보면 표정으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의혹이나 사실관계 정확히 밝히려면 김용범 실장이 나오는 게 맞죠.
1: 물론이죠.
0: 예, 물론 신청하셨고. 예, 예. 아, 최종 결정 아직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1: 예, 안 됐는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예. 이런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인이 되니까
0: 그렇죠.
1: 좀 더 피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뭐 사표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세간의 얘기로는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과장을 뭐 해외 발령을 냈는데
0: 예.
1: 뭐 아직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또 뭐 특정 증권사에 김용범 실장의 또 뭐 아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0: 아.
1: 여튼 하여튼 이 문제가
0: 예.
1: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0: ETF.
1: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제가 했습니다. 또 산자위에서는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거든요.
1: 예, 예.
0: 이런 흐름이면 이 네 분은 임명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1: 근데 임명이 되는 건 좋은데요. 네. 다른 분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요.
0: 누가 문제예요?
1: 국방부 장관은요.
0: 왜 문제입니까?
1: 전쟁이 나면 네. 군을 통솔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0: 그렇죠. 강신철 장관.
1: 강신철 장관. 네. 물론 이분이 뭐 군 시절에 상당 부분 뭐 전략이라든지 또는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0: 합참해서 일 잘했다는
1: 합참해서 상당히 일을 잘했다라는 네. 평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0: 예.
1: 철학입니다. 저는 안보에 대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 예.
1: 제가 가장 아쉽게 그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순간은
0: 예.
1: 뭐 예를 들어서 예.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0: 예.
1: 저는
0: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1: 고전적인 질문이고 예. 이거는 너무 야비한 십자가 밝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나
0: 예,
1: 저는 예.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예.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예.
1: 통일부 장관이든 다른 정부 부처 장관이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 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군인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쳐야 되는 분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군인들이 예. 북한은 우리 주적이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과연 국방부를 맡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0: 예?
1: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비록 이 정부의 철학과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된다라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 청춘을 철책 앞에서 희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는 맞죠. 이전 국방부 장관님 참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0: 예.
1: 그 병역 기록표 문제로 그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기에 이어서 온 국방부 장관이
0: 예.
1: 적이 누군지도 명확히 말씀하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우리 젊은 병사들에게 지휘관으로 또는 군의 그 최고 사령관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예.
1: 참 안타깝습니다. 예.
0: 자, 또 하나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대법관 임명 문제를 청와대랑 갈등이 있는 상태인 건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 25일 만에 오늘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헌법적 근거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차담했죠. 이제 대법원 그 대법관 임명 할 때 이제 대통령 차담까지 했다는데 청와대를 대통령이 비운 상태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퇴근할 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묵묵히 퇴근했다고 또 뉴스가 나왔더군요. 이 입장 표명은 어떻게
1: 저는
0: 보셨어요?
1: 저는 이 문제는 예. 처음부터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0: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지나쳤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작년 국정감사 첫날 최혁진 의원이
0: 예.
1: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이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0: 합성한 만들어서.
1: 사진을 예, 예. 가지고 와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다라고
0: 예, 예.
1: 비아냥됐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2시간 이상을 끌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인데
0: 예, 예.
1: 저는 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0: 예.
1: 왜 대통령이 예. 대법원장을 예. 자기 편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이렇게 강하게 부리는 겁니까?
0: 아, 대법관을?
1: 네, 그렇죠.
0: 예, 예,
1: 대법관이 이번에 두 분 물론 뭐 이상한 핑계를 대긴 했죠. 와서 상의해야 되는데
0: 예,
1: 뭐 서면으로 했다. 상의하겠다.
0: 관례대로 안 했다.
1: 안 받아줬다면서요 청와대에서. 그거는 민정수석이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0: 관례를 따지고 어쩌고 하다가 저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유에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결국은 본인 재판받을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1: 예.
0: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받아주면 되죠. 앞으로 뭐 22명이나 대통령
1: 임기 내에
0: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다는데
1: 예, 예.
0: 저는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대통령이
1: 그 청와대 관계자가
0: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있습니까?
1: 전날 차단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때 얼마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논의할 수 있었는데 순방 떠나자마자 빈집털이로 일방 발표했다. 또 청와대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반론.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1: 예, 예.
0: 누구라고 합니까 그게?
1: 예, 아직 그냥
0: 대법원장에 대해서
1: 예, 예.
0: 빈집털이 한다라는 등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1: 예.
0: 약간 속된 표현을 치면 되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1: 되먹지 않았다.
0: 대법원이 그런 곳입니까? 어디 대법원장이
1: 예.
0: 그럼 차담회 때 분위기가 좋았겠죠. 차담회 때 싸웠겠습니까? 그냥 서로가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저는 대법원장 됐고 대통령이 했는데
1: 여기까지?
0: 청와대의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네, 설 연휴를 앞둔 내일은 흐릴 예정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0: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2: 자, 이강민의 잡지사 아주 특별한 9월 5 16번째 페이지 자판여행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잡지사가 모처럼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우! 자, 오늘 여기 먼 길을 함께해 주신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역사작가 박광일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두 분과 또 특별한 곳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제 옷입니다. 이게.
3: 아, 그렇죠.
2: 백제 옷을 하루 종일 이러고 지금 공주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왕 한 분과 꾸러기 모자 쓰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아까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왕의 공간에 있는 듯하다. 왕릉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주 백제 무령왕릉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2: 이제 뒤로 보이는 봉분이 좀 이렇게 아까 어릴 때 본 텔레토비 동산처럼 봉분이 예쁘게 있는데요. 저 중에 이제 무령왕릉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1500년 전 백제의 비밀을 풀 겸 예, 백제 무령왕릉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분이 세 개나 있는데 저 중에 무령왕릉이 있는 거죠?
3: 그렇죠. 지금 들어올 때 6호분, 그다음에 5호분, 그다음에 저 뒤쪽에 이제 7호분인데 그 7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령왕릉이 되고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5호분, 6호분은 알려져 있었지만 7호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저게 왕릉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왕릉인지를 몰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헷갈렸다라는 게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6호분이 당시 그 벽돌로 만든 전축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뭔가 벽돌이나 다른 게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거예요.
2: 아, 배수로를 내다가?
3: 네, 그러면서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여기가 왕릉이 있다라고 했었던 것을 찾아내게 되고
2: 네.
3: 그게 백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령왕릉의 주인인 무령왕은 누구인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무령왕, 네.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다른 이름으로 사마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 뭔가 이렇게 무예 이런 쪽에서 뛰어나고 령, 뭔가를 영험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붙여준 시호지요. 일본의 역사 기록을 보다 보면 무령왕이 꼬꼬마 때는 아기 때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본토의 어떤 큰 곳이 아니라 약간 섬 쪽에서 섬. 무령왕이 태어나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섬을 심하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비슷한 느낌으로
2: 섬왕
4: 섬에서 태어나서 건너온 그런 임금님이다라고 해서 섬왕, 섬왕 하다가 사마왕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2: 네.
4: 그래서 일본과 백제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임금님이기도 하고
2: 네.
4: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전설 쪽에는 어떤 희한한 전설이 있냐면 일본엔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2: 왕이 있죠.
4: 그 왕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무령왕 쪽에 핏줄이 하나가 다 있다라고 일본의 지금 왕실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2: 들어봤어.
4: 네,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관계 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임금님이기도 하죠.
2: 정말 무령왕릉을 보면 당시 무령왕 때 백제 왕실의 위세와 국력이 정말 상당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령왕릉의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상 최악의 졸속 발굴로 꼽힌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광일 선생님?
3: 큰 비가

0: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배수로를 만들다가 이제 6호분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벽돌로 만든 고분 자체가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6호분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뭔가 덜컥하고 걸리니까 당시 이제 관리자가 이쪽 책임자였던 김영배 관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1: 네.
0: 느낌상 이게

0: 도굴이 됩니다. 네네. 후대의 도굴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게 도굴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국가유산청 관리자가 와서 지금 기자들을 좀 이렇게 물리치고 그다음에 좀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면 이렇게 뭐 트렌치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그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때 김원룡 박사 팀이 무려 24시간 만에 네. 발굴을 끝냅니다.
1: 24시간 만에 다 끝난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아. 적어도 그때 기법이 조금 덜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이 걸려야 될 아, 것들을
1: 그렇죠. 네, 그렇죠.
0: 24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에 뭔가 상실된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때에 따라서는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무령왕릉의 71년에 있었던 이 발굴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발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 네.
0: 이제 민간에 이제 전해지기는 그때 이제 한참 그 투탕카멘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질 때였는데 아. 이제 무령왕의 저주가 저주. 있어서 발굴에 네.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라는 말이 세상에 돌 오, 정도로
1: 그래요?
0: 그때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뭔가 좀 발굴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1: 발굴 과정은 아쉽지만 실제로 도굴되지 않은 백제 왕의 무덤이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는 학계가 굉장히 흥분을 했을 것 같은데
2: 우리나라 고고학상 뭐가 나왔느냐로 따졌을 때 사실 거의 사상 최대의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 천마총보다?
2: 왜냐하면 천마총이 누구 어떤 임금님 무덤인지 아세요?
1: 아니요.
2: 몰라요. 우리나라에 누가 묻힌 무덤인지 정확하게 아는 무덤 중에서 네. 이 정도의 물건이 나온 그런 무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앞에도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전무후무해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요즘 말로 대박 중에서도 진짜
0: 초대박.
2: 대박이 진짜 완전 그게 더
1: 대박. 대박.
2: 그런데 네. 그게 네. 단 하루 만에 그거를 다 털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1: 아쉽다 진짜.
2: 네, 정말 어떤 최고와 최저가 함께 이렇게 있는
1: 그러네.
2: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상에 되게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순간이었죠.
1: 그러네요. 네. 제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령왕릉에 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무령왕릉을 처음 열었을 때 하얀 연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2: 아.
1: 그래서 한간에는 무령왕의 영혼이 사마왕의 영혼이 빠져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곽실 작가님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택도 없는 이야기다.
1: 왜요? 아니, 무령왕이 기다렸다가 1500년 기다렸다 나오신
2: 현대 사회에 예. 이장이라든가 파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 네.
2: 이장이나 파묘를 우리가 할 때마다 영혼이 나가는 걸 봅니까? 무령왕릉이 발굴된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7월 달이에요. 비가 좀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었습니다.
0: 비가 왔어요.
2: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같은 걸 꺼내면 옆에 이슬이 이렇게 쫙 맺히잖아요. 그죠?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눈에 보이기가 힘들어요. 수증기 그냥 투명하거든요.
1: 네네.
2: 눈에 우리가 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증기가 되기 직전 상태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기 직후 상태에서 조그만한 물방울이 되었을 때 그게 하얀 김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무령왕릉이 정말 천년 이상 거의 밀봉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외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겠죠. 아마도 지하 쪽에 있었으니까 조금은 더 서늘하고 더 건조했었을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습한 외부의 공기가 마주치면서 그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게 순간적으로 살짝 생긴 거죠. 그거를 본 거예요.
1: 아, 무서웠겠다.
2: 거의 그러니까 무섭지.
1: 예.
2: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건 뭐 심리적인 것 때문에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파낼 때 약간 푸익 하는 이런 소리 같은 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1: 더 무서워, 더 무서워.
0: 그렇죠. 이게 그 벽돌안을 쫙 뺐을 때 뭔가 쫙
2: 물이 압력도 다르고
0: 바람이 빠져나왔다라는 네. 기록이 있거든요.
2: 그런 소리가 느껴졌을 수도
1: 있어요. 그러니까 투탕카멘 얘기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진짜 뭐 영화의 장면 같았을 수도 있는데
1: 예.
2: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거는 정말 밀봉돼 있었다는 뜻이고 이 근처의 무덤이 다 털렸다면 다 도굴당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런데 진짜로 도굴되지 않은 상태가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1: 그렇지.
2: 정말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죠.
1: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았다는 것도 참 특별하지만 그 가치를 특히나 더 인정받은 부분이 뭐냐면 삼국시대의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의 주인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실 지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묘비를 앞에 세우지만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덤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기록을 무덤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걸 묘지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의 뜻으로서 지를 쓰게 되거든요. 네. 문장의 뜻으로. 근데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놀라웠죠. 첫 번째는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것이 지석에 딱 적혀 있으니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사마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무령왕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아마 그거를 하고 나서 시호를 올린 건 한참 뒤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령왕 조가 삼국사기 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휘는 사마라고 딱 돼 있어요.

0: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구나.
1: 삼국사기의 신빙성이.
0: 네. 더불어서 옛 왕릉들이 보통 이게 누가 묻혔는지를 지석을 넣으면 좋은데 또 안 넣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신라 무덤들이.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알았겠죠. 이게 누구 무덤이고 누구 무덤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네. 이거를 후대에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이게 이제 명확하게 523년에 돌아가신 무령왕의 무덤이라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주인공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그 유물들의 절대의 연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절대의 연대를 통해서 앞뒤 유물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시대의 일본, 중국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정확하게 넌 몇 년이야, 누구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 지석 하나,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지석이 네. 그 어떤 유물, 그러니까 한 4천 몇 점이 나왔고 국보로 지정된 게 12개인데 네. 그런데 이 지석을 넘는 중요한 유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수수께끼를 여기저기 다 풀어주는.
0: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앞뒤로 문제로 이렇게 다 풀어주고, 그리고 제일 관심이 적었던 백제 웅진 시기를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 웅진 시기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하죠.
1: 그리고 그 지석 위에는 중국 화폐인 철제 오수전 90여 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속세사는 말로 약간 노잣돈 이런 건가요?
0: 노잣돈의 개념보다는 네. 그게 매직권. 이라고 보죠.
1: 매지.
0: 비록 지상의 왕이지만 이 땅을 땅의 신에게 빌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빌리거나
1: 개념이야.
0: 사거나.
1: 왕도 빌리는구나.
0: 그럼요. 그러니까
2: 땅을 살 때 외화로 사야 되는군요.
0: 외화. 그렇죠. 오수.
1: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죠.
2: 시세가 좋았어. 시세가 환율이 좋았어.
1: 환율이 좋았어.
0: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수전을 올려놨기 때문에 정근대의 왕, 지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겸손해졌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무령왕릉 초입에도 석상이 하나가 서 있고 저희가 공주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정체모를 약간 동물처럼 보이는 뭔가 해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석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동물 석상은 있습니다. 오 여기 그림에도 있네요. 네. 네. 동물 석상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2: 아까 이제 우리 박관희 선생님께서 네. 최고의 유물이 지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인데 네. 안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지석을 능가하는 유물이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돌짐승, 그 석수 네.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무덤을 지키는 역할 내지는 무덤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떤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돌로 된 종악상인데 그거를 처음에 이게 뭐지?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령왕릉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1600년 지난 그 후에도 네. 그 돌짐승은 무덤 입구에서 그대로 딱 자리하고 중앙에서 캐는 대한민국 시대 학자들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1: 저거 뭔가 멋있어.
2: 사진도 남아있어요.
1: 뭔가 멋있어.
2: 위에 나무가 1600년 동안 자라나가지고 나무나 풀들의 뿌리가 밑에까지 막 이렇게 끝없이 이제 지하로 다 내려왔는데 네. 그 밑에서 16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돌짐승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신문에서 찾아보시면 그때 그거 보고 그게 머리에 너무 남아가지고 네. 그날 밤인가 그 돌짐승에 쫓기는 악몽을 꿨다라는 분도 계세요. 되게 강렬한 유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물이 그 전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도 그거하고 이런 정도의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네. 그게 뭔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1: 그랬겠죠, 그랬겠죠.
2: 되게 모양도 되게 개성적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거의 공주를 상징하는 나아가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백제를 상징하는 거의 아이콘화 되다시피 한 그런 괴물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게 그런 걸 처음 보니까 네. 뭔지도 몰랐어요.
1: 그랬겠죠.
2: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대체로 후한시대 때부터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무덤에 넣어놓는 풍습들이 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중국에서 이제 무덤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진묘라는 말을 가끔 가다 이제 무덤에 관련해서 쓸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학자들이 그 비슷한 그런 돌진승이 무덤 안에 있으면 그거를 진묘수라고 중국 고고학자들이 진묘수.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0: 그리고 닮은 점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뿔 같은 게 있다라든가 네 발 달린 짐승이라든가 네. 뭐 무덤을 지키는 동물이지만 뭐 새 같은 형태를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는 네 발 달린 짐승의 뿔도 있는 이런 모양이 중국에 배치해 놓은 거하고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진묘수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부르게 되어가지고 네. 뭐 진묘수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고학적으로 중국학자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뭐 진묘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진묘수하고도 또 굉장히 개성적으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되게 좀 귀엽게 생겼어요. 아이콘으로 하기에 되게 좋게 그래, 생겼어요.
1: 진묘수 너무 딱딱하다.
0: 형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거냐. 뿌리 있는 거
1: 보면 특정 동물은 아닌 거죠.
0: 뿌리 있는 거 보면 좀 사슴 같기도 한데 네. 아이 너무 도실도실하고 통통하게 생긴 거 보면 약간 뭐 돼지 같기도 하고 맞아, 개구리 같다 뭐 눈 같은 거는 좀 뭐 개구리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뭐 귀가 쫑긋하고 또 이렇지는 않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뭔가도 뭐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네. 지석이 최고의 유물인 거 맞지만 네. 조금만 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고대사 최고의 유물 중에 하나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물 아닌가. 네. 하여튼 네. 네.
2: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실은 이제 국보로 지정되진 않지만 중요한 유물이 관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성분을 그 볼 때 금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소나무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성왕 당시에 이제 성왕이 상주가 돼서 각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이 관을 만들어서 왔을지 아니면 관 재료를 가지고 왔을지.
1: 아 정말 관을 보냈겠어? 이건 뭐?
2: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예물로서 어쨌든 나무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본과의 교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관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 후의 일일 거예요. 90년대 초에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한 분석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각을 한 1mm 정도 조금 떼다가 네.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나무의 목질을 정밀 분석을 할 때는 그 나무를 잘라져 있는 단면을 봅니다. 네. 단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잘라보면 송진이라고 해서 끈끈한 그 액이 나오죠. 그 송진이 흘러가는 그 길 그게 혈관처럼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수지구라고 하거든요. 그 소나무 종류면 그게 서면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런 게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소나무 종류 아닌 거예요.
1: 20년이 지나서
0: 20년 뭐 어차피 뭐 1600년 뭐 100대 건데 20년 지났다 본다고 크게 남아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자세히 본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금송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 거의 20년 지나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재를 일본에서 굳이 공수를 해왔다? 라는 거는 이거는 그 정말,
1: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0: 정말 네.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목재를 연구하던 이 과학자에 의해서 발굴 20년 만에 나타났다라는 거. 요거는 진짜로 언급해 볼 만한 것인데
1: 신기한 거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0: 자, 네. 제가 이제 요건 짧게 얘기할게 대신 하나만 짧게
1: 하나만 더 해주세요.
0: 제가 짧게 하나만. 요거는 은팔찌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은팔찌가 두 개가 나왔는데 예, 예. 은팔찌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은팔찌 네. 멋있게 생기긴 했어. 네. 은팔찌는 있을 수 있는데 은팔찌의 그 안쪽에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뭐 대부인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뭐 이런 뭐 상투적인 얘기가 적혀 있어요.
1: 대부인
0: 뭐,
1: 왕비 거구나.
2: 팔찌에 보면은 그 장인의 이름도
1: 만든 사람
2: 이름을 추정하는 사람 다리라고 적혀 있어서
1: 약간 명품 브랜드 같은 거네.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장인에 대한 처우가 뒤에 시대하고는 조금 달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다리랑 이름이 비슷한 인물이 또 호류지에 가면은 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작품을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네. 보통 호류지는 건축에 있어서는 약간 고구려계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백제계 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백제의 영향이 이제 끼쳤다고 한다 그러면 이 다리하고 지리라고 하는 이 장인 또는 어떤 제작자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1: 시기가 비슷한가요?
2: 그렇죠. 연결하면 비슷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또 백제하고 일본 사이에서 장인의 오고감 왜냐하면 당시 뭐 오경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도 뭐 대대로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기도 하죠.
1: 네.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에서 유물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신체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500년 전 무덤인데 신체의 흔적 어느 부분이 발견됐습니까?
0: 이것도 사실은 수수께끼가 참 많습니다. 아 이거 진짜
1: 수수께끼 약간, 투성이네.
0: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수수께끼예요. 어금니 한 개, 조그만 어금니가 나왔어요. 예. 어금니 한 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아까 24시간 만에 발굴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떨어져 있던 어금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1: 다른 뼈는 없었고요.
0: 다른 뼈 없어요.
1: 없었고
0: 어금니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치만 알아도 진짜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3: 그렇지.
0: 예를 들어서 어떤 왕관이나 이런 거 위치하고 딱 비교해봤을 때 베개 위치 이런 거하고 베개 비교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왕비 누워있던 자리에 딱 어금니 있을 만한 위치에서 나왔네 이러면 뭐 빼방 이거 왕비 어금니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돼도 되게 확률 높게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한 난관이 하나가 있죠. 대충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어금니가 좀 작아 보였어요.
1: 작아.
0: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 아니겠느냐. 쪽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 어금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1: 부부 합장묘이기 때문에.
0: 네. 예. 그리고 그 왕비라는 분이 아마도 성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죠.
1: 성왕의 어머니다.
0: 네. 그래서 성왕 어머니 어금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네.
0: 해보는데 네. 그렇다고 하기에도 크기가 일단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크기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17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 왕비가 17살일 수 있다.
0: 그런데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발굴된 거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보면
1: 네.
0: 3년 만에 뭐 무덤을 묻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네. 3년상을 치렀으니까. 네.
0: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7살 뭐 이렇게 하면
1: 무령왕은 돌아가실 때 나이가
2: 60
1: 그럼 나이 차가 너무
0: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성왕의 어머니여야지 딱 모든 이야기가 맞네,
1: 말이 안 되네.
0: 그럼 너무 어릴 때 출산할 거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되게 수수께끼가 많거든요.
1: 예.
0: 그런데 치의학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치과 의사 이러신 분들이 그 어금니를 열심히 들여다보신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금니 모양이 사랑니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상상이 많이 가미된 거긴 한데
1: 네.
0: 그런데 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니는 안 나는 수가 있잖아요.
1: 안 나는 사람이 있죠.
0: 네, 예. 그냥 이 턱뼈 속에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네. 애초에 모든 그런 부위에 딴 뼈가 발견이 안 돼 있는데 이 어금니만 발견된 이유도
1: 네.
0: 깊숙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평생 노출이 안 됐다가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사가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사랑니 형태로 파묻혀 있었던 요 일부 아니냐.
1: 턱뼈 안쪽에 네. 온전히 보존돼 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이런 예를 들면 나이대 같은 거를 네. 다른 식으로 추정해가서는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니냐.
1: 나이가 마흔이어도 사랑니가 잠복할 수 있는 거고.
2: 맞아요. 잠복 사랑니는 예. 사람에 따라
1: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0: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이게 아 저 명쾌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1: 네네.
0: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은
1: 예.
0: 사랑니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던 걸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옛날 사람들일수록 질긴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턱뼈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1: 아, 백제시대랑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0: 그렇죠. 백제뿐만 아니라 한 조선시대 정도만 가도
1: 아, 그래요?
0: 지금보다는 턱뼈가 좀 큰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1: 좀
0: 설마 그렇게까지 우연히 겹쳐서 그리고 하필 그 사랑니가 또 우리한테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이거는 너무 우연히 우연히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수수께끼로 남은 부분이 많아요.
2: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무덤 하나 더 있잖아요.
1: 어떤 무덤이요?
2: 이호분.
1: 이어서? 아니 몰랐어요.
2: 여기 이제 왜? 그 재발굴을 예, 하는 예. 과정 속에서 예. 이호분에서 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최근에 나온 성과죠?
2: 네,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성과입니다. 일제강점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번 발굴을 했는데
1: 네.
2: 최근에 국가유산청에서 그거를 다시 발굴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기도 하고
1: 네.
2: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호분에서 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소년의 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문주왕의 아들이었던 삼근왕이 15살에 죽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나이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그 이 호분의 주인공은 혹시 삼근왕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1: 네.
2: 이 고대 고분에서 다른 신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덜 썩는 이것이 또 중요한 정보를
1: 단서가 많네요. 네. 예. 아, 우리 곽지식 작가가 애초에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하셔서 지금 노릇노릇하게 읽어가고 계신데요.
0: 그러니까
1: 예, 거의 다 왔어요.
0: 백제 모자는 햇빛 맞는 기능이 없다. 전혀 없다.
1: 예. 오늘 이렇게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야외에서 특별히 잡지사를 함께 했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0: 백제 왕릉의 돌짐승. 아, 우리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상품으로. 그리고 오늘 또 박광희 선생님이 또 한번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팔찌를 만든 장애 이름 다리.
1: 다리.

0: 구다라다리. 구다라가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다라다리. 네.
1: 하다못해 스타킹 브랜드로라도.
0: 다리.
1: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다리니까.
2: 좋네요. 네. 좋네요.
1: 아 이거 좀 저는 진짜 네. 아니 뭐 스타킹 브랜드 아니라도 진짜.
2: 이게 오늘 모처럼 야외를 함께한 소감입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개발 저는 진짜 다리 이런 거 살림법 하나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공주 발전을 위해서 또 공주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2: 지자체 이제... 생각하는 건 곽재 작가님 능가하는 분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충청남 도창원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2: 박광일 작가님. 어떠셨나요?
0: 약간 소풍 나온 느낌이었는데 네. 그 한편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충청남도와 공주에 대한 생각보다 너무 백제 생각만 했었구나. 그래서 현재의 그 공주와 부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오늘 이렇게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돌아다녀보면서 1500년 전 백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평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지식 이야기보다 조금 더 생생하시게 보셨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자팡여행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2: 네, 추석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특집으로 충남 공주 현지에서 웅진 백제의 역사 박광일, 곽재식 작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뭐 공주 쪽은 정한 알밤도 유명하고요. 가을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역사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휴에 뭐 거리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보내드린 방송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영상으로 생생하게 즐겨주시고 나들이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추석 연휴 고향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오랫동안 집을 비우려니 혹시 불안하신가요? 출발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 지금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관문과 창문은 이중으로 잠그시고요. 가스밸브도 완전히 잠가주세요. 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뽑고 멀티탭 전원 차단도 필수입니다. 냉장고 속에 상하기 쉬운 음식과 음식물 쓰레기도 미리미리 처리해주세요. 아, 우편함도 미리 비워두시면 좋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0: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를 국회에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23억 달러를 투자해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력을 장기로 구매할 계약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검토로 미뤄진 가운데 1호 사업의 최종 계약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지킨 결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인사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한 화백 그림 수술을 유죄로 봤지만 사업가 서성빈 씨의 명품 시계 등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전력강화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놓고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안건을 꾸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고 홍 전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은 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상어가 수로에 머무를 경우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어가 닷새째 수로에 머무르면서 하루 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법을 개정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 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손에 손잡는 인간관계.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경쟁을 접고 협력으로 만든 기적,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조영호 본부장은 3도, 1도,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이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에서 마라토너처럼 꾸준히 달리다 보니 10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0억을 받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느낀 지역관광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조영호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르노.
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십니까. 남해관광문화본부장 조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키워드는 협력의 가치입니다. 저는 로컬 브랜딩 회사의 디렉터입니다. 지역은 경남 남해군, 회사는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데스티네이션 마켓 앤 매니지먼트 오르가이제이션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과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은 여행이고 인생은 마라톤.

이란 말도 좋아합니다. 마라톤은 풀코스 5번, 하프코스 20번 정도로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라토너에게는 친숙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천천히 달리면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근력과 지구력,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몸이 달리기에 적응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5km부터 시작합니다. 10km, 하프, 그러다가 42.195를 풀코스까지 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라톤의 매력입니다. 저는 일도 직장도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이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째 일하고 있는 지역관광 분야 역시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행하듯 마라톤처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삼협이라고 합니다. 협치, 협력, 협동을 통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곳, 저는 그 가치를 DMO에서 찾습니다. 저의 첫 직업은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 공무원을 선택했죠. 홍보부터 시작했습니다. 관광을 만난 것은 2006년도입니다. 2020년까지 15년 동안 관광 분야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광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국제 실로시티로 만들고 100만 명이던 관광객을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관광객 유치라면 뭐든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부터 으뜸 명소, 브랜드와 세계 사업, 지역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 열린 관광지, 테마여행 10선, 관광 거점 도시까지 관광과 관련된 국가 공모 사업은 거의 대부분 참여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관광이 참 어렵다는 것을요. 관광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였습니다. 좌충우돌 부딪히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는 그런 종합선물 세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국가사업을 함께 실행해줄 조직도 필요했고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한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생각이 현실이 되면 재밌겠죠? 좀 더 신나겠죠? 그것이 공무원의 매력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확산되고 더 좋은 사업과 정처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저의 브랜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전주시 공무원들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안에는 재미있게 쓸만한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10년 후 세상 밖으로 나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감액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에 등장한 전주지역 술문화를 감액이라고 합니다. 감액은 가게맥주의 줄임말인데요. 대부분 시청, 도청, 관공서 주변에 몰려있어서 공무원과 직장인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안주도 좋아 저 또한 단골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마시는 맥주를 전방맥주, 가게에서 마시는 가게맥주, 이해가 되시죠? 재미있는 것은 가맥집마다 맥주는 같아도 안주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태, 계란말이, 오징어, 파골뱅이, 통닭. 안주가 다양합니다. 맛깔스럽습니다. 가맥축제가 탄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안주와 맥주를 가지고 가맥축제가 등장한 거죠. 2015년 가맥축제가 가맥문화를 통해서 축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맥주 회사에서 관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그때 제안했죠. 가맥집에서 가맥축제를 만들자고. 2015년 8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광장에서 딱 5천 명만을 목표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무려 1만 5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사진처럼 매년 1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민도 관광객도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만남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 거죠. 그때 협력이 경쟁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 노래 아시죠? 네, 맞습니다. 리자로 끝나는 말이라는 동요입니다. 여기에서 리자를 치자로 바꿔 관치, 자치, 협치로 바꾸면 어떨까요? 과거 지방을 정부가 관리하던 시절을 관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선출하니까 자치죠. 그럼 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관이 결합된 협치입니다. 관치, 자치, 협치를 저희 본업인 관광 마케팅과 연결하면 길치, 유치, 가치가 됩니다. 관치 시대에는 관광을 몰라 길치가 되었고 자치 시대에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미래는 협치죠. 공동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관광은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 맺기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포틀러는 전혀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 관계를 맺기 위해 지역을 옮겨봤습니다. 바로 경남 남해군입니다. 2021년부터 저는 남해대교 남해각이 있는 남해에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모두 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씨앗이 꽃이 되어 필 때까지 로컬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는 로컬 브랜딩 회사가 있나요?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DMO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케팅하는 로컬 브랜딩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협치를 통해 지역관광 네트워크, 지역관광 플랫폼 DMO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다면 남해에는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닮은 바다와 독일식 건물,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강부와 간호사,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짜 독일마을입니다. 20년 시간이 오롯이 담긴 마을이죠. 이곳 독일 마을에는 3일 동안 6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남해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3일 동안 찾습니다. 바로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쓰레기가 없는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독일 마을에서 DMO와 행정, 지역민이 연계되어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오면 모두가 즐겁다고 합니다. 참여자가 좋으면 함께 즐겁습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장거리 마라톤 대회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주자가 정한 시간에 뛸 수 있도록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 주는 러너입니다. DMO와 재단은 지역과 지역, 지역과 관광,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습니다. 바로 지역의 가치를 위해 함께 뛰기 때문이죠. 지역에서 관광은 플랫폼입니다. 남해에서 만드는 DMO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조급함보다는 느슨한 연대를 추구합니다. 지역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도 우선합니다. 지역이 행복해야 관광도 행복하거든요. 상생과 소통이 필요한 이유죠. 서로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기관과 단체, 공정여행객들, 지역민도 좋아하는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 탄탄 남해 사업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공장 없는 청정 남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81개 업체, 2천여 명의 여행객들이 남해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해로 온이라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주택 마당을 빌려주는 남해 외가지 프로그램은 DMO 여행자 플랫폼 남해각과 지역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재미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덩달아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실험은 지역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은 지역과 지역을 이어줍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죠. 여러분은 여행할 때 행정 권역을 따라 여행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행은 목적에 따라 내 차로 가든 기차로 가든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 하동, 사천을 연결한 여행 상품도 필요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상생 트래블마트도 필요한 거죠. 남해, 완주, 울진, 익산 등 지역 방문에 네 개 지역을 묶어보기도 하고요. 남해, 밀양, 고창, 익산 등 영원함을 함께 연결하기도 합니다. 지역을 넘어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함께 했더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5건도 받았습니다. 협치의 긍정적 사례죠. 협치의 가치를 인정받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쭉 지역과 지역을 관광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역 브랜딩이 성공하려면 지역을 넘어 블렌딩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관계 인구를 늘려야 하는 지역은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진정한 지역성, 로컬리티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쟁보다 협력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가치입니다. DMO가 협치의 중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손에 손잡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경쟁을 접고 협력으로 만든 기적, 조영호 본부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조영남이 부른 화개장터, 딕펑스가 부른 울릉도 트위스트,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시험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HD 현대건설 기계 기장 전성국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실력과 그 능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전성국 씨가 고민한 끝에 얻은 답은 기술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시절부터 나이 50을 넘긴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술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성국 씨는 시험을 잘 보는 노하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세상 모든 수험생들에게 귀솔깃한

0: 반가운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HD 현대건설기계 근무하는 전성국입니다. 저는 건설기계 정비 업무에 28년 동안 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답은 기술 자격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면 우린 대부분 지겨운 시험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자격증만이 내 역량과 성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저는 심사원 때부터 나이 50 넘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기술 자격 시험에 도전하고 살았습니다. 일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것은 거의 30년 넘게 해온 셈이죠. 덕분에 현재 저는 기능장 자격증 2개와 10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아주 든든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하도 많이 보니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 바쁘게 일하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 잘 보는 핵심 노하우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됩니다. 필기는 문제은행으로 출제되고 실기는 필답이나 작업형으로 출제되는데요.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이면 적은 것 같지만 높은 점수입니다. 합격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기 시험은 모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 제 방법을 믿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시험 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험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무작정 시험 공부부터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시험 일정에 따라 일과 공부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시험을 보면 보통 여러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과목별 공부와 완료 계획을 반드시 짜야 합니다. 계획은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 동그란 원 하루 일과를 공부, 책 읽기 뭐 15시간, 뭐 잠은 뭐 6시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업무 내용을 포함한 주간 공부 계획 또 월간 공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출장이 잡힌다든지 없던 회식이 생기곤 하죠. 저는 계획은 나 자신과 약속이고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요. 계획에 많이 뒤처지면 그때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지켜지는 재미를 느껴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최대 10개년치를 풀어보면 충분합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문제와 답을 적어서 A4용지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부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내용이 무엇,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가장 큰 비법입니다. 꼭 합격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난 30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1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저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잘 보는 첫 번째 비법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해마다 제 인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20대 때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제 안에 생긴 공부에 대한 열정을 확장시키기 위해 30대 초반이란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노력으로 두 개의 기능장을 땄습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연간 월간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삶에서 기출문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영역이나 사는 영역에서 먼저 경험하고 훌륭하게 살아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기출문제 공부가 내 공부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멘토는 제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분입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멘토 같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웃으며 대화하니까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길 바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조언도 당연히 해주시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진로 지도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간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많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특히 장난감 도면을 보고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탁월한 손재주 덕분에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연히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남보다 월등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돌파구로 자격증 공부를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나의 꿈을 이루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도전 끝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원하던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당시 면접관 한 분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면접을 마치고 밖에서 우연히 면접관을 보게 되어 인사를 했죠. 면접관이 제게 오시더니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당신뿐이라고,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역시 남보다 내 능력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자격증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경력이

쌓이면 기능장 자격증을 꼭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때 저는 알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도 생겼고요. 30여 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간절함의 결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는 울산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되었고요. 2022년에는 대한민국 우수숙련 기술자로 선정되면서 기술자로서 인생의 큰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저도 청소년들에게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 후배들에게 꼭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현, 안, 생, 바, 변, 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기억하기 쉽게 앞글자만 딴 것인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던 대로 생각하면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발전은 멀어집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지려면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빨리 움직이는 것은 힘듭니다. 자동차와 기차도 처음부터 속도를 낼수 없습니다. 일단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속도를 낼수 있듯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추진력이 간절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을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대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간절함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진지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9월 9일이 숙련 기술인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우수 숙련 기술인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숙련 기술인의 날 제정으로 우리 숙련 기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손에 손잡는 인간관계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경쟁을 접고 협력으로 만든 기적, 조용호 본부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시험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전성국 기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쉐릴 리니 부른 Got to be Real, 플라시도 도밍고와 머린 맥거번의 듀엣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모라가 부른 타잔 보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모노가 부른 Life in Mono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 종목에 출전한 송세라가 대한민국 선수단의 6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송세라는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티카나 키이라를 15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대 5종 여자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태크볼 남자 단식, 남자 농구, 수영 경영

0: 남자 자유형 50m에 이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섯 번째 금메달입니다.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은 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상어가 수로에 머무를 경우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어가 닷새째 수로에 머물면서 하루 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 발전소를 국회에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23억 달러를 투자해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력을 장기로 구매할 계약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검토로 미뤄진 가운데 1호 사업의 최종 계약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와 이란 항구 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 같은 제안을 지난 16일 중재국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합의가 중재국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지킨 결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인사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한 화백 그림 수술을 유죄로 봤지만 사업가 서성빈 씨의 명품 시계 등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전력강화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놓고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안건을 꾸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고 홍 전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3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September morning,
2: we danced until the night became a brand new day.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에서 은혜가 묻어나는 이 부부의 가슴 따뜻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 이제 이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2: 그럼요.
1: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후원이나 이런 게 약속되어지지도 않고 어디 또 밥을 칠 장소가 준비도 안 되었지만 나만 보고 이 길을 와라라는 그런 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그냥 물이 이렇게 차있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는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 순종해야 되겠다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 사역은 뭐 한인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뭐 자카르타에서 누가 그 사역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사역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좁은 길로 가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쫓아오너라 이런 걸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순정을 했지요.
3: 네.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뭐 한 일주일 하고 끝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쭉 하라는 건데 그럼 그 식비 감당을 어떻게 최소 100인분이 최소 100인분
4: 예, 그거 어떻게
5: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너무 갇히는 일이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하게 됐고요. 그 밥을 이제 그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실 밥을 지을 처소가 준비되어야 되죠.
3: 그렇죠.
5: 예. 근데 참, 어디서 밥을 지어야 되지 하는 그 찾음에 애씀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를 알고 있는 한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2: 네.
5: 그 목사님이 보통은 부흥사기 때문에 타지방에 주중에 가는데 그 주간에는 마침 교회에 계셨고 저와도 미리 약속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2: 네.
5: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떤 일 왔냐고 그러고 또 뭐 요새 도와줄 일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런 장소를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한 8개월 후면은 완료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급식 사역을 해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좀 기대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이제 급식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8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개월이 되면은 저희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 다 건축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리저리 참 찾아다니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우리 빈민촌 기차 역사 주변에도 찾아다니고 뭐 했는데 참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 기차 역사 근처에 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외곽이지만은 값도 오렌트비도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 가지고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장사도 잘 안 하고 장사 잘 하는 중국 사람들도 거기 와서는 장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1: 네, 위험하니까.
5: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자리를 얻지 못하게 놓으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고백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오히려 가격도 더 싼 곳에 한 장소를 이렇게

0: 찾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문제는 그 렌트비가 돈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네.
0: 참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 연락이 와서 저희가 2년간 렌트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예. 답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그 공사를 완료했을 때 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저도 지금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거기가 기아 해결 대책 본부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아 대책이지요? 라고 전화했으면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했을 텐데 기아 해결 대책 본부지요? 아 제가 예라고는 못하고 그냥 복명목창을 한 거예요. 예 기아 해결 대책 본부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쓰여가는 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육적인 기아 해결하고 영적인 기아 해결하고 하는 센터로 이 처소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전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 그런 일을 하면 쌀이 필요할 텐데 쌀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오. 아 이거 당연하죠. 너무 필요하죠. 그 제가 아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남편 생일을 맞이하는데 매년마다 남편 생일에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부부가 얘기하기를 올해부터는 이 생일 잔치 때 그냥 그런 잔치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해부터 그때가 되면 쌀을 계속 다섯 포대씩 이렇게 보내오는데 제가 좀 만나려고 그래도 아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쌀만 받았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야,
1: 정말 의미 있는
0: 참 귀한 분이죠.
1: 그럼요. 사실 우리가 못 먹을 때 생일상 1년에 한 번 정도 뭐 고기 반찬이나 뭐 이렇게 먹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주말마다 뭐 외식을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흔해진 일이라서 사실 저희가 막상 생일 때가 되면 뭐 보통 때 하던 거 뭐 또 하는 것 같기만 하고 거기다 케이크만 하나 갖다 놓는 거지 사실 뭐 크게 뭐가 없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일 때마다 남편에게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쌀을 보낸다는 이거 정말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0: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장소를 얻는 것, 또 이렇게 쌀을 지원받는 것, 또 음식 만들 비용을 후원받는 것 등등을 하면서 야, 그 조지 물레 5만 번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읽어봤는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이 일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둘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1: 아니, 누가 이제 쌀을 보내줘서 뭐, 물질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일단 육체적으로 일단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2: 실상은 힘들죠. 더더욱 이제 초창기에는. 센터를 이렇게 이제 현지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라고 아직 뭐 후원을 받거나 모금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일단 밥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주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일단 가건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 밖에 온도가 너무 더운데 제가 그 안에서 5m를 주신 그 주방 안에서 밥을 하다 보면 너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탈수현상 올까 봐 제가 생소금을 먹어가면서 일을 했고요. 또 주방이 좁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려면 이제 비닐 도시락에다 밥을 싸다 보니까 뜨거운 상태로는 밥을 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습기가 차가 금방 상하거든요. 그럼 그 밥을 또 도시락 싸기 전에 또 식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안에서 더운 데서 안 되니까 오히려 밖에 32도, 34도 되는 데가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밥 한 거를 가지고 나와서 식힐 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밥이 이제 떡밥이 안 되게 지어가면서 식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제 손에 지금은 이제 제 손을 보시고 제가 이게 40대에 생긴 검버섯이에요. 손등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거 보시고 그때는 치매

0: 제가 앉으셨을 예. 때 좀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느 장로님이 또 보시고는 저랑 두모를 빼주셨는데도 이게 네네. 완벽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물리하다가 뜨거운 햇볕 보고 하니까 검버섯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이사역 하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식사를 준비할 때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거 준비하면서는 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 육체는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또 내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오겠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도 했고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한인목회를 14년 동안 한 게 네. 실은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고 왔을 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한인교회 14년간 섬긴 것이 결국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다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저는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한인 목회를 시키셨을까? 실은 목회가 쉽진 않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에 계신 사모님들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되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 대단하죠.
0: 저도 14년을 경험해 봐서 잘 아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하신 거는 바로 이 무료급식 사역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인교회 14년간의 목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 9절인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정말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저희 부부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예. 예.
2: 그 계획이 지금 제보에 의하면 네. 일주일에 3번 700인분 하신다는 네. 맞습니까?
0: 네, 네, 3번.
2: 와,
0: 3번.
1: 일주일에 네. 3번?
2: 3번
0: 700인분씩.
1: 700인분씩 3번?
0: 네, 예. 네.
3: 그 2100인분이네.
0: 네. 네.
3: 아니 그 얼마 양으로 따져도 얼마나 양인데.
0: 네. 네, 감사한 거는 참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시장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갑자기 불현듯 하다가 이거 밥을 주다가 밥을 안 가져가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못 먹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하는 거고 만약에 재정을 안 주시는 날은 우리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염려 또 두려움 걱정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믿음으로 쫓아오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싹 사그러지면서 제 마음 안에 평안함도 오고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돼가는데 더 개수도 많아지고 횟수도 더 많아지고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곧 필요할 때 그만큼 딱 채워줘요. 더도 덜도 말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이들이 인사할 때 악수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다 제 손을 갖다 이렇게 대거든요. 그 의미는 존경의 의미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귀한 엄마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쉴 수는 없잖아요.
4: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 어린 시절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때였지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또 사랑해 주었고 또 지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도와주었던 그런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의 연유로 저도 예수를 알게 됐고 급기야는 또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랑해주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도

0: 저처럼 장차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냥 쉰다 멈춘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죠.
1: 저희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할 때 한 친구가 그 세족시 갈 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이제 이름이 대위예요. 그 친구를 보고서는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도 널 사랑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애가 적극적인 아이로 변하면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얼마 있다 이제 학교에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야반도주 한식으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애를 데리고.
2: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이 이제 당신이나 사모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헌신을 하는 동안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3: 네. 그래도 마침 사춘기라거나 네. 또 가끔씩 삐뚤게 나가기도 하는데 네.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네. 참 바르게 그 길을 예, 예. 둘이 가줘서 네. 참 감사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2: 급식 가시면 아이들
3: 네, 같이 어떻게 같이 예, 동참했고
1: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무료급식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신은 애들한테 인스턴트 식품 잘 안 사 먹이고 네. 밖에서 외식 안 하고 네. 나름대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항상 아이들을 먹였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제 밥 무료급식 사역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면서 센터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밥을 못 해주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지친 몸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밥을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라면도 잘 안 먹었는데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햄버거를 먹거나 그랬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저희 큰애가 몸이 갑자기 자꾸 간지럽대요. 그 인스턴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토피 비슷하게 막 긁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고 또 어지럼증도 체중 빠지네.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10kg가 빠진 거예요.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좀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그렇죠. 조금 부모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애를 좀 쉬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너희들도 잘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네.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엄마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2: 그렇죠.
1: 예, 몰아붙인 거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착하니까 반항도 하지 않고 지들이 그 일, 계속 집에서 저 밥도 이제 먹어가면서 엄마 아빠 늦게 올 때까지 자기 일들 하면서 했지만 엄마 아빠를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한편에는 좀 서운함도 있고 네. 또 한편에는 그렇다고 하나님께는 대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만 약간의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2: 그럼요,
1: 같아요.
2: 그럼요. 네. 약간이 아니고요.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겠죠. 네. 어머니 아버지.
1: 근데 제가 일중심이니까 이 부분을 네.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2: 네. 네. 뭐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했을 텐데. 네. 좀 미안하다 좀 말씀하셨어요? 다 큰 다음에?
3: 저는 뭐 가끔 그랬는데 제 아내는 그런 말을 못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1: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무료급식 갈 때 같이 돕고 밥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부모로서 좀 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애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픈 아이 몸을 잡고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하나님 제가 이

0: 사역을 저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더하신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좀 약간 울부짖고 약간 네네. 반항에 네네네. 막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네.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큰아이가 금방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약간 이제 그 울부짖음이 이제 약간은 좀 썩내는 게 조금 가라앉았을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이야. 너 사역 대상,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키워야 될 부분이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건 여기까지 하라고 한 건데 너는 네가 너무 좋아서 글이 너무 좋고 보람돼서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가정도 내가 섬겨야 될 장소고 대상이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요거를 좀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고 좀 균형을 맞춰서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사모님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가요?
0: 네, 좀 심하죠.
1: 그런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네.
1: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본인이 성에 앉혀서 다시 하고 네, 네. 완벽할 때까지 하다 보면 네, 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지쳐서 이제 쓰러지고 네. 본인이 정작 아프고
0: 네.
1: 그 완벽주의 맞아요. 성향 때문에
0: 네.
2: 근데 저희 새롭게 하셨는데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3: 정말 완벽하시네요.
2: 안 된 게 있으면
3: 정말 완벽하세요.
2: 빠진 게 있으면 네, 저희가
0: 진짜 놀라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두 아들인가요?
4: 네. 네.
1: 이제 어떻게 잘 몇 살 정도 네, 어떻게 잘 자랐어요?
4: 네, 큰 아이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 선선발 과정으로 조종사 과정 그래서 지금 네. 네, 그 훈련 받고 있고
1: 둘째는요?
4: 둘째는 이제 한국 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감당하고 네. 지금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0: CBS
1: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2017년 글로벌 이코노믹 신문에서 소득 양극화 심한 한국에 맞는 이상적 분배원리 뭘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은 사회 분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배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구분짓는 법칙 중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칼럼은 A가 80개, B가 20개, 총 100개를 투자하여 이익이 10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세 가지 분배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형평성의 원리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투자한 비율대로 A가 8개, B가 2개를 가져갑니다. 균등성의 원리는 투자한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이 1에서 이익이 난 것이니 이익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A와 B 모두 5개씩 가져갑니다. 필요성의 원리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대부분 돈을 적게 투자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형평성이 주

0: 추가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필요성이 추가되는 사회가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면 형평성으로, 서로 친한 사람이라면 균등성으로 나눕니다. 필요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이 필요성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 필요성에 따른 분배가 인간 조직에서 실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두 조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으로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에 따라 헌금한 것을 필요에 따라 어려운 곳에 선교합니다. 또한 신앙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 영적 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받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아빠가 일을 하든 엄마가 일을 하든 함께 일을 하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돈은 누가 씁니까? 주로 일하지 않는 자녀들이 씁니다.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필요성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이적인데 이 장소가 혼인잔치 집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본질상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시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추석 명절에는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이 모처럼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뜻깊은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다 차려지고 모두 수저를 들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고개 숙이고 식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젓가락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눈을 뜨면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사도이지만 그러나 그의 집안, 그 혈족이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동족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그가 기쁘게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 비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비의 비밀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자 성도들이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당신의 전도인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바로 섬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유대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마침내 주를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거든 하물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첫 번째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치고 나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있더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지 아니하시냐. 유대교 골수분자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필경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길 때 일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대하여 비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자신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의 단을 헐었으며 그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초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전히 완고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같은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늘 하물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영원히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주를 찾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멀리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의 지혜와 판단과 그의 지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무에 접을 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접붙임이란 나무의 한 가지를 다른 나무에 붙여서 하나의 식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좋은 감람나무가 있고 저기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낸 자리에 붙여놓고 진액이 통하게 합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그 가지로 흘러들어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거룩한 뿌리의 전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목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세 가지 사실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과연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참 생명, 참 존재란 나 스스로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행이나 극기나 참선이나 선을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뿌리에 접목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자 춘추에 등장하는 이 고사성어는 귤이 회수 남쪽에선 귤이지만 회수를 건너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들기 쉽고 좋은 것도 나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귤이 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행합니다. 탱자에서 귤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주도 감귤 농가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그 달콤한 그 귤나무의 밑동을 파보면 그 뿌리는 귤나무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탱자나무입니다. 가시가 이 손가락 길이만큼 억세게 돋고 열매는 쓰고 떨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는 탱자입니다. 자, 탱자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제 힘으로 귤 하나를 맺지 못합니다. 본성이 탱자입니다. 그 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쓴 열매와 가시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접목을 합니다. 탱자나무에 몸을 베어서 상처를 내고 그 벤 자리에 좋은 밀감나무에 어린 순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 한 방울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로 꽁꽁 묶습니다. 상처와 상처가 맞닿은 그 자리에 물길이 생깁니다. 수액이 통합니다. 그리고 탱자나무에서 아름다운 황금빛 귤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 탱자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시와 상처뿐입니다. 결심도 해보고 수양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가시와 상처뿐, 시기와 질투뿐, 쓴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신 하나님께서 접목을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의 농부와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이 땅의 농부는 좋은 가지를 나쁜 나무에 붙입니다. 야생나무의 우량종의 열매를 얻으려 좋은 가지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탱자의 밀감나무의 순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거꾸로 좋은 나무를 꺾고 그 자리에 쓸모없는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고 계산이 맞지 않고 농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나무를 부러 꺾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는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신 그리스도의 그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맞대시고 십자가의 붉은 피로써 꽁꽁 묶으셨습니다. 접붙임은 상처와 상처가 만나는 자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하여 상처뿐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성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참 감람나무에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을 붙일 때 아주 튼튼하게 묶어서 한순간도 어긋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그 가지는 시들고 병들어 접목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접붙임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생깁니다. 이 낙엽의 현상은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직 때문에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낙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면 네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죄가 끼어들어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를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틈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마귀가 이처럼 창수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마귀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네게 주시지 아니하여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원하는 바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20년, 30년을 믿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꼭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항상 주님께 매달리고 주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 받은 가지에게 바울은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 우리는 언제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원줄기에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액, 성령의 진액이 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엔 온갖 비참과 재난이 담겨 있습니다. 꺾여서 땅에 쓰러져 있는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잎이 여전히 푸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또한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호자가 없으며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위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살아계신 구주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가져다주는 그 위대한 혜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수치와 영원한 멸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구하였다면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우리 마음속에 결정했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는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능히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라 할지라

0: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과거에는 그와 같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혼자 고개 숙여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반복되는 일상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하루가 계속되면 우리의 뇌가 여러 날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는 있겠죠. 늘 걷던 길도 바꿔보고 안 하던 무언가도 배워보고 내일은 말이죠. 늘 비슷한 내 삶에 작은 새로움 하나를 살짝

류은과 마르지 않는 샘 함께한 나로부터 시작들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도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6월 15일에 시작한 CCN 캠프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일이 지나온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벌써 100일이야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CN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 눈 뜨고 숨 쉬고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은 많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을 오늘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들어본 두 곡의 찬양이었어요. 조금 전 전해드린 곡은 정혜원 일상의 기적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이빅 밴드 한이가 함께한 일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삶의 나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곡 항상 다 전해드리지 못해도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틈틈이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CCN 캠프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2144님께서 거제에서 저는 거제 노가리 총각입니다 하시며 마산 한남제일교회에 가서 네팔 러메스 목사님 만나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시 거제로 가는 길에 방송 들으며 사연 남겨봅니다. 네팔에 비 때문에 교회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방송 듣는 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신청곡은 신윤원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은미 찬양 앨범에서 신윤원 피처링 고난 준비했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시작하는 찬양이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이가 요나단의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해피봄님께서 기도 제목과 함께 샬롬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과 2009년에 다시 녹음한 버전인 달가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샬롬은 김도현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브님께서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 가을 풀벌레 소리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더욱 궁금한 시간을 CGN 캠프의 찬양으로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며 축복이네요. 김조한, 류세라, 유지광, 박지현, 범키, 에일리, 이미셸, 시편 12편 해달라고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또 재롱이님께서 김상진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신청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어요. 신청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준비하고 있어요. Love you님,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초조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짐니의 음성으로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짐니가 부른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였고요.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찬양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시편 12편 해달라고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스캇 브래너 레위 지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All that I can say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자신이 이끄는 첫 열매들 교회의 교리를 직접 설명하고 나서면서 교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최근 첫 열매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리교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독자적인 새로운 교리를 갖춰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3년 전 정기총회에 올라온 박진영 씨 이단성 조사 청원안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신학적 검증 절차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9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교계 이단 전문가들은 박진영 씨가 직접 교리와 전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교단들의 조사 연구 활동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해외 선교비와 관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계에서 선교 위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를 선교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개정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개정이 해외 선교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 송금이 아닌 사전 예산 수립과 현지 집행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갖춘다면 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자제하고 선교단체 계좌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선교비 집행과 사후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동반자 선교원 대표 김찬곤 목사는 이번 사안을 세금과 송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의 재정 구조와 사역 방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청년

0: 조용기를 계기로 조용기 목사의 신앙유산을 돌아보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가 21일 주최한 청년 조용기 영화 포럼의 발제자 한국기독교성령연구원 원장 안준배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오순절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안준배 목사는 이어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라는 큰 집을 짓는 건축가라며 후배들이 한국교회를 보수하고 증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포 순복음교회 김사만 목사는 조 목사의 설교는 보수적이었으나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법인 서울 백석학원이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를 명예이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백석예술대 윤미란 총장과 이사장 양병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백석학원은 이명주 명예이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백석에 대해 예술 교육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주 명예이사는 백석예대가 빛을 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오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는 손길 중에 특히 맞이들이 참 그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유진의 큰딸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이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여러분과 또 동행하기 위해서 추석 특집 마련하니까요. 가족과 관련된 찬양곡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석 명절, 설 명절에는 제가 국악 찬양들을 좀 선곡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부방 시간에 새로운 국악 찬양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 가족 특집으로 함께 할게요. 김정임님께서 김종찬 목사님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다르크님의 계절이라는 이행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절, 절대로 잊지 말아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소중함을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을에 더 계절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598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행복, 캠프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혁진의 찬양 오늘 하루의 수고와 라는 곡으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지영 그리스도의 계절 들으셨고요. 그 전에 전해드린 곡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김종찬 목사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임신옥 님께서 추석이 다가오니 천국 가신 부모님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함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역시 명절이 다가오면 그렇게 그리워지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바라기 님께서는 너에게 신청할게요. 쉬다가 일일 아르바이트 다녀왔는데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며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전해드릴 거고요. 7694님께서는 그 사랑 얼마나를 써주셨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가 쓰여져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저에게 참 감동을 주신 곡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김형미가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은의 너에게에 이어서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들으셨고요. 수프로님께서 Love Like This를 청해 오셨어요. 커피 카펠의 피처링 찬양인데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랑. 오직 자비와 은혜로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라고 너무 멋지게 해설을 써주셨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Love Like This.

커비 카펠의 Love Like This, House Fires의 앨범에서 전해드린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예수행진의 신사도행전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5681님도 저희 집 고3 수험생 유하가 수시 모집에 응시했는데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의 영광을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을 오늘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면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1: the ideal.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가운데 한가위를 대표하는 건 강강술래 아닐까요? 달 밝은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 뭐 이제는 미디어나 특별한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달이 밝은 밤 이것부터가 특별하고요. 빽빽한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같은 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돌 수 있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번 추석은 강강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둥그렇고 넉넉하게 함께하는 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붉은 반달이 유난히 컸던 어젯밤 추석 때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술래하라고 그리 커 가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폴라리스님. 함께함이 기대가 되고 함께함이 행복한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였고요. 에스프레소님은 동그란 호박전, 동태전 만들면서 함께합니다. 동그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뭔가 동그란 거와 관련된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아짐님께서 지금 손주 어린이집 추석 명절 할머니 초대받아 가고 있습니다. 설레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강산 어린이가 부릅니다. 동그라미.

이강산 동그라미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이 작은 나의 비까지 함께했습니다. 향기나는 주의 자녀님께서 암 수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꽃집에 출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루 시작합니다. 소풍 같은 세상에서 더 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즐길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도 오늘 출근을 하는데 몸이 좀 무겁고 힘든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녹음도 있었고요. 일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명절이면 방송국은 일이 더 많아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늦게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저기 걸어오는데 CBS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로 갈 수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우리 친정엄마는 목포역 앞에서 강강술래 도르시다가 구두축이 다 떨어졌다는 젊은 시절 얘기를 명절이면 해주셨는데 그립습니다. 공사구 1번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영호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합니다. 좋은 영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1913번 쓰시는데요. 1913 동그라미 작사 작곡을 이강사님이 하셨어요. 부른 아동이 이강사님 맞을까요? 네, 노래 부르는 이에 이강산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동명이인인가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강산 작사 작곡 이렇게 써 있고 아동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1913번님이 얘기해 주셔서 정정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강산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이는 어린이 이렇게 정정합니다. 소희라님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로 보내세요. 아멘.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준비했고요. 500 앨범에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두 곡 이어집니다.

보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3남매 아빠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는데 들판에 군데군데 추수한 곳이 보이더라고요. 황금빛 들녘을 보면서 퇴근할 때 와 소리가 입가에 퍼졌었는데 이젠 추수를 해서 겨울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숨을 쉬는데 풀냄새가 코끝을 살랑살랑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때 풀냄새 맡으면서 등교하던 생각이 나서 눈가가 살포시 젖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예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요즘 그냥 뭔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뭔가 울컥하는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또 보내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야들야들해졌더라고요. 삼남매 아빠님께 띄워드리는 곡 홀리원이 부릅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춘수님의 신청곡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최민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치유가 되지는 찬양곡들 감사해요 하신 긍휼하심님.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박진희가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1부 끝곡 Beautiful Worship 앨범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0: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진아는 직접 건반을 치면서 그 생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두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또 부르던 곡이라 지금은 좀 컸을 것 같아요. 조금. 진아가 부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서미아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허락하신 하루 중에 산길 걸으면서 당양로와 함께 여유의 시간 누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고 위로로 다가오는 이 시간 참 행복해요.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맞습니다. 제목. 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어제 찹쌀가루가 있어서 송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깨랑 설탕 넣어서 빚었거든요. 예쁜 모양으로 손녀 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쪄서 옮기려고 하는데 붙은 거예요. 이게 모양이 으악! 튀기 전 모양을 보여주는 걸로 예, 마무리하셨다고. 근데 깨와 설탕이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손녀와 같이 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모양도 예쁘게 만드는 걸로. 최여사님,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명절 음식이 그리워지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 시절에는 입도 되지 않았던 음식들이 어느 날 어머 내가 이런 걸 먹고 있네 하고 이제는 사람이 되려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배추전. 옛날엔 슴슴해서 무슨 맛이지 했는데 요즘엔 배추전처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과일 중에 감도 그래요. 감. 감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감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그런지.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레빈님과 함께 이스라 내 손 잡아주시니 들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백가슬기, 박유한, 오혜진, 류연서, 류연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플루트님, 진아님 몇 년 전에 셋째 아기 낳으셨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그렇구나. 저 진아 찬양 구독자거든요. 처음에 진아 찬양 영상 접했을 때 찬양하는 엄마 옆에서 아기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지요. 예, 저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근데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봤는데 벌써 셋째가 태어났군요. 예랑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이 찹쌀가루 말고 맵쌀가루를 쓰셔야 된대요. 우리 당양로 청취자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 감사님도 박종수님도 아이고 그거 맵쌀 많이 치대서 해야 돼요.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 아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싶게 좋아지는 음식. 진이920님은 콩밥이요. 어렸을 때 콩밥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해서 심심한 쌀밥은 못 먹어요. 예니 김미라님은 저는 쑥갓과 미나리요. 이렇게 향긋한 걸 그때는 왜 싫어했을까. 채원 할미님도 오셨어요.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며 모두에게 육신이나 영이나 회복하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루리가 부릅니다.

이루리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함께 했습니다. 채원 할미님과 같이 들었고요. 희민 희숙마음님 어머님은 지금 좀 어떠신지요? 사실 형제가 많아도 돌보는 자녀와 무관심한 자녀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 나만 하게 되지? 이런 게 반복되면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며 주변을 보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꼭 복을 주시더라고요. 꼭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복을 바라고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민 희승 마음님 마음에 무엇보다 그 마음에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걸 바라보며 갑자기 또 안 하실 순 없잖아요. 워낙 그 마음이 그런 선한 바치니까 하시되 조금은 내 마음에 진실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깃들 수 있도록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의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1381번님 신청하신 곡 모처럼 가슴 한번 웅장해 보려고요. 웅장해져 보려고. 아, 이 곡을 들으시면 좀 그런 느낌이 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민경대 고백이었습니다. 킨디님 다른 방송 듣다가 이제부터 찬양 위주로 좀 들으려고 왔는데요. 처음 출첵해보고요. 모르는 찬송이 참 많아요. 잘 들어볼게요.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방송을 자주 듣고 찬양을 또 찾아서 듣다 보면은 이제 가사가 들리거든요.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예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캔디님 반갑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예쁜 손오쿠 동글동글 뚝딱 삐죽삐죽 노랑 하양 오손도손 수담수담 빚어가는 동글뱅이 송편 누런 가마솥에 푸르른 솔잎 깔고 가지런히 놓아서 부직갱이 땅 흘리면 하얀 김이 솔솔 올라 새바람 쐬어주며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시야, 도야, 여기저기

들려오는 함성, 독의 걸륜모, 묘기 부리며 한자리에 하나 돼서 마술쟁이 막대기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색동옷 곱게 입고 돌아돌아 부르는 강강수월래, 오랜 동안에 마음 먼저 훌훌 털어버리고 어느새 깨끗해진 마음 휘영청 소곤대는 보름달 닮았지요. 아, 그냥 여기에 추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희망은광님 진짜 오랜만에 인사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잘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글 쓰시면서 당양로에 사연도 보내시고 회복이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명절과 생일 병원에서나마 예,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바라는 일 주 안에서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예, 자라길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곡을 김종찬의 목소리로 아드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병원에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빨리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회복의 과정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고금님께서 신청하신 곡 감사 찬송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김종찬 내주의 은혜 강가로 그전에 함께 하셨고요. 현유유진부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아들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볼 때면 새벽기도 시간에 긴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해주셨거든요. 특히 수능 볼 때와 2, 3주에 한 번씩 보는 본과 시험 기간에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 먹고 자랐음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 받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현규유진부 하신 거 보니까 현규님, 유진님 모두 이렇게 기도로 크셨네요. 기도 제목 올립니다. 마하나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과 기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회복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이디 8529님께서 동생네가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큰아이가 밤새 열나고 아파서 아침부터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아픈 아이도 또 다른 가족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도 빨리 회복이 되고 진짜 처음에 이 해외길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많이 보고 많이 누리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금 마음의 절망 중에 있거든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지경이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이카님께서 저희 집 앞이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벌써부터 송편의 전상이 펼쳐져 있어요. 벌써라니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바로입니다. 생선 가게 생선들도 싱싱하게 진열이 돼 있네요. 신나게 실로암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마이카님의 신청곡 실로암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듣고 또 생활을 삶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한 2시간이었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조창희 목사는 1947년생으로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감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1981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창희 목사는 한국아동문학회,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1991년에는 월간 아동문학에서 동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신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때마다 많은 보람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어 70편이 넘는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의 노래글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

이찬송 씨 역시 어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해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0: 라디오입니다.
1: HLKY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3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앞둔 아침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함께 식탁을 마주할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얼굴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앙으로 키워준 고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교인은 적고 힘은 약할지라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마을이 위로받게 하시고 외로운 이웃이 다시 교회의 문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고향교회가 건물로 남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의 아픔을 품고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명절이 오면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추석에는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며 오래 미뤄두었던 사랑을 오늘은 나누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고향마다 따뜻한 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모두가 감사와 사랑을 품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0: 9월 23일 수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혜선의 찬양, 내 주여 뜻대로. 이승정이 부릅니다. 찬송가 138장, 놀라운 사랑.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04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드리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경 낭독 시편 10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브라운 월십이 부르는 인류는 하나 되게, 나무엔이 부르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 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그럼에도 까치발 들고 기다리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올라갈 곳도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을 마주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쩌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바싹 메마르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확신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뭉클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까치발이 무엇입니까? 까치발 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절박한 사람의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의 기다림이라면 성도의 기다림은 100% 보장된 확신의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고 신뢰하는 확률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확신 인생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기다림, 까치발 기다림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마당에서 아버지가 신방 갔다 언제 오시나 담벼락에부터 까치발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없이 기다렸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오시니까요.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 사가지고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신방 중 맛있는 것이라도 드신 날이라면 혼자 드신 것이 미안해서신지 누런봉지에 통닭 한 마리 양념통닭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우리 아버지 신방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니 제가 어찌 까치발 들고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꽉 막힌 절망의 담장 너머로 혹시 반가운 구원의 빛이 오지 않을까? 발꿈치를 바짝 들고 목을 길게 빼어보는 간절한 몸짓. 현실은 비록 잿빛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며 발돋움하는 그 까치발이야말로 고난 속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거룩한 자세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림에 까치발 내리지 않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당장 내일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대표적 기다림의 인생은 예레미야입니다.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림을 택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 몇 가지 기록을 가진 자인데 가장 오래 사역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흥망생세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역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자, 가장 긴 서신서를 쓴 선지자,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 기이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썩은 허리띠 착용, 흰놈 골짜기에서 옹기 깨트리기, 목에 멍에 차고 다니기, 한마디로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속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였지만 흔들림 없이 약속을 믿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욥입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병까지 얻은 처절한 밑바닥에서도 욥은 구원의 날, 고난에서 풀려날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
장정희.

0: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기다림에 지쳐 뒤꿈치를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의 까치발을 들어 올립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마침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조경자의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서울 모태탑 창단이 전하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곽신형의 음성으로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들으면서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자신이 이끄는 첫 열매들 교회의 교리를 직접 설명하고 나서면서 교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최근 첫 열매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리교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독자적인 새로운 교리를 갖춰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3년 전 정기총회에 올라온 박진영 씨 이단성 조사 청원안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신학적 검증 절차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9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교계 이단 전문가들은 박진영 씨가 직접 교리와 전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교단들의 조사 연구 활동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해외 선교비와 관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계에서 선교 위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를 선교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

0: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개정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개정이 해외 선교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 송금이 아닌 현지 집행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갖춘다면 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자제하고 선교단체 계좌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선교비 집행과 사후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청년 조용기를 계기로 조용기 목사의 신앙유산을 돌아보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가 21일 주최한 청년 조용기 영화 포럼의 발제자 한국기독교성령연구원 원장 안준배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오순절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순복음교회 김사만 목사는 조 목사의 설교는 보수적이었으나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법인 서울 백석학원이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를 명예이사로 위촉했습니다. 서울 백석학원은 이명주 명예이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백석예대의 예술 교육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8절은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출애굽 역사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이상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왜 이것이 모세의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느냐 하면 이제껏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유와 핑계거리를 말하면서 가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0: 있습니까?
1: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심지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걸렸다 나음을 입게 되고 강물이 피가 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가지 않겠다고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를 들이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변곡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바로 이 모든 핑계거리를 접어두고 마침내 가겠다고 결정함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모세에게 가고 싶지 않은 장소는 아니었을까요? 왜요? 혹시라도 바로의 가문이 자신을 아직까지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 간다고 말하지만 그 백성에게서 쫓겨나게 된 그가 다시 찾아간다 해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는 했을까? 또다시 거부당할까?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나이에 그곳으로 다시 간다 해서 누가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곳이 애굽이었을 텐데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이것은요, 모세의 삶이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나요? 가고 싶지 않은, 아니 가기가 두려운, 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는 그곳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야만 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제가 간간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엄마 아빠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더군요. 어쩌면 그들에게 가정은 애굽 아닐까요? 그럼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집, 그 가정, 그곳으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늦은 시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다 억지로 그곳을 들어간다네요.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아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직장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애굽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제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모세의 삶이나 출애굽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 변곡점은 바로 모세가 마침내 나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직장이, 내 가정이, 그 어떤 곳이 가기가 두렵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끔찍하다 생각이 들어도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이 사명의 장소인 줄 알고 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나로 가게 하십시오. 고백하는 변곡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기가 참으로 두려운데 만일 그곳으로 사명이라 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명의 장소가 비록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진짜 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 말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있나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떤 마음이세요? 먼저는요, 내 사위 될 친구가 내 딸 잘 건사해 줄까? 내 딸이 염려 없이 저 남자와 살 수 있을까?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일 부모님이 보기에 조금 염려가 된다면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 딸을 가졌다면 그럴 거예요. 이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상상해 보건대 모세가 애굽으로 간답니다. 장인인 그가 이렇게 말했을 법합니다. 자네 뭘 그곳에 가려 그래? 누가 있다고 가? 여기서 함께 40년 잘 살아왔으니 여기서 여생 보내게. 내 딸, 내 손주들 그냥 여기서 지나면 좋잖아. 그럴 법하지 않나요? 아니 좀 더 강력하게 말했다면,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당신 나이가 80이요 어딜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런 터전도 없는 곳에 왜 간다는 거야?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그래?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오늘 말씀은 사명의 장소로 가겠다고 딱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쫙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이드로가 듣자마자 그래, 평안히 가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 사명의 장소로 가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듯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내시듯이 하나님은 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드로가 다시 모세의 마음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왜 가? 그럼 그때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 데리고 내 아내 데리고 그곳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 하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었을 이유거리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가겠다고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쫙 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절에는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뭐라 그래요? 야, 걱정 마. 가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 벌써 너 목숨 노리던 바로 왕가의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당신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 걱정 말고 가. 이드로가 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뭘 경험하는 거냐면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비록 출애굽 정도의 역사는 아니어도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제목은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짜 가기가 두려운, 가고 싶지 않은, 가기가 끔찍한,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곳이 주님 보내신 곳이라면, 사명의 장소라면,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가고 싶지 않은 사명의 땅 애굽으로 가게 될 때 꼭 갖추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맞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던져준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다시 지팡이가 된 것뿐이지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기록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 가고 싶지 않은 두려운 그 애굽으로 갈 때요, 우리가 꼭 손에 잡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내 지팡이가 아니고, 내가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필요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의 역사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라야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내 지팡이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여러분의 그 어떤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요 이렇게 적어서도 아무도 의심치 않고 읽어갔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들 누가 뭐 그렇지 지팡이 잡고 갔나 보지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 거다. 찬송가, 이런 찬송 불러보셨죠? 루터의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라고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내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힘 있는 장수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야 된다. 내가 자식을 길러도, 내가 돈이 좀 많아도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지팡이 들고 나가기 때문에 늘 패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능력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몇 번

강조했잖아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일 것 같지만 모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지팡이 있나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 너 그 지팡이 갖고 가면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 22절은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럼 갑자기 지팡이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것 가지고 마음껏 기적도 행해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근데 바로가 안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라고 말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좀 부족해도 나한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내가 부족하다고 너 같은 거는 필요 없어야 저 집 아들이 훨씬 똑똑해, 너 저 집 아들에게 나 다 줄 테니까 너는 그 밑에 가서 일해, 그럴 아버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자,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남들과 구별시켜서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런 게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따로 구별해서 남들,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런 기업이 뭐냐면요, 유산이라고, 유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네들은 뭐라고요? 내 유산을 물려받을 백성이야. 그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유산 안 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돈 좀 많으신 분 저에게 유산 좀 주실래요? 줄래요, 안 줄래요? 아무리 황 목사 괜찮다 그래도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줄 거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내 유산 다 물려줄 거야, 다 물려줄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미워도요, 그래서 결국 내 사랑 아닌가요? 내 사랑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지팡이 쥐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야, 네가 수효가 많아서 나의 택한 아들이 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 자격이 많아서 내 아들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니까 뭐요? 내 아들이라 하는 거지. 네가 자격이 많아서, 수효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것이 많이 있어서 넌 내 아들 삼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분이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어야 너 애굽에서 사명 완수해. 신앙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상속자인 아들이 됐고요. 모든 것 물려받을 장자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의 지팡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팡이. 그 지팡이 잡고 가면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덧입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명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었어요. 둘째는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절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전한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계명은 둘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해석을 하면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것은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보는 일은 하지를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네가 최소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대표가 되고 계명이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이 임하였고 계명을 어겼을 때는 저주가 임하였다고 전한 책 내용이 구약 전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사계명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네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십계명 안 지키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너 내 말 우습게 알고 안 지켰지? 안 지키면 너 병 걸린다 그 말이에요. 너 몸에 병 걸려. 그 다음에 네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네가 뭘 하든 네가 열심히 일을 해도 네 것이 안 돼. 다 남의 것이 돼. 다 빠져나가서 없어. 응? 다 남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너희를 칠 거야.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경쟁 상대가 있느냐 너는 질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는 항상 마음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너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 밑에서 월급 받고 살아야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더 어려워질 거다. 갈수록 너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네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것이다. 더 어려움 속에

세계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당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책들이에요. 그게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안 한다. 구원도 못 받아요. 첫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실천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은 소용없다는 거죠.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렇죠. 계명을, 구약의 계명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예?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담겨 있는 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법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우와, 40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 안 먹는 것도 죽는데 그래도 물은 먹거든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물도 안 줬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100% 죽는 거예요. 왜 살았을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살려주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십계명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봐요. 십계명은 하나님 인간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너희는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 사랑,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계명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사랑한다는 걸 보이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지키면 내가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죄악된 일만 아니라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킨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도님들,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좋아서 정말 사랑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죠. 그죠? 마음은 사랑하는데 뜻도 힘도 다하지 않아요? 뜻은 뭔가 가르쳐 드렸죠.

행동이라고, 행동. 이 뜻이 생각 아니에요. 내가 국어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행동, 행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행동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담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자녀가 이 계명대로 살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또 영생 얻어 사람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네 자녀가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야,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것. 둘째, 건강한 것. 셋째, 공부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 공부 많이 잘하는 것. 둘째, 건강한 것. 셋째, 교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와요? 아, 그래, 자녀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다 돈 잘 벌지요? 잘 보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아유, 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유, 회개가 그렇게 되나요?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버려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부모 공경 안 해요. 결혼 딱 시켜놔봐요. 1년에 몇 번 얻고 결혼한 지 한 20년 되면은 1년에 한두 번이나 전화할까 올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 키워봐도 다 소용없다. 늦은 후회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잘 믿게 가르쳐놔봐요. 죽을 때까지 부모 공경하죠. 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의 자녀 중 많은 사람이 영벌받게 생겼습니다. 인생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십계명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냥 먼지가 탁 지나가고 탁 감아버리잖아요. 날카로운 곳이 그냥 탁 지나가도 탁 감고 얼마나 눈동자는 귀신처럼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정도로 네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땅에서도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언약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의 언약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 하느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시대가 지났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으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만 강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안 지켜요, 지금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십계명을 안 지키는 교회들은 마귀한테 다 미혹된 교회들입니다. 마귀한테 지금 다 속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십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십계명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전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여러분, 모르는 사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그분한테 오늘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 손 드시면. 그건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해도 이룰 수는 없어요. 옷, 그럼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 보면 내 옷 다 벗어줘야 되고 내 먹을 거 다 주고 나는 굶어야 되는데 그거 할 자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십계명은 쉬워요.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딱 돼 있어요.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 안 믿으면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 하면 되고, 하나님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안 하면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면 되는 거고, 부모 공경하라, 하면 되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하면 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근데 이웃사랑은요, 마음을 먹어도 힘들다니까요. 그럼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웃사랑하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아요. 나 모르는 남이 아니라 부부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남편들 자기 아내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안 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들 자기 남편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 안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웃, 왜 부부가 이웃이냐? 부부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이웃이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살면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야.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요. 몸은 둘인데 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이요. 그 다음에 이혼하면 또 남남이야. 또 이웃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인데 부부한테는 실천 안 하고 남한테 잘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봐. 연애할 때처럼 둘이 만나면 오늘 뭐 마실까? 아니 그냥 자판기 커피요. 왜? 스타벅스 가서 먹어야지. 아이, 우리 돈 절약해요. 이러잖아요, 부부 사이는. 그리고 자판기 커피 뽑아도 둘이 마시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자판기 커피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면 스타벅스가 아니라 호텔에 가서, 워커힐 가서 커피 한 잔 2만 5천 원 주고 제가 먹었어요. 와, 그거 먹는데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돈이. 세상에 무슨 커피 한 잔이 2만 5천 원이야. 바깥보다 더 비싸. 그거 먹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웃사랑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부터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부모, 자녀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교인,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순서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 중 이웃사랑하는 뜻은 무엇인가?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해요.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0: 외에 다른 계명, 부모 공경, 거짓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가진 계명은 그럼 뭐냐? 십계명이라고 써놨어요. 요한이 써놨어요. 요한이서 1장 5절 분여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 다음 레위기서 구약 성경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표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애청자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정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핍니다. 그러나 늦게 피었다고 실패한 꽃은 아닙니다. 단지 피는 계절이 다를 뿐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길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돌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이 있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0: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느라 당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1: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누군간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소와 다름 없는 하루를 보내겠죠.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저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네요.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르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인데요. 낮과 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오늘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또 조용히 연휴를 보내는 분들께도 비슷한 정도의 웃음과 평안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지금 여기님은 여행 가셨어요. 여행지에서 85세 고모님과 82세 언니 그리고 67세 아우의 곁입니다. 온천수에 발 담그고 고모님의 새벽 예배에 동참했어요. 야, 어디가 계신 걸까? 뜨끈한 온천에 지금 몸 담그고 계신 거예요. 이른 아침. 예, 지금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걸 텐데 스마트폰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여쁜 자연님은 찬송 들으면서 빨래 널고 갈비찜 좀 재워두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야, 이렇게 단어 하나만으로 확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갈비찜.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아유, 여러분 뭔가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내일부터 달력 위에 빨간 숫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내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금, 토, 주일은 하나하나의 하루하루의 주제를 가지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한다 했죠. 금요일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날 아침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찬송가 모음집. 그리고 토요일 주말은 편찮으신 분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휴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는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찬송가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님께서 제목은 모르겠고요. 하와이 할아버지가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떤 곡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참 이 곡이 신기한 게요. 자주 틀어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아주 좋아해 주시는 곡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이 노래 조영남 씨가 부르는 곡인가요?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조영남 씨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곡 한 곡 더 이을게요. 명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 다음에 이어질 곡은 나훈아 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거든요. 두 곡 있겠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훈아 님이 부르는 찬송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 가끔 이 곡을 선곡하면 나훈아신가요? 하는 청취자 질문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저도 이 버전을 들을 때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에론 네빌이라는 가수인데요. 뭔가 이 꺾기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들으시기에 괜찮나 하는 의심 때문에 잘 틀지 않던 곡인데 예상 외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종종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흐른 곡은 케이카 호아오 레솔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터널님께서도 익숙한 곡 외국어로 듣지만 머리에서는 바로 우리말로 해석돼서 들리는 것 같다고 그쵸? 이 곡은 조영남 씨인가요?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오죠. 9월 23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가위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과 걸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죠. 고향을 찾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건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서야 가족들은 그동안 잊고 지낸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잊고 지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떠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죠.

헬리나 오웬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애정을 찾아 떠났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 명절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는 곳이 있음을 일깨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번 명절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아갈 집이 되어주는 삶이 되길 빕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축복.

박영달님 신청하신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땐.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두 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고향의 봄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들이었죠. 아멘. 그리움도 축복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펭귄별님. 와,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동그라미님, 정신줄 놓고 그 시절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7128님,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시면서 Amazing Grace 신청하셨고요. 학산사님께서도 같은 곡 주셨습니다. 학산사님은 서창 LH 14단지 경도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신대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번 추석에도 경로당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지 않도록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한 명절 보내려고 하신대요.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속초에서 매일 듣고 있는 69세 된 할머니입니다. 요즘에 수두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 명절에 식구들이 아무도 못 옵니다. 허전한 마음을 라디오 들으면서 이겨내 보려고요. 9736님 속초에서 오셨고요. 하늘님, 지난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없는 첫 추석을 어찌 보내야 하나 걱정해 이번 주가 오는 게 참 싫었는데 이번 추석은 시어머니께서 친정에서 보내라 해서 갈 예정인데요. 엄마 없는 친정집이 매우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마음 생각해서 배려의 의미로 친정 가라 하신 건데 또 어찌 보면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청취자분이 시댁에서 그냥 복작복작 정신없이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추모하고 그리워할 힘도 몸이 건강해야 나는 거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즈의 Endless Love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꼭 와주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귀뚜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0: 식물 사이에 숨기에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제재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온 기습 발표였는데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초유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치권의 원로 두 분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재호, 유인태의 이유 있는 월간 2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추석 민심을 좌우할 정치 현안에 대해 두 정치 원로의 생각을 들어보고요. 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뉴스 디테일도 2부에 이어집니다. 조태인, 김은지, 이서희 기자와 함께 최근 불거진 청와대 인사 논란 문제의 속사를 짚어봅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전상금 부대변인, 또 오늘 특별히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5: 예, 하은기, 서정욱 두 분은 이제 금요일에도 워낙 인기가 좋아서 뉴스연구소까지.
7: 네.
5: 예. 하은기 대변인 원래 나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특별히 나오게 됐습니다.
7: 청취자분
5: 잘 부탁드립니다.
7: 당황할 것 같아요.
5: 예.
8: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5: 오늘 주제가 논쟁적인 주제가 많죠.
8: 그리고 연구가 아주 뜨거울 것으로.
5: 연구가. 네.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대법관 재재청 거부한 조희대.
5: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가 있은 지 어제가 25일째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 재재청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였죠?
9: 네, 요청을 거부한 건데

0: 맥락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번에 나온 상황은 2차 갈등 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로 언제 갈등이 폭발했냐면 8월 18일이었습니다. 대법원장한테는 대법관 재청권, 즉 대법관 이 사람으로 가시죠라고 하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한테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1: 예.
0: 기존 관례는 서로 미리 조율을 한 다음에 대법관이 재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이제 부드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원래는 이제 서면으로 안 하고 이제 그냥 만나서 했었거든요.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을 재청을 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로는 후임으로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판사,
1: 예.
0: 이응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판사를 재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협의 없이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가 원했던 김민기 판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손봉기 판사를 올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원했던 김성수 판사 임명 절차만 진행을 하고 손봉기 판사는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재재청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지난달 28일에 요구를 했고
1: 예.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못한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그 입장문 요약을 해보면은 그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 이제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응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문서의 요건도 갖춰지지가 않았고
1: 예.
0: 그 내용적으로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1: 이 말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던데 이따 뉴스연구소에서 네.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청와대 반응을 좀 볼까요?
0: 네. 두 번의 입장문을 내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첫 번째 공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거냐.
1: 예.
0: 그리고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은데 임명이 안 해서 국민 피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판하는 입장을 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서 얘기를 했는데 문서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왜곡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서가 잘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유 설명, 그러니까 왜 다시 재재청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 설명도 수석 대변인이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만 모르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일단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면 국민 피해가 커지고 마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왜곡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씩 이게 너무 사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 해법은 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서는 갔어요.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낸 입장이 타당하냐 아니냐. 문서는 각인 같고 청와대 입장은 국무총리가 부서를 했고 이전에 대법원장 임명도 다 국무총리가 부서를 했다.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에요. 김민하 평론가님.
2: 근데 이제 참 이걸 이 해석의 여지, 해석의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1: 예.
2: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글은 215장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썼다고 그러거든요.
1: 예.
2: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굉장히 민감한 입장을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대언론 전문가, 대홍보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대법원에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2: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이해할 수 없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법상 행위는 이제 문서로 하는 게 맞는데
1: 예.
2: 근데 그 국법상 행위로 하는 문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근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문서로 하는 거니까 그 문서를 내가 봐야 할 텐데 그 문서에는 그러니까 이 손봉기 후보자 이 대법관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청와대가 준 문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법상 문서로 하게 돼 있으니까
1: 예.
2: 대통령의 이 일은 그 문서를 봤더니 이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봤더니 왜 재재청을 요구하는지.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지금 이 후보자의 문제나 이런 것이 없더라. 그래갖고 내가 왜 재재청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1: 예.
2: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뭐 이것을 좀 더 이제 한 발 나가서 해석을 하면 지금 청와대 반응처럼 뭐야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 전까지 재재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모른 척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이게 뭐 판사의 논리인지 뭐 법조의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나 이거는 지금 어떤 법률 문서 또는 이제 뭐 어떤 판결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입장인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대법원 입장을 이제 언론에 이제 얘기한 거를 뉴스 연구를 해보면
1: 예.
0: 우리가 그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준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면 이 입장을 왜 낸 거냐 이런 의문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좀 해독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1: 일단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입장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한지부터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김인하 평론가님 말씀이시고 김인하 평론가님은 원래 법 없이도 살 뿐이니까.
0: 아 제가요?
1: 법으로 살고 계신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이제 그 팩트가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국무위원회 부서가 없었다.
1: 예.
2: 국무총리만 있었다고 청와대도 설명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에 그 법무부 장관이든 부서가 없은 건 분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헌법의 근거와 사유가 없었다.
1: 예.
2: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의 제재청 근거가 없거든요. 그거 적을 게 없죠. 또 이게 그 손봉기 판사가 흥결이 없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적을 게 없죠. 그러니까 왜 손봉기는 안 되는지 이유, 헌법 몇 조에서 제재청하는지 근거 이거는 적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없으니까.
1: 예.
2: 따라서 이게 두 가지는 팩트는 뭐 분명한데 옛날에는요 이게 5차 때 들어왔거든요. 5차 그 3구하고 62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 5.16 직후에
0: 5차라는 게
2: 네. 5차 개헌,
1: 5차 개헌.
2: 아. 3공화국
1: 예.
2: 박정희 대 62년
1: 예.
2: 5.16 직후에 그때는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1: 예.
2: 이래 돼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1: 예.
2: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현행법은요 애매하게 돼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1: 예.
2: 3단계 순서가 있어요.
1: 예.
2: 따라서 대통령은 임명권 단계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하든 그건 모르겠는데 제청 다음에는 동의권 마지막이 임명권이에요. 따라서 제청에서는 4명 중에 어차피 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의사가 반영된 4명이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게 일단 국회로 보내고 동의가 안 되면 끝나고 또 동의가 되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할 때 뭐 임명 못 하겠다든지 이래야죠.
1: 그런데 재청 단계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맨 뒤에 국회의 동의
2: 순서가.
1: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2: 그렇죠.
1: 중간에 사실은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게 대통령인데
2: 그렇죠.
1: 여기에서 임명권을 행사한 게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게 따지고 보면 대법원의 주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죠.
1: 예. 황기 대변
3: 그러니까 평론님. 방금 우리 헌법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입법 공백이 실제로 있는 부분인 거예요. 뭐 박정희 정권 때야 뭐 사법부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법부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들 임명하는 데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그 구성원은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정하는 구조인데
1: 예.
3: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헌법 보면은 뭐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이 병렬 구조로 돼 있고 이게 충돌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왜냐면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죠 실제로 입법 공백이 있는 거니까
1: 공백이라는 말씀이시고요.
3: 네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이 주제를 논의할 때 서로 법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풀릴 수가 없다 교착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1: 예.
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 있잖아요. 그 7장에 보면 딱 이런 사례로 시작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공석이라서 임명하니까 이제 상원이 그거 동의 안 해주고 그게 미국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그 서로 이렇게 제도를 뭐 이를테면 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힘을 쓰면
1: 예.
3: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서가 없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발표하기 위한 대중이 발표하기 위한 명분이고 지금 기싸움 같은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3: 아니, 본질은 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막 멈춰 있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협의를 좀 하고 조율을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다 행사하겠다. 대통령도 그냥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 들으려면 국회에 보내가지고 그냥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회에 보낼 때도 대통령이 임명을 전제로 동의권을 동의안을 보내는 거지 이거 부결시켜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 예.
3: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 이제 그러면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0: 사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네. 건이 전제로 하는 거여서 국회가 동의한 다음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라 그 전체가 임명권의 일부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1: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을 법 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이라는 게 이미 임명을 동의한다는 의미로 국회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어렵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뭐 친명계 의원이 하는 얘기는 국회로 보내는 게 낫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표현일 수 있긴 한데
0: 절차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1: 정무적으로는 예.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랑 계속 싸우는 그 그림이 대법관 하나 놓고 싸우는 그림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 절차 얘기가 있고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이 대법원 좀 취재가 되는 의원한테 좀 물어봤더니 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냈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더니 좀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전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법원 내부에 지지를 좀 의식을 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봤을 때 임명권과 재청권을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좀 다수가 임명권과 재청권이 나눠지는데 봤을 때 임명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는 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명권이 행사될 수 있는 거는 예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을 때만 재재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임명권을 쓸 수가 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재청을 할 수 있다 없다도 좀 갈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재재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 후보자가 아주 심각한 하자,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재재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 내에서 좀 보는 시각이라는
0: 해석이라는 거예요.
1: 거죠.
0: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문구나 예를 들어서 법 관련 이건 앞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한 줄인데 이건 헌법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재재청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게 어떤 법조문이 따로 있습니까?
1: 아니 그 사실은 여기 이제 다시 좀 앞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재재청 예.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도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원조직법 41조 2항 7항 8항 요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을 하는데 예. 추천하고 나면 해산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한번 추천을 했으면은 추천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리가 갈리는 게 재재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미 해산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재청을 하지?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재재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사유가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이게 법원 내부의 논리니까
0: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사법부 내부를 좀 의식을 해가지고 이런 입장을 냈을 거다. 그러니까 즉 재재청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유도 뭔지 모르겠어. 이 입장이거든요. 그게 예. 보면 그래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런 입장을 낸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0: 예. 일단 절차에 문제가 있다.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맨 끝에 행사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재재청 요구로 그 전에 행사되는 게 절차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박수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법원 내부 일각에서 해석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재재청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 내부 일각에서
1: 그것도 갈립니다. 네,
0: 그 일각에 그러니까
2: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하원기 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절차를 다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예.
2: 그러면은 지금 있는 조항, 헌법 조항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떤 취지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의견이 분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의견이 지금 뭐 진보적, 보수적 견해를 가진 법조인들에 의해서 갈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이 말씀했는데 이분은 굳이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뭐 우리가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소 보수적인 그러한 예. 법학자로 볼 수 있는 분인데도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재재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그 요건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0: 예.
2: 그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을 했을 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그나마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대법관 추천위는 이제 해산된다고 했으니까
0: 예.
2: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서 거기서 새롭게 이제 후보자를 추천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한번 추천하지 않겠느냐. 그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늘 법조계 분들도 그렇고
0: 그렇게 봤었죠.
2: 그렇죠. 정치 뭐 국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본 거죠.
0: 예.
2: 근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석이 다소 어려운 예, 그래서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서에 예, 근거가

0: 안 써 있으니까 난 모르겠어.
1: 예.
0: 라고 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이 조희사 대법원장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그러면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를 하든가 우리가 그러면 근거를 한번 써볼게. 문서에다 쓰든가
1: 예.
0: 아니면은 조희사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이 상태로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1: 예.
0: 제3의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은 하원기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고, 근데 그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1: 예.
0: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기회나 이런 것들을 박탈된 채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냐 이거죠.
1: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대총 요구 근거 없다라는 주장의 정당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물밑으로 진행됐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표면으로 이제 완전 드러나서 부딪히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이제 방법이요. 방법이 그 권한쟁의 심판밖에 없다 봐요. 결국에 그 헌법의
1: 권한쟁의 심판
2: 조항을 가지고 이제 그 기관끼리 충돌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재청해놨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이 헌재에다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된다. 이미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1: 예.
2: 그건 달라요. 국민의힘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 거고 그 저는 대통령이 재재청권이 있다.
1: 예.
2: 이러면 이게 대통령이 아마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이건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1: 예.
2: 왜? 대통령이 보수고 대법원장이 진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김명수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1: 예.
2: 따지고는 이게 보수 진보가 아니고 법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게 그 저는 헌재 권한제 심판이 유일한 답이다.
1: 예.
2: 이렇게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1: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재재청이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김성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법관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음주에 뭐 예. 위장전입에 완전히 청탁에 성추행까지 나와서
1: 예.
2: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사유를 적어서 아 손봉기는 음주 뭐 이게 적어서 재재청하면 대법원장도 할 거 아닙니까?
1: 그런 게
2: 그런 예외적인 경우
1: 시행령 같은데 그런 게 좀 적혀 있어요?
2: 없어요.
1: 음주가 있으면 재청할 수 있다.
2: 아무것도 없어요.
1: 그냥 개인적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이 차지나 교수도 네. 그런 의견이고 그런 법조계 의견 좀 있어요.
1: 예.
3: 왜 이렇게 김성원 의원을 못 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지명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뭐 무슨 전과가 있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 구성을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랬을 때 대법원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한 판단도 하잖아요 보통.
1: 예.
3: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지금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재재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근데 헌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재청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1: 예.
3: 재재청이 아니라 임명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장이 아, 임명 거부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새로 재청할 필요 없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1: 예.
3: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 저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게 될 것 같은데
1: 예.
3: 결국 법대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뭐 이를테면은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런 피해 같은 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부 수장들이 솔직히 지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부 수장들이 지금 8월 달 이후로 이제 그 사람 우리가 뉴스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협의 안 하면은 풀리질 않는다고 하는 게 중론이었는데 25일 동안 지금 또 뭉개다가 이렇게 진행이
1: 예.
3: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대법원의 공백을 빨리 메꾸는 게 중요해 보여요. 저는 이미 소부 하나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기
1: 예.
3: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입씨름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다.
1: 그렇습니다. 수정 변호사님은 네. 이제 대통령이
3: 네.
1: 재재청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나의 권한이다. 이거를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재청을 했는데 당신이 왜 거부하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건 너무 명백한 사안인데 내가 왜 헌재의 판단을 구하냐라는 취지로 안 하겠다고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서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일단 진행이 되면 이걸로도 어느 정도 가늠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0: 판단은 법적 판단은 법원 내부 여론을 고려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지율이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으니까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1: 예.
0: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순방 가기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청와대 쪽에 물어보니까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대요.
1: 예.
0: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나간 다음에 이 카드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이 카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초강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쉽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서면으로 제청이 오니까 청와대에서는 추천위 재구성하지 말고 기존 후보들 중에 김민기 판사 다시 올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야당에서 나왔던 반응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 재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이런 입장을 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이니까 추천위 재구성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정점식 원내대표 안이 제일 센 거였거든요.
1: 예.
0: 이 가장 센 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고른 건 아니겠죠.
1: 결과적으로 본다면.
0: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은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정무적으로 고려가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지율 떨어지면은 다 사방에서 칼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1: 예.
0: 그 대법원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그림이라고 하고 그 찐명계 의원은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쿠데타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사법 쿠데타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근데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청와대는 답답해 보이는 거는 청와대 관계자한테 대응책을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입장을 내는 것이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는 여론전으로 좀 넘어갔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법적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대법원장은 지금 어제 낸 건 그래요. 재대청을 요청했는데 당신들은 요청 권한이 없어. 그러니 안 할 거야라는 게 들어가 있고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재대청을 그러면 원래 있는 데서 하라고? 지금 대법원장이 이건 월권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하면 대법관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당신들은 제재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또
1: 그러니까 맥락이 그렇게 돼 있죠.
2: 제가 예. 말씀드리듯이
1: 해석이 그렇다는.
2: 난 예. 모르겠어에 가깝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1: 예.
2: 난 모르겠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재청을 요구하는 문서에다가 근거를 쓰면 그러면 근거가 뭐 지금 쓸 수가 없지만 혹시 쓰면은 그러면 알았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입장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이 결국은 이제 평행선 그리면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거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그나마 나은 건데. 근데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겹쳐 있는 게 대법원 입장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다 하고 갈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냐
1: 예.
2: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거기다가 지금 김민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구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배경이 정확한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분의 이제 그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다 이게 있다고들 언론은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이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게 판단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은 아닌 거지만 이런 맥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한 이제 결정이 권위를 가지고 이거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거냐도 의문이어서 결국은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은 합의와 협의로 풀은 거거든요. 네. 이게 결국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뭐 매번 그랬던 거거든요.
1: 합의와 협의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또는 뭐 측근들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2: 그렇죠.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도 지금 이런 입장으로 나오면 안 되고 청와대도 결국은 김민기 판사를 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뒤로 물려야죠. 그래야 이제 뭔가 협의가 되는 거지. 그렇게 가기를 유권자들은 바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1: 안 갈 것 같다.
3: 예. 보수 언론 사설 제목 그 두 개 딱 하면은 방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오늘 중앙 사설 제목이 보면은 청와대가 기존 추천 후보 중 특정인을 이번에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1: 예.
3: 이렇게 하는 거고 동아에서는 이제 추천위를 새로 소집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헌재에 넘겨봐야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헌법상의 재청권이나 임명권이나 병렬구조로 돼

0: 있는데
1: 예.
0: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재청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걸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충돌인 거 아니에요.
1: 예.
0: 결국 합의하라 협상하라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의 이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푸는 거 말고는 계속 교착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분위기를 봤을 때는
1: 예.
2: 협의라는 게 가능할까? 아주 찐명계 의원이 했던 표현 아까 전해드렸는데 쿠데타라고 예. 하고 사실은 그 전당대회 다음 날에 서면 제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희대 탈법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게 당대표 주자들이 예. 서로 내걸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걱정을 하냐면 예전에도 이런 표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여론에서 그럼 누가 불리하냐.
1: 예. 그러니까
2: 당연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잘못했다. 그리고 뭐 중대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희의 인사 문제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대통령 책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선관위 문제도 뭐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봤을 때 정부가 잘 관리 못한 거 아니야?
1: 예.
2: 최종적으로는 뭐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중앙선관위는 독립적 기구지만 중앙선관위에도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2: 맞습니다. 그래서
1: 비슷하게?
2: 국정 전반이 예. 다 좀 부담되는 상황 그리고 레임덕처럼 비춰지는 그림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차라리 국회에다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도록 킬시키는 게 낫었다. 국회로 보내가지고.
1: 절차대로.
2: 네. 네. 대통령이 직접 싸우는 그림 말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3: 근데 이거
1: 예, 마지막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3: 오랫동안 이게 이거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왜 김민기가 안 되느냐 설명을 많이 했어요.
1: 예.
3: 근데 이거 대통령은 왜 손봉기가 안 되느냐 이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손봉기 판사가 판사들 직선으로 대구 법원장 할 정도고 향판들도 한번 들어가고 진짜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1: 예.
3: 아무 결격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김민기 판사는요. 그 설명했잖아요. 남편이 오영준 헌재 재판관인데 사심제로 가면 그러면 이게 부인이 대법원 판사 판결한 걸 남편이 계속 회피할 거냐.
4: 사심제라는 예. 거는 재판소원 말씀이시죠.
3: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계속 회피할 거냐. 이 문제 제기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김민기 판사가요. 옛날에 그 김경수라고 그 경남지사 예. 드루킹 사건에 항소심 재판을 했는데 근데 그때 드루킹의 우리가 공직선거법 요걸
1: 예.
3: 무죄를 주세요. 일부 무죄. 김경수가 2년 구속될 때
1: 예.
3: 업무방해나 이건 제가 되고
1: 예.
3: 근데 그 공직선거법이잖아. 뭐 총영사 준다. 지방선거. 요걸 무죄를 줬는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김민기 판사한테 야 대법원에 부담을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재판에 계속 관여했다가 법조계에서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이거 청문회 예. 가면 김민기 판사는 낙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또 책임을 가래. 그러니까 이거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설명한 게 없어요.
1: 예, 설명한 게 없다. 어쨌든 사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 맨 처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선을 불과 50일 가량 앞두고 대통령 후보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졌는데. 물론 그 뒤에는 정치권의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대법원장이 우리는 문건대로 우리 입장을 고수할 거라는 것으로 이제 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저희가 원로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광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2: 국회 상임위 충돌.
1: 어제 국회에서 주요 상임위가 있었는데 과방위에서 KBS에 대한 외압 공방이 있었다고요?
2: 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 간사

0: 거든요. 과방위 간사가 한준호 의원인데 이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보도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토요일 19일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사퇴를 한 당일에 그 이후에 K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김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에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 탄원서에는 뭐 성추행 의혹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담겨 있었다 이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보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냈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또 다른 언론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실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입장을 전했어요.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기사를 취재 작성한 KBS 기자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국회 가방위에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어제 국회 가방위 현장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현재 한준호 의원실이 KBS 보도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고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KBS를 상대로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김장겸 의원,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최소한 반성은 해야지. 아, 오늘 고발해드릴게요. 고발해드릴게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0: 방금 이제 김장겸 의원 목소리 처음으로 들으셨는데 이제 그 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한 거예요. KBS에 연락을 해서 특정 보도에 개입한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준호 의원은 제 보좌진이 그런 압박을 했다면 인사 조치하겠다. 제가 시켰다면 저도 국감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통신기록 깔 수 있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관련 KBS가 이제 탄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KBS에 왜 그런 보도를 했냐라고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보도인데 이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한준호 의원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준호 의원 본인은.
0: 저도 한준호 의원실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KBS 뭐 고루 물어봤는데 일단 KBS가 의원실에 출한 입장문을 좀 구해서 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청을 하잖아요. 그 입장문을 보니까 거기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해당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회 가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배치되느냐?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실 그 입장문을 보면은 보도 관계 보도를 한 기자에게 취재 작성한 기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1: 예.
0: KBS 입장을 보면은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결국 그냥 해석을 좀 쉽게 해보자면 통화는 했는데 기사를 딱 쓴 그 기자와 통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1: 예.
0: 뭐 그런 정도로 좀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고.
1: 양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들어맞는 경우는 전환하긴 했고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가
0: 전환했는데 딱
1: 이게
0: 기사
1: 보도의
0: 쓴...
1: 그 라인은 아니고. 평소 알던 기자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0: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직접 쓰거나 취재한 기자는 아니지만 그 개통에 있는 기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 예.
0: 이것도 지금 일단 한준호 의원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1: 한준호 의원 측에서는 KBS 측의 기사 수정 삭제 비공개 또는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요구 안 했지만 그래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0: 그렇죠.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제가 얘기하면 곤란한데 전화가 있었던 거는 맞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주장들의 가운데 뭐가 맞는 게 있는지를 지금 좀 잠깐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박수문 기자님 얘기한 것을 근본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통화는 있었던 것인데 그 통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그 출입처나 또는 취재 대상하고 이제 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1: 예.
4: 그럼 이게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 참 나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소연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소연에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왜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1: 예.
4: 이 기사 빨리 좀 왜 쓰냐 이런 기사를 이거 만약에 후속 보도나 이런 걸 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랬을 수 있고
1: 정도의 차가 여러 단위라는
4: 그렇죠.
1: 거죠.
4: 근데 이게 이제 언론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이 회색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린 거는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사에 대해서 왜 이걸 썼냐라고 이제 이 정치권이 따지는 거는 그건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바람직할 일은 아닌 거죠.
1: 예.
4: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국감이나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를 동조에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하느냐는 실제 통화 내용이 확인돼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냐라는 건 통화 내용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5: 이거는 이제 그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 그 이정현 홍보수석 때 예. KBS 보도국장한데 세월호 보도 있죠?
1: 예.
5: 여기 왜 본인은 외압이 아니고 업소 정도로 이게 전화했는데 근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례는요 전화를 해도 예를 들어 뭐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잘 봐주세요.
1: 예.
5: 이거하고 한준호 이분에게 과방위의 간사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 예.
5: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은 애원해서 좀 잘 봐주세요. 막 이래도 이게 외압이 되고 한준호 언덕의 보좌진이면 과방위 간사잖아요.
1: 예.
5: 그럼 이렇게 그냥 자기는 뭐 애원 업소적으로 그냥 전화만 해도 이게 외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수사가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
1: 알겠습니다.
5: 수사는 금방 할 겁니다.
1: 일단 이제 당시에는 기사를 축소 빼달라는 거였고 네.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 얘기는 근데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냐 불만을 얘기한 건지 축소나 삭제를 요청한 건지 이게 지금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6: 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전화해서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빼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사를. 근데 이번에는 보도를 보면 저도 항의 전화를 어쨌든 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BS 스스로 확인시켜주기를 수정, 삭제, 중단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빼라고 한다든가 후속 보도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준호 의원은 뭐 KBS가 동의하면 통화 기록도 공개하고 텔레그램도 공개하고 뭐 그러겠다고 했으니 내용을 봐야 이 수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의원실이나 국회에서 언론에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리 있지만 하는 행위거든요.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맥락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보 기능으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 예.
6: 의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뭐고 항의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항의를 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이게 잘못된 건지 외압인지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1: 예.
6: 그게 사실이면은 제가 보도로 확인한 결과로는 한준호 의원실에서 뭐 인사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1: 예.
6: 뭐 외압을 했으면 그래서 이거는
1: 외압으로 비춰질 정도가 됐으면
6: 그럼 인사조치하겠다라고까지 했으니 뭐 텔레그램이나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다음 논의를 진척시키기에 더 좋아 보인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 네.
0: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뉴데일리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그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가 KBS 보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
1: 예.
0: 이렇게 항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로 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1: 그러니까 예.
0: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 체제에서 만약에 실제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왜 공개를 안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 예.
0: 다만 제가 전반적인 좀 그냥 뭐 배경으로 분위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피감 기간이 되잖아요 방송사가 그러면은 이 대관 업무를 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이제
1: 예.
0: 기자를 보내죠 보통 기자를 보내는데 또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출입하는 기자들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마 오픈하기가 공개하기가 양쪽 모두 썩 그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향후에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1: 알겠습니다.
0: 같아요.
1: 방송국에는 이제 과방위에 담당 기자가 이제 뭐 정책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담당하는 분이시다.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팩트가 나오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4: 네. 하나만 짧게 얘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례를 말씀하셔서 그 사례는 검색을 하시면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1: 예.
4: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랑 한 녹취가 그 녹취 굉장히 좀 길어요.
1: 예.
4: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그냥 읍소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에 2-2군요. 이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 사퇴 얘기가 나왔고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뭐 인사부터 또 여러 가지 이른바 성남라인 문제점 이런 게 좀 제기됐는데 청와대에서 반박 입장이 나왔죠?
0: 네. 보도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니까 이건 결국에는 그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물러난 거다. 이런 식의 해석 보도가 주로 보수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필두로 한 경기 성

0: 무협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재미는 있는데
1: 예.
0: 근거를 정확하게 갖추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요 구체적으로 나온 소위 말하는 김현지 실세설 그리고 예. 강훈식 실장과의 파워게임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김현지 실장이 인사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해 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오늘 언론 보도를 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여의도 소문 같은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오늘도 동아일보에 보면은 동아일보가 이제 사실은 이 스토리를 제일 예. 먼저 보도한 신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김현지 실세설이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번에 처음부터 인사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김현지 실장은 예를 들면 후보자의 입각 의사를 타진하는 역할 등을 맡은 것이다.
1: 예.
0: 이제 그게 이제 부속실장이나 뭐 이런 역할이 맞느냐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아마도 총무비서관 시절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초기에는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게 컸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온 뒤에는 초기에는 충돌도 있었으나 점차 지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업무는 재편이 됐다. 이 얘기를 여권 관계자 발로 이제 설명하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뭐 국회나 이런 데까지 가져가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비생산적인 것 같고 확인된 사실들을 기본으로 말해야 되지 말해야 않을까 된다. 생각합니다.
1: 예.
2: 저 중요한 건 이게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버의 제로고 윤석열이 버의 원이다.
1: 예.
2: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죠. 김건희가 거의 제로고 윤석열이 거의 보이다 이게 근거에서 보도했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니까
1: 예.
2: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권이 망했어요. 그럼 이게 최서원 최순실 있죠.
1: 예.
2: 제가 유영을 배워서 만나보니까 황당해. 눈도 못 맞춘 시녀야. 그런데 최순실이가 실세다. 근거에서가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권이 망했어요.
1: 예.
2: 이상덕도 마찬가지야. 제 말은 이게 누가 실세라는 게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국민이 김현재가 실세다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김현재 안 자르면 이게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1: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문제다 말씀이시죠.
2: 저는 최순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전부 이상덕이나 다 근거는 없어요.
1: 근데 예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사저도 가곤 했잖아요.
2: 그렇죠.
1: V제로가 실세다. 이게 근거가 없었어요.
2: 저는 근거 없다 봐요. 지금 재판에도 뭐 있어 근거가.
0: 아니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면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많은 국민들이 아 서정욱 변호사님 요즘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것 같은데 한동훈계다 이렇게 많이 믿으면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계가 되나요?
3: 진짜 한동훈계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
0: 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1: 네. 네. 서정욱 TV 구독자 빠지니까 거의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청와대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4: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청와대 분위기보다 좀 청와대를 잘 아는 뭐 여권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좀 전하기가 조금 왜냐면 청와대가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1: 예.
4: 이게 여권에서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등설이 뭐 관계자 멘트 좀
1: 주저하면서
4: 말씀을 드리면
1: 청취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주저하면
4: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된 그런 전권을 강훈식 실장이 졌으면 가지고 있었으면은 최종적인 책임도 지는 게 맞다. 근데 경기 성남 라인이 추천도 하고 인사 검증 민정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무적으로만 강훈식 실장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1: 여권 내에서
4: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최근에 그 갈등이
1: 예.
4: 강훈식 실장하고 김현지 실장 직접은 아닌데
1: 예.
4: 이렇게 뭐 김현지 실장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간에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1: 전하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과요?
4: 네.
1: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속 상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4: 그렇죠.
1: 예. 두 사람 사이 갈등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 않은 신호긴 하죠. 그럼 이때 이제 강훈식 실장과 좀 가까운 하원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4: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3: 근데 뭐 갈등 이런 거야 뭐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을 거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 풍문 같은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정치가 논리와 뭐 합리의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소영국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 예.
3: 국민들 인식 체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정권 출범마다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재용

0: 보고는 좀 있으면 나오실 거로 알고 있는데
1: 예.
0: 일단 처음에는 일선 호텔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삼철 일단 물러나 있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뭔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 예.
0: 이런저런 풍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근데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매우 가까이 있는 자리고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계속 국민들 인식 체계에서 이거 사실은 김현지 실장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으면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 국면에서 뭔가 조치를 하면 지금 야당이 근거 없이 하는 공세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는데 강원식 실장뿐만 아니라 인사 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치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0: 물론 강원식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기관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사위원장이니 책임지고 뭐 총대를 맨다라고는 하지만 인사 검증하는 다른 어떤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도 있고 인사도 있고.
1: 예.
0: 근데 그런 분들은 성남 라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지율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1: 예.
0: 조금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에 두는 게 맞느냐
1: 예.
0: 아니면 보직 이동을 하는 게 정권의 부담을 덜어드리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우리 편이니까 아, 억울한데 어떻게 이렇게 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2: 아니다.
0: 아니다.
2: 근데 지금 막 길게 한기 대변이 길게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김현지 실장 물러나라는 얘기인 거죠.
0: 저는 그게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하고
1: 예.
0: 이제까지 우리 정치가 해왔던 실세와 관련된 어떤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과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1: 예.
3: 저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현지 실장을 옹호하는 입장도
2: 기초에서.
3: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제 만사 현통이나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1: 예.
3: 강훈식 실장 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인사 문제들을 봤을 때 대통령제에서 당연히 장관 임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만
1: 예.
3: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으니까 그걸 책임지는 게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인물인데 그 항상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1: 예.
3: 이런 이유들, 이런 이제 설들 때문에
2: 비서실장이 총책임자인데 왜 만사 현통만 얘기 나오냐 이 불만인
3: 맞습니다.
2: 거네요.
3: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권력 투쟁의 한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쪽에서도.
2: 지금 박순봉 기자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김현지 실장 가까운 사람 측에서 나온 얘기가 김현지가 다 한다는 얘기는 강훈식 실장 측에서 퍼트리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0: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3: 제가 퍼뜨린다기보다
0: 반복한 거예요. 반복.
3: 그러니까 근데 퍼뜨린다기보다 표현이
4: 아, 연구의 방향이 상당히 이제 아니,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2: 아니,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아니, 갈등이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3: 갈등은 있는
4: 거예요. 갈등은 어디서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CBS에도 갈등이 있죠.
2: 없어요.
0: 없어요.
2: 홍 PD랑 엄청 친해요.
4: PD와 홍모 PD와 네. 박모 진행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2: 없어요.
4: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성태가 실세다 이렇게 되느냐?
0: 실세입니다.
4: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죠.
2: 그건 실세. 네.
4: 박성 그러면 네. 홍모 PD는 그러면은 뭐 이거는 허수아비다.
2: 실세.
4: 실세. 그러니까
2: 정규직
4: 이게
2: 실세, 비정규직 실세. 네.
4: 그렇죠. 이 정치권에 꼭 누가 실세가 있지 않아도 혼간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누가 이렇게 반격했다더라, 뭐 그 뭐 맨날 받은 글 받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얘기에 뭐 상당 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김현지 실세설을 뒷받침하는 얘기냐? 그건 잘
1: 예.
4: 모르겠고 실세면 뭐 싸우겠습니까? 실세면 알겠습니다 하겠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 만사현통 알겠습니다 하겠지. 그래서 이제 싸울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은기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 크게 바꾸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게 예.
4: 뭐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만둔다고 했으니 새로운 비서실장은 이제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비서실장은
2: 잠시만요. 저희 그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갈등설이 사실상 드러난 방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재로 나온 거거든요.
3: 아 근데 갈등설은 많이들 기자들은 접하고 있는
2: 예,
3: 얘기예요.
2: 접하고 있는 거죠.
3: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은 들으니까요.
2: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기 대변인이 강훈 실장과 꽤 가깝거든요. 그래서 김인하 평론가 얘기할 때 한기 실장 표정을 쭉 봤는데 그냥 그윽하게 무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강훈 실장께서 저한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1: 예,
0: 취재를 저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의미에서 김민지 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1: 예.
0: 혹은 지금 풍문처럼 뭐 떠도는 어떤 갈등설이라든가 실세설이라든가 그걸 다 인정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이라는 게 그걸 둘러싼 많은

0: 어떤 스토리들이 양산되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시스템대로 굴러간다는 인상을 주려면 그 측근 그룹들에 대한 처신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강훈 시장이 이제 사퇴하게 된 게 예를 들어서 김현지에 대해서 뭐라는 건 아닐지라도 갈등은 있었고 그들의 책임은 왜 없느냐라는 말이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예, 2부에서는 정치현안에 대한 원로들의 얘기 들어보고요. 또 뉴스 디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6: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0: 개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우리의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고 또 진단하는 시간 월간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대법관 재재청 거부를 둘러싼 갈등부터 연이은 인사 난맥상까지 정치권 현안에 대한 원로들의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 있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석 갈등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막전 막후 얘기, 기자들의 취재로 얻어온 뉴스 디테일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더스.
1: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B인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이재호 유인태 두 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뭐 해법을 들어볼 만한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법관 재재청 문제입니다. 사실 재재청이란 말도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거부되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는 대법관을 다시 재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사실 뭐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절차상 그게 맞지 않다. 차라리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생략된 표현을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번 조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유인태 총장님부터 들어볼까요?

0: 그 육공화국 헌법이 지금 39년 됐잖아요. 예.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 우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 대법관 제청에서. 그러면 대법원장이 저 제청하면은 무조건 저 국회에 회부해야 된다. 저 대통령아.
1: 예.
0: 그러면 모든 대법관을 대법원장한테 인선권을 주는 거. 물론 뭐 앞에 절차가 추천위에서
1: 예.
0: 하는 절차는 하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상식에도 벗어나는 거고 대법원장이 뭔데 어떻게 저기 대법관을 전부 저기 제청하는 대로 다 예? 대통령은 국회에 그러면 회부하라는 소리 아니야 임명 동호야.
1: 예.
0: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이런 일이 없이 그거를 그동안 모든 대법원장이 결국 대통령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이런 일이 서면 제청이라는 게 처음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그 이제 아니 그게 차제에 이거는 조이드 대법원장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이제 헌법에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돼 있으니
1: 예.
0: 이걸 가르마를 좀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1: 예.
0: 헌재가 뭐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헌재라고 또 뾰족한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1: 예.
0: 그래도 그거 외에는 차제에 차제에 예, 뭐 헌재를 통해서 현행 헌법이 좀 불비한
1: 예.
0: 면 이거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것 같아요.
1: 이재호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인데 처음부터 청와대나 여당이 좀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문제를 좀 잘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1: 예.
2: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처음부터 조일의 대법원장 탄핵의 대사이다 끌어내려야 될 대사이라고 목적을 딱 정해놓고
1: 예.
2: 사사건건 대법원을 걸고 넘어지고 조일의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지고 틈만 나면 탄핵한다 그러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조일의 대법원장으로서는 자기도 헌법에 주어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거부부터 했지 않았냐.
1: 예.
2: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도 그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조일의 대법원장으로서는 나는 뭐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부터 뭐 네 잘했나 내 잘했나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1: 예.
2: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좀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 정치를 이렇게 잘 풀어가야지
1: 예.
2: 대통령 자기 권한만 주장하고 대법원장 자기 권한만 법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게끔
1: 예.
2: 대통령과 대법원장 협의를 좀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건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1: 이재국님은 양측이 다 잘못했다는
2: 그래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게
1: 뭐
2: 내가 비록 대통령이지만은 이분에 대해서는 내 권한을 내려놓고 좀 대법원장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법원장도 뭐 사실대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통 과정을 거쳐서 전국을 풀어가야지
1: 예.
2: 서로 자기 권한만 주장하면 이게 전국이 풀어지겠어요.
1: 예, 윤재 총장님.
0: 근데 상식은 이 헌법 아래서 39년을 했는데 그 대법원장이 항상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1: 예.
0: 대통령 뜻을 받들어 줬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잖아요. 예? 이 지금 이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1: 관례에 비추어 보면.
0: 관례에 비추어. 근데 뭐 이제 헌법에 뭐 문서대로 나는 제 정권이 있고 이제 저렇게 나온다면은 어쨌든 그 헌재에 가서 헌재가 이걸 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밖에

0: 없지 않겠냐.
1: 네.
0: 그렇게 보여지네요.
1: 알겠습니다. 네. 대법관 임명에 관한 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는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한 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실은 빠진 부분들은 협의와 이런 걸 통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그게 깨졌고 지금까지는 또 사실은 대통령의 뜻을 좀 대법원장이 존중하는 게 관례대로 돼 있었는데 이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0: 예.
1: 그걸 좀 따르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게 좀 더 그렇죠. 윤태 총장님의 의견입니다.
2: 예, 그런 예. 관례도 뭐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것도 소통이 돼야지 끝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말을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대통령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되고 관계가 돼야지 그 서로 뭐 원수 쳐다보듯이 하는데 그게 소통이 뭐, 되겠어요?
0: 서로 원수 쳐다보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에요? 두 처지가.
2: 그러니까.
0: 그 범죄자라고 예. 그 대선 앞두고 그 파기환송을
2: 그러니까
0: 유죄치지 파기환송을 했던 대법원장인데
2: 그러니까 그치면
0: 그 졸속으로.
2: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와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풀어나가면 일이 풀리겠어요.
0: 아니, 선입견을 예. 안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런 행위를 했던 대법원장.
2: 아 그것도 대법원장이 뭐 법에 따라 했다는데.
0: 법에 따라.
2: 그걸 뭐 트집 잡을 게 없지.
0: 그것까지 뭐 거슬러 예.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 제가 사실 두 분이 얘기하실 때 두 분이 여야에서도 과거에는 뭐 좀 싸우셔서 원래 사실 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도 알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제 원로가 되시니까 지금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도 웃으면서 다투긴 하시네요. 네.
2: 아니 뭐 다툰다기보다가 네. 다툰다기보다가 네. 사리가 어느 한쪽에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하면
1: 네.
2: 끝이 없고 내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좀 진지하게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
1: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1: 이미 안 되기 때문에
0: 와서 그게
1: 이 일의 책임이 앞서 이제 이재호 고문님은 둘 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둘 다 이 초유의 충돌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윈태 고문님은
0: 이거는 대법원장이 예. 잘못한 거죠.
1: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보시는
0: 그 39년 동안 이 헌정 체제 아래서 초유의 일이 생긴 건 이 대법원장이 그 관례를 깬 데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근데 과거에 이제 이 관리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0: 글쎄 뭐 그러니까 천상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이제 뭐 헌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2: 예. 거기까지만 하면 돼 나갈 거 없이
1: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그 대통령실에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담회를 가졌는데 한 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분위기도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날 대통령 순방 간 다음에 갑자기 재대청 요청할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정치적이다.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야 둘이 뭐 차담하는데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어. 그야 뭐 그러나 그건 내가 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1: 예.
2: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벌성사나운 거지.
1: 벌성사나운 것이다.
2: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1: 예.
2: 뭐 요 정도 하고 좀 소통하고 화해해서 풀어나가야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지. 국민들이 뭐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싸워서 하는 걸 보는 국민들이 그게 편안하겠어요.
1: 예. 예. 사실 이런 식이라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까지 갈 가능성은 높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너무 최근에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법적인 그냥 문건 그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좀 강조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속으로는 자기가 독립투사라도 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랬겠죠.
1: 예.
0: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속마음이 아닐까 저는
1: 내심으로는. 예.
0: 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저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그 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0: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 거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원로드님들의 해법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둘 다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건데 두 분 캐릭터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1: 아, 단둘이 앉아서 문 닫아놓고 이야기하면 안 풀릴 게 어디 있겠어.
0: 아.
1: 어? 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서로 자기 체면 사리고 그래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 단둘이 딱 마주 앉아갖고, 어? 형, 동생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0: 요즘 또 형, 동생 하면 안 된다고.
1: 어? 아니, 사적에도 앉아갖고. 예, 예. 그래서 풀어나가면 그게 되는 거지. 그걸 서로 자기 자리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0: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두 후보자가 용해인 김승원 두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여권의 원로이신 윤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용해인 저 의원은 뭐 지난번에 비례대표 두 번 하려고 뭐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습 때부터 저는 뭐 상대 좀 비판을 해왔었고 김승원 후보자는 그 신약 로비라고 예, 할까 그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전 있다고 봤어요.
0: 예.
2: 이제 그 2년간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기소도 못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식약처가 굉장히 까다로운 관료 사회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대로 돼 있는데
0: 예.
2: 야당 초선이 전화 한번 했다고 안 해줄 걸 해주고 그런 기관 그랬으면 이 나라 벌써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저 청문회를 거쳐서 또 그 외에 또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는 아이고 어떻게 더군다나 뭐 앞으로도 저 사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닐 것 같은
0: 예.
2: 느낌이 드네요.
0: 탄원서 내용까지 보면.
2: 그런데 그렇게 저 세 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동료 의원들 사이나. 예. 그리고 보통 보좌진한테 갑질 많이 하는 의원들은 거의 다 보좌진 사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다만 걱정이 그 주사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0: 예.
2: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술 먹으면 좀 사고를 친다 뭐 이런 게
0: 이제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인데 술이 예. 좀 과하면 사고를
2: 예.
0: 친다.
2: 예. 그 뭐 지금 나도 거의 한 80년 살아왔는데 저 주사는 일종의 질환이에요. 한 학창 시절에 저 주사 있던 사람은
0: 예.
2: 지금 이 나이까지도 주사가 그 안 고쳐지더라고요.
0: 아, 주변인들을 보건데
2: 주변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0: 예.
2: 하여튼 그 사람도 그 근데 참 뭐 건강에 안 좋아져서 이제 술을 못 먹는다대. 그 술을 못 먹으면은 그건 고쳐지는 병이에요.
0: 아.
2: 예, 술 안 먹으면.
0: 예.
2: 하여튼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야 뭐 알 길이 있나요. 그 검증 단계에서야.
0: 예. 예. 탄원서 문제는 컸다. 예? 탄원서에 드러난 나타난 문제는 컸다.
2: 컸죠. 거기다가 나도 시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해봤는데
0: 예.
2: 뭐 20년 전에 난 시당에 뭐 그 자금을 어쩌고 하는 문제는 그 사실이라고 하면 저건 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1: 경기도당.
2: 그러니까 나도 시간 서울시당을 해봐서 그런데 난 그 상상도 못할 일이.
0: 행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거나 또는 당직자에게 급여를 좀 더 주고 페이백을 받았다거나 하는 의혹입니다.
2: 글쎄 거기도 뭐 그런 혹시 뭐 비자금이 좀 뭐 필요 또 선관위에 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신고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용이 좀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0: 예.
2: 뭐 개인이 적어가지고 뭐 착복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터이지만은
0: 예.
2: 그렇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 저건 어쨌든 만약에 그 지금 그 보도되는 걸 보면 탄원서에
0: 예.
2: 그렇다 그러면 저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0: 심각한 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자의 낙마.
1: 전 뭐 처음부터 두 사람은 안 된다. 장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용해인은 뭐 물론이지만 김성근도 방금 총장 말씀하셨지만 야당 초선이
0: 예.
1: 정부 기관장인데 전말했던 문자를 보냈던 뭐 이런 거 좀 봐달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겁이 나서.

0: 아무것도 못해. 그 국회의원이라 하지만 이건 뭐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저 뭐 국회의원이 뭐 큰 벼슬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1: 예.
0: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저런 사람은 그 하나만 봐도 그게 법적으로 뭐 기소가 됐든 유예가 됐든 관계없이 저런 행태로 봐서 저는 장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터져나온 걸 보면 그 진짜 장관 안 하기를 그만두기를
1: 예.
0: 잘한 건데 지금 이제 사법적으로 뭐 수사를 받게 되겠지.
1: 예.
0: 문제는 김성원까지 하면 다섯 명째 이 정권들도 낙마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국민들 앞에 좀 미안한 감을 좀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뭐 사표를 낸 건데 그건 뭐 나는 지극히 당연한 거로
1: 당연한
0: 봐요.
1: 것이다.
0: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고.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도 임명하는 사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저 인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잘하는 거예요. 봐요.
1: 말씀대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인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총괄적인 책임의 의미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그 전에 나 벌써 다섯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그거 전 정권에 비하면 참 잘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시키잖아. 전 정권은 뭐 수탄 문제가 다 드러나도 그냥 다 임명했잖아요. 거의.
0: 아니, 자꾸 그러니까. 뭐 사안을 전 정권하고 비교하면 옛날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2: 그래서
0: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2: 다섯 명씩이나가 아니라 그 다섯 명씩이나 한 거는 참 잘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1: 예.
2: 지명 철회를 한 거는.
0: 아, 지명 철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건데 어쨌든 뭐 잘한
2: 그 지명 철회도 섞여 있었죠.
0: 그런데 다섯 명 그만둔 거는
2: 뭐 예. 강선언한 지명
0: 철회.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임명 안 해야지 전부터.
2: 글쎄,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사위원장으로 그러고 그 홍보 수석이 저렇게 얘기하기 전부터
1: 예.
2: 그 사의를 꽤 밝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 그 이제. 뭐 갔다 와서 모르죠. 이제 지금 뭐 국정감사가 또 있고
1: 예.
2: 하니까는 뭐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정기 국회 끝날 때까지는 좀 설득해서 뭐 더 있어 달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1: 예.
2: 하여튼 그만두는 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시기에 문제만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2: 시기만 남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잘한 거죠. 뭐 인사위원장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건 뭐 잘한 거라고 봐요.
1: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근데 실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기서는 영향력이라고 한 건 추천과 검증 쪽에서 이쪽 이제 경기 성남 라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냐 대표적으로 김현지 부속시장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야당에서 나오고 여권 일부에서도 나옵니다. 이재국님.
0: 뭐 야당이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확인 안 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1: 예.
0: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그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갖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 여다든 야다든 정치 못하죠. 그게 야다에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뭐 확실한 근거를
1: 예.
0: 제시하고 확실한 팩트를 대고 책임져라든지 안 된다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시조에 떠도는 이야기 소문 갖고 누구와 누구가 실세다 뭐 그만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1: 정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정치 공세에 불과하죠.
1: 아,
0: 예.
1: 그렇군요. 여러 뭐 설들은 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딱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누구를 추천했었다라고
0: 그렇죠.
1: 누가 증언하든지 기록이 있다든지 예. 문자가 있다든지
0: 예.
1: 그게 필요하다는 뭐 말씀이시고요.
0: 하다못해 그 흔한 녹취록이라도 있든지 뭐 예. 있어야지. 지금 그냥 하는 거는 국민들도 볼 때 국민들도 다 그래 생각은 하죠.
1: 예.
0: 뭐 누가 관계했다. 뭐 경기 성남 라인에 누가 실세다. 뭐 그런 이야기는 다 국민들이 사석에도 앉으면 이야기 소문을 떠돌지만은
1: 예.
0: 그러나 야당이 공격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1: 사실을
0: 공격해야
1: 제시하는.
0: 야당의 말에 신뢰가 생기지. 안 그럼 저 사람들은 뭐 겁만 있으면 맨날 공격만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죠.
1: 알겠습니다. 실세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0: 예.
1: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공세를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예. 최고 실세

0: 있던 이재호 고문님의 말씀이었고요. 예.
1: 저도 뭐 청와대 그 예. 인사추천위원회 정무수석으로 위원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인사에 있어서 이제 소위 이런 잡음들을 없애려고 인추의 인사추천위원회 예. 비서실장 문희상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예. 수석 한 네댓 명이 이렇게 참여위원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거의 첫 조각 빼고는 거의 전권을 줬어요. 첫 조각 때도 대통령이 몇 사람만 좀 이거는 꼭 예.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를 다 줬어요.
0: 예.
1: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서 인사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잡음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저기 김현지 지금 실장 이런 예. 사람이 처음에 총무비서관을 할 때 청와대 라인업 행정관 뭐 비서관
0: 예.
1: 이거는 원래 그 총무비서관이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우광재 뭐 좌이정 예. 뭐 하잖아요. 거기 하고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은 예.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 그 라인업을 거기서 다 했을 터이니까
0: 예.
1: 저 그 뭐 실세 소리 듣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 오래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하고
0: 예.
1: 그런 사람들은 그 특히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큰 공신이 아니면 인사를 얘기하는 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0: 사람 그, 추천한다는 게.
1: 추천하는 게.
0: 예.
1: 네가 뭔데 이제
0: 좀
1: 건방지게 보일 예.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소위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뭐든지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때요? 뭐 이러고.
0: 예.
1: 근데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뭐 늘공들이나 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 보기에 저 자식 모은대지가
0: 네.
1: 상당히 그 시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 세월이 좀 지나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뢰가 생긴 사람들한테는 또 대통령이 물어보죠. 이
0: 예.
1: 사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논 상대가 될 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0: 예. 예. 대통령과의 거리 그리고 예. 오랫동안 시간
1: 예. 그렇죠.
0: 이것도 이제 실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2: 나도 그런 소리를 나도 많이 들은 사람인데.
0: 많이 들었죠.
2: 예. 뭐 장관 뭐 누구 임명하면 그 이재호가 추천한 거다 뭐 예. 이런 이야기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0: 예.
2: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예. 이제 그 김현지 뭐 정준사 이 말이 나온 거는 민주당에 무슨 의원이 뭐 무슨 문자를 뭐 보냈는데 현지 누나하고 뭐 훈식이하고 뭐 이야기를 해봐라 했나 뭐
0: 문재인 의원이 문자에 답변이 이렇게 돼 있었죠.
2: 그게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게 이제
0: 예.
2: 불거졌는데 그러나 그는 소문들을 갖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총장님 실세라든지 측근은요 대통령이 되면 조심해야
0: 예.
2: 됩니다.
0: 스스로
2: 그리고 물러서야 됩니다.
0: 예,
2: 옆에서 내 이야기에서 안 됐지만 나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 미국 갔잖아요.
0: 예.
2: 미국 갔다 중국 갔다 뭐 그건 1년 반 이상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속은 자동 나고 뭐 힘들 때 네. 들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들어와서 측근이나 가까울수록 네. 선거 전에 뭐 가깝게 지낼수록 대통령이 먼저 뭘 물어보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게 대통령이 부담을 느껴요.
0: 예.
2: 네? 왜 저 가까운 친구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측근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0: 조심해야 된다.
2: 측근은 멀리 한 발 떨어져서 있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한 것 같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 성남 라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0: 예.
2: 지금 스스로 좀 이렇게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0: 그때 물론 시기적으로 오래됐긴 예. 했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잖아요. 최고 실세. 그러면
2: 남들이 그래 이야기했죠.
0: 접근한 사람이 무지 많습니까?
2: 많지요. 뭐 민원도 많지만은
0: 많죠. 실세 많네요. 그러면
2: 많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0: 너무 이제
2: 내가 잡음이 안 났던 거는 정말 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사적이 앉으면
0: 예.
2: 대통령

0: 되는 날까지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잖아. 예. 형님 뭐 그래. 예. 그러나 취임 딱 하고부터는 형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저절로 내 스스로 딱듯이 예.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해야지. 그 전에 친소관계 갖고 이야기하면 정치가 사유화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1: 실세들이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원래 권력에 이 다른 분들이 꿰기 쉽다라는 건 이제 경험상
0: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난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예. 말씀이시죠.
2: 그러니까 미국 가시는 통에 또 다른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갔잖아.
1: 아, 예. 예? 잘 가셨네요. 예. 예?
2: 아이 만사 형통도 감옥 가고 또 다른 실세라고 하는 그분도 고인이 됐지만 얼마 전에 예. 또 거기도 감옥 가고
1: 예.
2: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같이 감옥 갈 건데. 미국으로 가는 통에
1: 제 기억으로 이제 실세에서 좀 권력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형님이 좀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실세의 세계가 어떤지 예. 들어봤는데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0: 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네.
1: 노무현 정부 때는 실세셨잖아요. 그때 유인태 총장님.
2: 뭐 인사 추천위에 있는 포함된 이제 정무수석이니까 그 예. 정도의 힘만 있었지 저는 실세에 못 들어가죠. 왜냐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그 경선에 참여해서 예. 돕질 않았거든. 그건 달라요 또. 그 소위 선골 진골 하면 여긴 거긴 못 들어가죠.
1: 예. 예. 육두품 정도로.
2: 예. 예.
1: 알겠습니다. 당시 유태 총장님은 이제 참여정부에서도 내부에서 쓴소리를 한 걸로 유명하셔가지고 실세는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0: 저분은 뭐
1: 네.
0: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자버리니까
1: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0: 네.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 오래 하면 그만 자니까
1: 네. 멋지십니다. 네. 네, 안 분은 실세 자꾸 권력을 탐하는 분들이 붙어서 미국으로 가셨고 한 분은 권력이 뭐라고 하면 그냥 난 잔다 안 들려 뭐 이렇게 하셨던 얘기. 지금 권력자 주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 유인태 총장님, 이재호 고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5: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도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그리고 CBS 조태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세 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전해드릴 말이 있는데 앞서 이제 이재호 고문님이 가시면서 김민석 대표 얘기 좀 했었어야 된다 아쉬워하길래 제가 전해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김민석 대표 말 좀 조심히 하라고 그래라고 유인태 총장님에 얘기했고 유인태 총장님이 끄덕거리며 가셨다는 거 그리고 김민석 이재호 고문이 그리고 장 대표도 똑같아 북이나 첫 사코라고 했다는 거를 그 표현을 아쉬워하셔가지고 표현이 아니라 그 맥락을 아쉬워하셔서 제가 방송에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기자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할 건 바로 김민석 대표 얘기가 처음에 들어가네요. 이른바 추석 갈등,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신경전이죠. 이건 조태임 기자가 디테일을 알아왔죠.
6: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된 건 추석이라서 잡았어요.
1: 추석 됐으니까 추석. 네. 예.
6: 추석을 앞.

0: 또 커지는 추석 갈등 뭐 이런 웃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1: 예.
0: 이제 추석 이제 요즘 관심도 또 이제 네 그렇잖아요.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이제 갈등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했던 거는 제가 2016년, 17년, 18년 때 민주당 뭐 잡진 기자로 이제 출입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때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였고 그때는 김민석 현 대표는 그땐 야인 뭐 이때도
1: 예.
0: 사실 주목도는 낮았던 시절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민주연구원장 으로 발탁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원을 해줬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었고
1: 예.
0: 그때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김민석을 챙기냐 뭐 이런 원망도 좀 많이 들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저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좀 격세지감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겪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이제 김민석 그 감싸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그두 사람이 이제 정치적 동지 뭐 국회 입사 동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DJ가 픽한 인사들이다 하고 그리고 또두 사람들이 제가 또 어제 그 당시 당직에 맡은 의원 이제 통화를 해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금 악연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1: 아, 노무현 전
0: 네.
1: 대통령과 탄핵 문제도
0: 그렇죠.
1: 있었고,
0: 네.
1: 후보 시절
0: 후단영 문제도
1: 문제도
0: 있었고.
1: 있었고, 예.
0: 그래서 그 2010년대 이때는 이제 둘 사람 다 약간 동병상련 그런 게좀 있어서 또 서로 좀 챙겨주는 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 뭐 추석 남매로 불리면서 잘 지내왔고 또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게 익숙한데 예전에 2014, 15 그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고
1: 예.
0: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못 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때 당시 원외 민주당으로 그때 민주당을 썼었고,
1: 민주당이라는 당호를
0: 네.
1: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0: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약칭을 민주당을 못 썼었는데, 그때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수 있게 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야인에서 이제 정말 정치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
1: 예.
0: 그럼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갈라졌냐, 그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 뭐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좀 정청래 후보를 믿는 듯한 발언도 하고, 또
1: 예.
0: 김지웅 중수청장 두고 뭐 아이희만 비유를 하기도 하고, 좀 계속 뭐그 지방재정 놓고도 계속 좀 껑껑이 부딪히는 국면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뭐 최근에 그저께 이제 최고위에서도 서로 이제 사진들 보면 다 이렇게 등 척지고 있는 사진들 나오더라고요.
1: 예.
0: 사진사들이 이제 사진 기자들이 딱그 장면만 딱 이제 찍긴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포즈를 잡아달라고 했을 리는 없죠.
0: 네. 그 순간 이제 포착해서 딱 갈등 국면으로 찍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추미애 지사를 보좌했던 이제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근데 추미애 지사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막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1: 예.
0: 하고 싶은 말씀 좀 기어이 하는 타입이고 좀 뭐 그 좀 발언 수위들 그러니까 좀 눈치 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의 발언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뭐 법무장관 시절에도 사실 이제 말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지적을 받긴 했었잖아요.
1: 예.
0: 근데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의 수위는 좀 심한 것 같다.
1: 심하다.
0: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아, 예전 측근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0: 네,
1: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치 안 보는 스타일이고 사실 정무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무적이라고 하면 지금의 발언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이 발언 수위는 좀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그 경기도 재정비상 이거 이제 진짜
1: 잠시만요. 요 전 전반적으로 지금 갈등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잠깐 먼저 해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추미애 지사가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주의자다라고 해서 앞서 이제 나치의 그 히틀러의 부하이었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이 있다. 이게 이제 추민석 아 죄송합니다. 추미애 지사를 두 분이 사이도 안 좋은데 제가 붙여버렸어요. 추미애 지사를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미애 지사는 또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비난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서로 계속 나갔다. 그래서 추석 갈등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이 부분도 그러면 잠깐 이 갈등 상황이 현재
2: 예.
1: 둘 다 정말 어떤 건지 김민석 대표가 좀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추미애 지사가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2: 그러니까 정치권에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런 모습들을
1: 네.
2: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서
1: 네.
2: 이제 조태인 기자가 좀 주목을 하는
1: 네.
2: 것 같은데요. 아까 댓글창에

0: 너왜 추석 갈등이냐, 석추 갈등 아니냐, 이렇게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권력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한지에 대한 거를, 물론 뭐 댓글은 그런 의미로 쓰신 건 아니겠지만, 보이는 게 누가 글자가 앞에 오느냐도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그 오이안 갈등이라고 해서, 아, 오이안 연대라고 해서 오세훈, 이준석,
1: 이준석?
0: 한동훈, 뭐 경우에 따라서 오동석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세명 중에 한 분이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말까지 할 정도로 되게 예민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온 어떤 권력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분란이 더 돋보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느냐, 이렇게까지 키울 갈등이냐라는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차기 이제 권력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갈등으로 그 혹은 뭐 경쟁으로 너무 빨리 굴러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서로의 지지층이 다른데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결이 같았던 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권력 지지층이
1: 지지층.
0: 다르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경쟁 구도가 아주 빠르게 지금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1: 김미석 대표는 친명 또 누이제명 이렇게 되는 거고, 추미애 지사는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를 의원을
0: 지지했었죠.
1: 지지했던 그 층이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친다 이런 거고요.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희 반장님?
2: 근데 일단 당내에서는 그 추지사한테 공감하는 의원이 극소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추지사가 사실 그이 검찰 개혁에 대한 진심이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치적인 경로를 봤을 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을 지내면서도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지금 추지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순전히 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는 TPO에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 추지사는 더 이상 법제사법 위원장이 아닌데, 지금 경기도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 중앙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주당 소속의 그 중진 의원 출신이라는 분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장 힘들 때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1: 그런
2: 있는
1: 지적이
2: 거고,
1: 있다라는 거예요.
2: 다만 그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부딪히는 모습을 만드는 게, 지금 여권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권이 좌중질환하고 있다. 뭐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싸울 일이냐라는
1: 추미애
2: 인식을,
1: 지사에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냐 이거네요.
2: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김민석 대표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경기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했을 때 사진이 찍히긴 했지만, 사실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그날 별로 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부터는 좀 김민석 대표도 추지사에 대해서는 좀 발언 수위를 좀 조절을
1: 조정하려고
2: 하려는 게
1: 한다.
2: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서희 반장이 이제 얘기한 건 경기도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데 지금 TPO가 그럴 때냐? 그러니까 뭐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검찰개혁 문제도 목소리 높일 때다 이건데 추지사가 경기도 재정 문제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면은 다 사실 재정이 바닥난다. 그래서 긴급 대응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 김동완 지사가 당장 반박을 했잖아요.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인데 전국 시도 평균 15%보다 낮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25%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행안부가 제시한 25%라는 기준이 사실은 좀 모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뭐 합의된 기준도 아니고 재정학이나 행정학에서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와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과 법인세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같은 건 별도의 이제 지자체가 따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이 운영할 수 있는 지방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의존하는 게 이제 부동산 취득세인데, 그게 뭐 경기도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 2022년에는 11조였는데 지금 이제 8조 원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경기도가 그럼 당장 빚더미에 올라 부도가 날 상황이냐, 이제 그렇게 단정하는 건 사실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다,
1: 정치적인 판단이다.
3: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더 많다라는 해석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이 취재한 건데 여론

0: 조사예요? 시사인에서 실시한 거죠?
1: 네, 저희 시사인에서 매년 추석 즈음에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15년 이상 10개월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 신뢰도를 좀 추적하면서 어떤 식의 사람들의 여권 지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뢰도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급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 밖에

0: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하나의 좀 중요한 뭐라고 할까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사실 뭐 검찰이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게 드러난 걸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이제 책임감이 커졌다는 게 드러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0: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에 검찰 같은 경우에 3.06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3점이기 때문에 그게 낮은 점수 불신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불신 구간인 검찰은 3.6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은 4.44였는데요. 올해 3.3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3점대이긴 하지만 검찰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위험한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한동훈 의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들이었었는데 적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에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라는 주관식 응답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11%대로 답을 얻어서 1등을 차지하긴 했지만 가장 많은 건 없음이긴 합니다. 40%대가 없다이긴 하거든요.
1: 사실 40%가 없다.
0: 예, 그 정확히는 없음이 1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응답
1: 무명시
0: 예 무명시죠 예 보통은 이제 이 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이 응답에는 대통령이 잘 잡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을 물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떠올리긴 좀 어려운 경향성이 있어서요.
1: 누군가는 대통령도 포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통령은 빼고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인 거죠?
0: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도 다 대통령이 수위에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여성, 남성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가정주부 이런 분들의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지점들은 혹은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관식 응답이다 보니까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을 물었을 때 응답자나 이제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20대 여성은 이제 66.2%가 신뢰하는 정치인은 없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4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시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제목만 쓰다 보니까 한동훈 1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11% 신뢰도인데 없음이 40% 정도였다. 이서희 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조사가 민주당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까지 그 김승환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그 민주당이 되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조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 좀 긁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 이 조사 잘한 거 맞느냐. 아주 지금, 극단적인 반응까지.
1: 시사인은 살짝 흘낏 보면서.
2: 긁혔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그 대통령이 2위로 나왔다는 것도 좀 많이 심각하게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은 아무래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미디어를 많이 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을 좀 아주 소수점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거는 좀 민주당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0: 제가 다른 사람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11.4, 이재명 대통령이 11.1, 그리고는 장동혁 대표가 6.1, 김민석 대표가 5.4, 정청래 전 대표가 4.9, 이진숙 의원이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관식 응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 대표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0: 네, 뭐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6.1과 5.4 이렇게 장동혁, 김민석 나왔다라는 것도
1: 응답률이 혹시?
0: 제가 정확하게 응답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응답률이 8.7%이고요. 조사가 9월 초에 이뤄졌다라는 것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승원 후보자 국면이 좀 지난 다음이 아니라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시사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1: 저희가 나머지 가장 관심이 가는 대통령실 얘기 이거는 대구쇼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잠시 뒤에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3: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3: 익수 황진안.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0: 예,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네, 앞서 시사인의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가장 궁금한 청와대에선 대체 무슨 일들이 라는 부분은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갑니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7: 터집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터집니다. 경기도 시각예술인 21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 아트팝 경기.
6: 터진대요. 다양한 즐거움이 터진대요. 작품을 보고 즐기고 마음에 드는 작품과 상품은 직접 구매까지.
7: 전시와 판매를 아우르는 특별한 아트페어 아트팝 경기.
6: 10월 2일부터 4일까지.

0: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을 맞이했는데요. 이제부터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전주 30도를 비롯해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가 모두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내내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올해 한가위 대보름달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내일 밤부터 추석의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 추석 저녁부터는 중부와 전북, 경북,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우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